부활 박완규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부활 앨범이에요. 도체 부는 바람. 저 벼랑 끝 홀로 핀 꽃처럼 진승훈의 노래에 이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운대에서 애견 미용실을 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편안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5738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쁜 댕댕이들과 일이 아니라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댕이 고객들 오기를 응원드리고요. 생일인데 쓸쓸히 출근했어요. 쓸쓸하게 일해요. 아닌 척해도 조용한 폰을 보니 씁쓸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5022님 뭐 일부러 나 생일이다라고 막 광고를 안 하신 뭐 그런 스타일일 수도 있고요. 저희가 조용히 축하해드립니다. 올리브유 세트 보내드릴게요. 힘내세요. 그리고 오늘 저기 생방 중에 문자 보내신 분들 내일 첫 곡 초성 퀴즈 다 받으셨겠죠? 네, 뭐 벌써부터 정답이 도착하고 있는데 내일 방송 시작하기 전까지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한 분께는 초성 퀴즈의 맞춤 선물이죠. 이응 선물 3종 세트, 요거트 세트, 아로마 오일, 올리브 오일, 이응 세트로 보내드리고요. 10분께는 보리차 세트를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0: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아이필타이.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스마트하게 달리고
4: 기름값 걱정 날리고
3: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4: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3: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4: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3: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5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6: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8: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림에서 사계절용 VN 선크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압도적인 탈취력 버터 만다린에서 고체 탈취제를 드립니다.
9: 5월 7일 목요일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 마지막 곡 잠시 후 만날 우리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 신곡이요. 데이브레이크의 드립다 듣고요. 오늘 생각난 노래로 바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오후의 시작은 정오의 희망곡과 함께 정오의 희망곡 최다원입니다. 정오의 희망곡은 평일 12시부터 2시까지 함께합니다. 월요일은 원디 마음대로 내는 퀴즈 오락 시간, 원디 마음대로 퀴즈. 화요일은 코미디언 최재원과 함께하는 정의 고민 상담소, 고민 그럴만도 하지. 지루한 수요일을 특별한 수요일로 만들어드립니다. 꿀보이스 가수와 함께하는 심쿵 라이브. 목요일엔 가수 이광석이 직접 고른 주제로 감미로운 라이브 함께 들어요. 이광석의 이 노래. 신나는 금요일 불금 요정과 함께 수다 떠는 최선의 TMI까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시간으로 꽉 채운 정오의 희망곡,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 원디랑 함께 해주실 거죠? 정오엔 원디랑.
1: 우리 지역의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시군구별 고용 현황,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맞벌이 가구와 기혼 여성 취업 현황,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국가데이터처.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5월 7일 목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자, 개봉을 얼마 앞두고 있는 마이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팝의 황제 MJ 마이클 잭슨의 전기 영화죠. 덕분에 최근에 그 너튜브에 마이클 잭슨에 관한 한국 사람이 만든 그런 영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렴풋이 참 궁금했지만 왜 이런 노랫말이 어떻게 나왔을까 했던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됐는데, 오늘 선곡한 곡은 바로 빌리 진이란 우리가 설명이 필요 없는 마이클 잭슨의 명곡인데, 새로 개봉할 마이클 OST에 제가 듣기에는 잭슨의 버전하고, 그러니까 목소리는 아마 그대로인데 믹싱을 조금 더 요즘 스타일로 좀 화려하게 한 것 같이 들렸습니다. 그건 확실히 제가 따져보지 못했는데, 요점은 말이 좀 길어질 수 있지만 그 다 아는 노래 가사 있죠. Billie Jean is my not my love. Billie Jean is not my lover. And he is not my son. 그 제 중학교 때 짧은 영어로도, 아니 빌리 진이 내 여자친구 아닌 건 알겠는데 뭐 내 아들이 아니야 이런 노래가, 오 아메리칸 스타일. 알고 봤더니 잭슨 5로 활동하던 시절에 그 형제들 모두에게 내 이 아이가 너의 아이야 뭐 이런 팬레터들이 어마어마하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마이클 잭슨도 피해갈 수 없이 한 아이의 네가 아빠잖아 하는, 이거 뭐 악몽을 꿀 만큼 집요한 여성이 바로 여기서 회자되는 빌리진이라는 이름이고요. 근데 그런 사실을 이 노래로 승화시킨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탄생된, 그거 알고 생각하니까 노래가 또 다르게 들리고, 아무튼 새로 믹스된 빌리진 함께 듣습니다.

0: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 영화 마이클 OST에서 들려드린 예, 그 OST 버전의 빌리진이었습니다. 저도 그 영상 봤어요. 온갖 거짓 소문에 시달리던 마이클 잭슨 너무 안타까워요. 0128님. 또 한 가지,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다 뭐 이걸 떠나서 이때만 해도 MTV에 흑인 뮤지션들의 음악을 새벽 한 두세 시? 요때 잠깐 틀어주고 심지어 데이빗 보위가 출연해서 너네 왜 근데 흑인 아티스트들 걸 안 틀어주니? 그러니까 담당자라는 사람이 아이들이 그 시간대에 프라임타임에 흑인 뮤지션들의 곡을 보면 뭐 정서적으로 뭐 어쩌고 참 그 시절에 마이클 잭슨이 정말 흑인 뮤지션들을 대표해서 뭔가 그쵸? 총대를 맸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또 강력한 자기의 똑같이 흑인의 어떤 인권을 위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갔다가 너 아직 총각이냐? 어? 진짜 그 빌리진 네 아이 아니냐? 별 아 진짜 막 갑자기 감정이입이 돼가지고요. 네, 그랬습니다. 팝의 황제로 사는 왕관의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느껴졌던 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요. 좀 멀리 갔죠. 자, 3, 4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고 이원석 씨 초대할게요. 당진시청,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멕시칸, 샤브올데이, 브람스 안마의자, 한국세무사회, 주식회사 해리제아보해,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뿌리 담은 리얼 생화사비 주비푸드와 함께할게요.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익숙한 치킨 왔다.
1: 샤브올데이 모델 김호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0: 샤볼데. 샤볼데.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0: 라떼라면은 이 정도는 생으로 먹었다. 베스트 3. 오늘 아침 가족들의 생생한 증언들이 도착해 있더라고요. 첫 번째, 4484님이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 사루비아가 있으면 뚝 따서 끝을 쪽 빨아먹었었어요. 달아요. 먹어봤어요?
1: 이 사루비아 꽃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0: 그거 약간 그 나팔같이 생겨갖고 빨간색.
1: 예, 옛날 먹었던 것 같아요.
0: 아, 먹었죠?
1: 예.
0: 옛날 사람. 두 번째, 9364님. 치약이요? 군대 있을 때 12주 동안 수색 교육 받을 때 단 음식도 안 주고 너무 단 게 땡겨가지고 조금 먹었어요, 치약.
1: 치약을 군대는 치약 참 많이 쓰네요. 먹기도 하고 닦기도 하고 바닥 닦을 때도 치약을 썼던 것 같은데
0: 맞죠? 맞아요. 네. 저도 군대 있을 때 이 단맛을, 그러니까 사과 한 알이 이렇게 맛있구나. 훈련소 때. 아.
1: 수색 교육이면 진짜 좀
0: 빡세죠.
1: 센데 다녀오셨나 봐요.
0: 자, 마지막이자 세 번째, 3784님. 초등학교 때 허세 부린다고 소꿉놀이 하다가 흙 파먹었어요. 애들 앞에서는 태어난 척했는데 집에 가서 맹장 수술해야 되나 하고 엉엉 울었습니다.
1: 그때는 진짜 어디면 아프면 다 맹장염 걸린다고 애들이 막 겁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0: 그 아마 떠먹여준 친구가, 네, 여자친구가, 네, 여자 사람 친구가 예뻤나 봐.
1: 어, 왜요?
0: 자, 밥 드세요, 여보. 아. 안 먹고 싶은데 네가 주니까. 아, 진짜. 자, 그 시절의 추억이 담긴 노래들과 함께 할게요. 라떼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헤이.

0: 자, 목요일의 남자 데이브레이크의 프론트맨 이원석님 나와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이원석입니다. 잘 지내셨죠, 여러분?
0: 헤드폰 이상 없으십니까?
1: 네, 여기 잭박스가 약간 계속 뜨그뜨그 잡음이 나네요. 그래서 여기 꽂았어요.
0: 아, 네네. 아, 아까 여기다 꽂아놨는데 또 그새 누가 그걸 바꿔 꽂아놨어요?
1: 아니, 제가 일로 바꿨습니다.
0: 아,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1: 아, 그래요? 네. 호호호호. 그랬군요.
0: 볼륨 줄여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아,
1: 잠시만요.
0: 제가 네네네. 이 정도?
1: 예.
0: 네. 말씀하십시오. 자, 사르비아 먹어본 사람, 이혜림님. 사르비아만 먹었네요? 아카시아도 먹었지? 고윤덕님.
1: 아, 아카시아를 먹었나, 저는?
0: 헷갈린다.
1: 네.
0: 아카시아는 껌으로 많이 먹었어요. 아카시아. 흙 좋다. 전보현님.
1: 흙을 좋아하셨나 보네.
0: 저는 노래를 잘하고 싶어서 날계란을 그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2832님.
1: 이거 정말 근데 근거가 없는 거죠? 날계란과 노래는요?
0: 플라시보 효과지.
1: 그렇죠. 뭔가 뭐 이렇게 뭘 발라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0: 옛날 가수들 많이 먹긴 했어요.
1: 근데 요즘에 날계란 먹는다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0: 먹을 줄은 알아요?
1: 아니요. 먹는 방법이 있어요?
0: 아, 그럼.
1: 어떻게 먹는데요?
0: 아우, 그거 야쿠르트 따듯이 똑같아. 야쿠르트 은박지 요쪽 따고 요쪽 따갖고 두쪽 따가지고 쪽 빨아먹듯이.
1: 야쿠르트를 그렇게 먹어요?
0: 한쪽만 하면 이게 그 압력 때문에
1: 네.
0: 안 나와요.
1: 야쿠르트를 그렇게 먹어요?
0: 어. 은박지 이렇게 짝짝 양쪽에 뜯어가지고.
1: 아, 그래요? 처음 들었어요.
0: 와, 옛날 사람 아니구나.
1: 그냥 쭉 위에 이렇게 뜯어서 먹는 거 아니에요?
0: 아, 다 뜯으면 왠지 그걸 그렇게 조금씩 뜯어서 먹었지?
1: 너무 아깝나?
0: 어. 아무튼, 예, 날계란은 똑같이, 그래서 양쪽에 구멍을 내는 거예요.
1: 아, 되게 작게요?
0: 어, 조금. 그걸 바늘로 내는 분들도 있고.
1: 바늘로?
0: 그걸

0: 쳐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걸 가로로 세워가지고 아 세로로 세워가지고 네, 네. 그래서 쪽 빨아먹으면 쏙 들어와요. 비려서 못 먹는 사람도 있는데 그 노른자가 얼마나 고소하게.
1: 아 그렇게 작은 구멍이어도 그 계란 안 내용물 나와요?
0: 나오는 쪽은 좀 크게 뚫어긴 해야 돼요.
1: 아 한쪽만 뚫으면 잘 안 나오는 거네.
0: 새끼 손톱보다 조금 작게.
1: 어
0: 쪽 네. 나와요.
1: 갑자기 먹어보고 싶네. 근데 뭐 또 다음 날 되니까 또 괜찮아지는 것 같고.
0: 아니 그래도 찢어졌으면 붙을 때까지 좀 몸을 사려야지.
1: 아 근데 너무 신났어요 근데.
0: 얼마나 이혜진님이 네. 며칠 전 단공에서 원성님의 몸놀림이 거의 마잭이었어요. 마이클 잭슨 슬픈 마네킹을 불렀어요. 리메이크.
1: 아 이게 그 저희가 2013년도쯤에
0: 네.
1: 무슨 밴드 경연 프로그램 나갔다가
0: 아 기억난다.
1: 아 보셨어요?
0: 봤다 봤다. 어. 그 옛날에
1: 그거를 오랜만에 한번 해가지고
0: 윈도
1: 안에서 네. 마이클 잭슨 정도는 아니었는데
0: 아 아무튼
1: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 뜨거운
1: 네.
0: 왜 근데 원나잇만 해요? 쓰리 나잇 포 나잇
1: 아 그 맛입니다.
0: 아, 하루 딱 그냥
1: 하루 딱 하고
0: 그랬구나. 자 오늘 수다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 뭐 미니 게시판도 열려 있고요. 또 샵 8000번 여기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고요.
1: 네.
0: 자 오늘 언제로 갑니까?
1: 오늘은 아 저한테 가장 취약한 해이기도 한데
0: 왜?
1: 일단 2000년 9월 첫째 주로 갑니다. 제가 그때 딱 군대 입대해가지고
0: 아.
1: 한 1년쯤 지났을 때거든요.
0: 아.
1: 거의 뭐 사회와 격리된 채로. 한, 그, 저는 군대 생활이 완전 과몰입해가지고.
0: 네.
1: 군인 그 자체였거든요. 그때.
0: 어, 너무 맞았어?
1: 아, 맞다뇨.
0: 아니, 그러니까 너무 맞았냐고, 군대 체질이.
1: 아, 체질. 네. 제 자신에게 너무 맞았던 거죠. 아, 제가 또 군대에 맞추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약간 거짓말 좀 보태서. 내일 전쟁이 나도. 나는 투입돼서 내 임무를 다할 수 있다.
0: 오, 의외다. 진짜 안 어울리지만 왠지 어울리기도 하고.
1: 그때 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 밑에 후임 친구들한테도 전쟁 나도 이럴 거야.
0: FM. 와.
1: FM 그 자체.
0: 야 진짜.
1: 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0: 이런 매력이 있다니까 원석 씨가.
1: 돌아보면 굉장히 부끄러운데.
0: 어, 아니야. 나도 뭐 새벽에 이렇게 어 초병 근무하고 이럴 때.
1: 네.
0: 내가 아니면 누가
1: 지키냐. 아 그러니까요.
0: 자기 몰입.
1: 어? 과몰입.
0: 어 과몰입. 그쪽이란 말이지.
1: 어떡하지? 아, 그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좀 잘 갔던 것 같아요.
0: 오,
1: 작생
0: 말이
1: 없이.
0: 말이 돼요.
1: 네,
0: 그렇구나. 2000년은 저희가 가끔 다녀왔던
1: 다녀오긴 했었죠.
0: 네, 아무튼 지난주에 94년 5월 둘째 주를 살펴봤는데
1: 네.
0: 거기서부터 6년을 거슬러 올라와서 네. 2000년 9월 가을의 초입 차트를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이때가 이제 뭐 밀레니엄이라는 말이 그냥 뭐 유행처럼
1: 아.
0: 뭘 해도 다 밀레니엄.
1: 그렇죠.
0: 근데 아무튼 밀레니엄 버그 없이 가을을 맞았고
1: 네.
0: 어, 밀레니엄 베이비를 낳고 싶은 부모님들의 열망으로 출생아 수가 전년도 62만 명에서 2만 명이 늘어난 64만 명으로 뭐 이때 또 인구수가 확 늘어났군요.
1: 왜 밀레니엄 베이비를 낳고 싶으셨을까요? 참 신기하네.
0: 이땡.
1: 뭔가 딱 떨어지는 어. 새 출발하는 그런 느낌이었을까요?
0: 00년생 그러면 좀 멋있긴 하다.
1: 어.
0: 살면서 언제 00년생이 돼볼 거야?
1: 그러니까요.
0: 100년에 한 번씩인데.
1: 저는 진짜 학교 다니면서 00학번. 친구들을 볼 때 처음에 친구들을 어떻게 불러야 되나 뭐 87학번 누굽니다 뭐 94학번 누굽니다 뭐 이렇게 막 했었다가 00학번 어떻게 불러야 되지 근데 00

0: 번이라고 하더라고요.
1: 그렇죠.
0: 00, 01, 03 이렇게 가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자, 네. 그러면 10위부터 살펴보죠.
0: 자, 바로 들어갑니다. 아,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네요. 10위입니다. 조장혁의 중독된 사랑.
1: 이게 적인가? 잊었니?
0: 맞아요.
1: 잊었니? 너와 나 사이. 아, 좀 들어봅시다.
0: 네.

0: 완전 유명한 후렴구죠. 네. 근데 요 앞에 소리 없이 끊는 전화에 네. 요새는 이때만 해도 발신자 콜러 아이디가 안 떴나?
1: 그런가 봐요.
0: 이런 요즘에는 누가 걸었는지 다 아는데.
1: 무조건 알죠. 다시 더 걸 수도 있잖아요.
0: 그치.
1: 전화하신 분이요?
0: 그러니까. 야, 참 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1: 진짜 그때는.
0: 한마디 못하고 전화 딱, 그, 여보세요? 그러면. 네. 그 여보세요? 한마디 듣고 싶어가지고.
1: 맞아, 맞아. 아. 그 애틋함이 있었다고요.
0: 아, 진짜.
1: 그 행복감으로 또 일주일을 버티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0: 아, 아 젠장. 중독된 사랑.
1: 네.
0: 얼마만에 들어도 좋다.
1: 네.
0: 조성현님.
1: 오정현님은 홀딱 빠졌던 노래라고.
0: 그쵸, 이거 좋고. 아주 뭐 노래방에서 엄청들 불러댔죠.
1: 네.
0: 아까 00년생 얘기했는데.
1: 네.
0: 00년생, 00 학번들이 막. 내가 00 학번이요. 오라들이 00년생이요. 00년 주민번호 시작이 001000001이래요.
1: 뭐야?
0: 공, 아 10월생인가?
1: 10월 1일생이시구나.
0: 아 001000.
1: 와 아, 좋다.
0: 세다. 7230님.
1: 네.
0: 아 3995님.
1: 어 00 학번인데 그땐 세상이 막 금방 변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저 벌써 45살입니다. 평범하게 지내나네요? 아 지나가네요 라네요. 울 딸이 26학번이 됐으니 참 세월이 빠르죠.
0: 26학번이라고 쇼?
1: 26학번 올해 신입생 26학번이네.
0: 진짜 낯설긴 하다.
1: 그러네요.
0: 네. 참.
1: 아, 00학번이 45 맞죠.
0: 01학번 영원한 학번이라고. 영원.
1: 아, 영원.
0: 김현주님이.
1: 갑자기 영원한 친구라는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0: 자, 12차전 조정혁의 중독된 사랑에 이어서.
1: 네.
0: 야, 이 익숙한. 이게 뭘 데리. 데리 쿨.
1: 어, 이 뭐예요?
0: 보니엠.
1: 아, 이 앞에 샘플링 된 게. 디지 이디오스입니다.
0: 반쌤이.
1: 반쌤이. Run to you. 920이고요.
0: 네.
1: 이게 진짜 반스윗니 바운스윗미잖아요. 근데 진짜 답십니 답십니라고 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답십니 답십니 답십니 답.
0: 이게 아무튼 뭔데 그린 효과라고.
1: 어.
0: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와 가장 가까운 것을 상상하게 된대요.
1: 아 그래요?
0: 네.
1: 아 이게 아까 그
0: 오빠 만세 같은 거.
1: 오빠 만세.
0: 어, 그게 뭔데 그린 효과는.
1: 어. 빤스이니 빤스라고 하신 분도

0: 계시다고 합니다.
1: 제 그냥 빤스에 더 가깝게 들리게 하는 답심리보다는.
0: 근데 이 노래 진짜 신나긴 해요. 너무 신나요.
1: 그렇습니다.
0: 축제 때 한번 와가지고 이거 라이브 하는 걸 봤는데
1: 당시에 근데 아무튼 네. 이 DOC 멤버들이 네. 여러 좀 사건들 루머니 뭐 연루된 것들이 있었는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However 네. 일주일 만에 10만 장이 팔려나갔습니다.
0: 그랬군요. 네. 아 방송사와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공중파에서는
1: 뭐 이들을 꼭 탓할 수만은 없. 지만 네. 이들의 매너는 결코 이렇게 지지할 수 없는 매너였죠. 그러니까 이유 없이 싸움이 나겠어요. 자기들도 또 뭐 어디 긁혔는데 네. 그걸 대처하는 자세가 네. 좀 신사답지 못했다. 그런 거죠.
0: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1: 재밌는 거는 이어지는 곡도 난리 났네. 시간이 없는데
0: 되게 궁금하시겠어요. 와, 제가 좀 어디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네.
1: 잠깐 이 노래 듣고요. 네. 20, 30초 후에 돌아올게요.
0: 너무 궁금하시죠?

0: 넘어
1: MBC 건축 박람회. 마른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7: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6: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8: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6: 하이퍼스.
9: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10: 와우
9: 습지컷 3단지 명함 다 있어.
7: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9: 요즘 낙세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11: 인쇄는 와우 플러스.
1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3: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0: 자, 조금 전에 2000년 9월 이게 이제 정식 차트라기 그러니까 멜론의 차트 파인더라는 그 기능을 네. 통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9위가 DJ DOC의 런 투 유인데 8위가 DJ DOC의 머피의 법칙이에요.
1: 좀 신기하네요.
0: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 머피는 이게 90년대 중반으로 알고 있거든요.
1: 그쯤 나온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그러면 런 투 유 때문에 네. 소위
1: 역주행?
0: 자, 5년의 갭을
1: 그 당시에도 역주행이 있긴 있었군요.
0: 그러게.
1: 네.
0: 와.
1: 뭔가 계기가 있었을 텐데.
0: 근데 머피의 법칙도 충분히 그때 뜬 곡 아닌가요?
1: 엄청 떴었죠.
0: 이게 다시 떴어.
1: 네,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돈 싫어. 영해 싫어.
1: 지금 노래도 정말 신납니다.
0: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아무튼 안 될 일이 한번 생기면 계속 안 되는 건가?
1: 네, 뭐 계속 거꾸로 이루어지는 그런 거 아닐까요?
0: 그래서 인터스텔라의 그 딸 이름이 머피라서 아빠가 왜 나 머피로 했어? 근데 결국 될 일은 된단다. 아빠가 그렇게 위로했어.
1: 인터스텔라
0: 왜?
1: 갑자기 굉장히 그 답답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0: 왜?
1: 그 있잖아요, 그 책장
0: 뒤에서 예. 요새 보니까 강아지가 그거 밀어가지고 전자제품 바꾸라고 강아지가 밀고 있대.
1: 아 그래요? 갑자기 그때 진짜 너무 미친 줄 알았어요 그 장면 때문에.
0: 아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1: 네.
0: 그 귀신이라는 것도
1: 네.
0: 굳이 꼭 그게 영혼을 떠나서 어떤 간절한 바람이
1: 네.
0: 어떤 에너지의 형태로 그 책장 뒤에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이야기를 전하려고
1: 시공간을 초월해서 찾아온
0: 네.
1: 어떤 영혼이 귀신이다?
0: 그러니까 그것도 귀신일 수 있다. 그러니까 꼭 뭐 죽은 자의 어떤 영혼을 떠나서
1: 우와
0: 산 자의 어떤 바람도 그런
1: 아침 10시 반에 이런 귀신 얘기를
0: 태연하게
1: 좋다.
0: 아, 그러니까?
1: 아침이니까 할 수 있다. 저 진짜 무서워하거든요.
0: 진짜 겁쟁이. 네. 아 운동 갔다 왔는데 제 시절 음악이 나와서 다시 운동해야 갈 것 같다고.
1: 아 너무 좋죠.
0: 야, 에너지 너무 짱이십니다. 8321님
1: 이상우님이 아 맞아 클럽에서도 밤샌님 다음 머피 법칙 나오고 그랬어요. 유스프는 또 밤샌님
0: 아이고 별게 다 남았어. 이 머피의 반대가 또 셀리의 법칙이라고.
1: 아
0: 그거는 될 일이 될 때 다 되는 건가.
1: 아
0: 아무튼
1: 그렇군요.
0: 자 2000년 9월 자우림의 매직 카펫 라이드가 7위를 차지했었네요.
1: 아, 이 노래가 2000년도에 나온 노래군요. 그 기억에 우리 자우림 3집 타이틀곡으로 알고 있는데
0: 아
1: 이때부터 뭔가 자우림의 그 앨범이 홀순 앨범은 신나고 좀 가볍고 짝수 앨범은 좀 무겁고 우물우물한 그런 느낌이다. 이런 루틴이 좀 생겼나봐요.
0: 대단한 디테일인데요.
1: 네.
0: 아무튼 이때가 그 이소은씨
1: 네?
0: 가수 이소은씨가
1: 네.
0: 저희가 이소은씨랑 한참 이제 앨범 준비 중이었던 기억인데 자우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1: 아 그래요?
0: 어렵게 부탁해서 그 콘서트에
1: 네.
0: 데려갔던 그 기억이 납니다. 여고생 소은이를.
1: 아 그래요? 그 밴드를 굉장히 좋아하셨나봐요.
0: 아무튼
1: 왜냐면 제가
0: 자우림을 좋아했어.
1: 옛날에 긱스
0: 맞아
1: 콘서트 갔을 때도 소은 씨가 앞에서 막 공연을 즐기고 계신 모습을 봤던 기억이 나요.
0: 그런 현장의 에너지를 되게 좋아했던 소녀였어요.
1: 본인의 음악 굉장히 차분하게
0: 그건 뭐
1: 했습니다. 그렇죠.
0: 밝은 것도 있고요.
1: 아 있죠.
0: 네. 예. 네.
1: 지금은 법조계 인사가 됐어요.
0: 그렇죠.
1: 예.
0: 예. 아유 참.
1: 근데 이 매직 카펫 라이드 노래방에서 부르시면 좀 많은 것 같아요. 조혜민님께서 와 자우림 그 시절 제 노래방 메이트라고 진짜 많이 들렸어요.
0: 그쵸.
1: 노래방 그 방음이 안 돼가지고 복도 지나가면 다들 이렇게 막 와 이러면서
0: 막. 아 뿐만 아니라 자우림 네. 노래들 뭐 랄랄라송부터 뭐 신나는 노래는 네. 뭐 엄청 많죠. 그래서 시작부터 남달랐던 예.
1: 아 하하하 송이었군요 그게.
0: 아 그게
1: 랄랄랄랄랄랄라
0: 그, 예, 참 많은 분들 추억에 잠기셨고. 네. 자, 그러면 6위 곡을 살펴보겠습니다.
1: 네.
0: 딱 바뀝니다, 분위기가.
1: 이 노래는 이렇게 이런 목소리를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재범의 너를 위해.

0: 재범 임재범 씨도 임재범 씨지만 이 신재용 작곡가의 임재범 씨를 향한 어떤 사랑, 마음 그런 게 느껴져요.
1: 아 진짜 근데 진짜 작곡가와 가수의 이 콤비
0: 너무 임재범 씨의 보컬을 좋아하고 그걸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곡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1: 진짜 이 작곡가가 가수의 애정이 있을 때 없을 때는
0: 그거 참 큰 차이인데
1: 예 미묘한데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0: 요즘에는 근데 이제 그런 시스템이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죠.
1: 그쵸 그쵸.
0: 누군가를 위한 곡을 만드는 경우가 뭐 간혹 있습니다만은
1: 예.
0: 보통은 이 보세옷처럼 만들어진 걸 이 회사에 피칭하고 네. 거기서 거절되면 그게 또 돌아돌아서 주인을 만날 때까지 표류하는
1: 무슨 시장의 물건을 내놓듯이 쫙 펼쳐놓고 자 골라.
0: 아, 근데 뭐 뭐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1: 네.
0: 또 이렇게 한 작가가 가수를 향한 그런 애정에서 비롯된 어떤 그런 정서가
1: 네.
0: 듬뿍 느껴지고 그걸 또 네. 너무 잘 소화해준 가수
1: 맞아요. 맞습니다. 가사도 저는 이 당시에 전쟁 같은 사랑?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변명의 그 변명이 사실 찌질한 남자들이 매일 나의 내일을 모르겠어 뭐 이런 여자들이 들을 때는 웃기 무자빠졌네 이러고 있을 수 있는 거를 멋진 시처럼 나의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 맞잖아.
1: 나 위험해.
0: 아.
1: 그래도 사랑할 수 있겠어?
0: 아...
1: 이런 느낌
0: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죠.
1: 네.
0: 이 동감이라는 영화의 OST로 쓰이면서 또
1: 네.
0: 유지태 씨하고 김하늘 씨
1: 네.
0: 아 대단합니다.
1: 좋았습니다.
0: 5위 볼까요?
1: 5위입니다. 샵에 잘 됐어.
0: 잘 됐어?
1: 네. 샵 노래들이 참 좋은 노래들이 많아요. 특히 이게 약간 신나는데 묘하게 좀 세련된 펑키한 느낌이 좀 있어요.
0: 네. 근데 이건 제가 샵은 샵 들어보면 좋아요. 박근태라는 작곡가라는데
1: 네.
0: 여기는 김진관이라는
1: 그러네요.
0: 못지않은 또 흥을 만들어낸
1: 왕이에요.
0: 그럼 들어볼까요?
1: 네.

0: 네, 샤베 잘 됐어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지금 우리가 시간이 조금 촉박해가지고 네. 바로 오버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4위 곡입니다.
1: 또 분위기가 바뀝니다.
0: 그러네요. 냉탕 온탕으로 가네요.
1: 그러니까 냉온이다.
0: 김동률입니다. 벽.
1: 함께한 가수가
0: 양파.
1: 들어보죠, 잠깐만.

0: 솔직히
1: 예.
0: 잘 기억은 안 나.
1: 저도 좀 이 노래 생소합니다.
0: 여기 잘 안 나요. 이건 기억나거든. 2년 만에 김동률 노래.
1: 어.
0: 근데 양파 아마 둘이 동기쯤 될 거예요, 버클리.
1: 아, 그때 김동률 씨가 유학 시절. 네. 아, 만든 앨범인가 봐요.
0: 그러니까. 근데 양파 씨랑 이 곡은 좀 낯선데 아무튼 김주언 님이
1: 네.
0: 둘이 사귀는 줄?
1: 아, 둘이 사귈 줄 알았다고.
0: 어. 그러고 보니까 김동률 씨 은근 당대 아이콘 여가수들하고
1: 예.
0: 듀엣 빼놓지 않고 했어요.
1: 아, 그랬었나요?
0: 소원이랑도 두고.
1: 아, 네네, 네, 맞아요.
0: 소원.
1: 네.
0: 그랬구나.
1: 그래서 이 노래가 좀 생소했어요, 솔직히. 근데 이집 김동률 씨 이집 희망이라는 앨범의 타이틀곡이었답니다.
0: 아, 이게 타이틀이었어?
1: 네, 그랬다고 하네요. 보면은 김동률 씨 93년도 MBC 대학가요 이제 대상 출신이란 말이에요.
0: 그러고 이제 전람회로 한 2, 3년 이상 활동을 하다가,
1: 네, 활동을 하다가.
0: 군대도 갔다 오고.
1: 그러고 유학을 가는 것도 물론 상지도 그런 쉽지 않은 결정을 했지만 김동률 씨도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결정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0: 그러니까 아마 동률 씨가 이걸 실행에 옮기지 않았으면
1: 네.
0: 저도 아마 이걸 실행에 옮기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1: 아~
0: 처음에 가서
1: 네.
0: 저하고 거의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통화하면서
1: 네.
0: 거기 소식 전해주고 집은 어느 동네가 좀 괜찮은 것 같고
1: 아~
0: 정보를 많이 줬었죠.
1: 아, 김동률 씨가 먼저 갔군요.
0: 그럼요.
1: 아~
0: 저 가고 얼마 있다 졸업했어요, 이 친구는.
1: 아, 거의 바통 터치한 거죠.
0: 그렇죠. 아마 한두 학기 정도 겹친 걸로 기억합니다.
1: 그랬군요.
0: 자, 3위.
1: 네. 야, 이 노래가 3위였군요.
0: 어, 앞에 이거 뉴트럴스의 네. 아다지오 아닙니까?
1: 맞습니다. 그 노래를 전주에 쓰셨군요. 김경호의 와인.
0: 와인, 그 시내 물방울 와인?
1: 와인! 이기도 한데
0: 어.
1: 보니까 이게 한문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0: 무슨 와짜지?
1: 하늘의 뜻을 어길 와래요. 이런 와짜가 있는 줄 몰랐네.
0: 야, 그럼 하늘의 뜻을 어기면 안 되지.
1: 하늘의 뜻을 어길 와라는 게 있을까요?
0: 그러니까
1: 그냥 어길 와인가?
0: 어, 어길 와짜래요.
1: 그렇겠죠?
0: 네.
1: 아무튼 어길 와짜에 사람인 자. 뭔가 좀
0: 운명을 선 넘었어.
1: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와인의 의미도 있고 실제로 가사에 그 마시는 와인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요. 어. 함께 즐기던 하얀 와인 한 잔을 우리 눈물이라던 말 뭐 이런 것도 있대요.
0: 맞네. 진짜 하늘의 뜻을 어기다 할 때 이 와짜를 쓴대요.
1: 와, 어, 너 지금 와 있어.
0: 와,
1: 우와, 진짜 그런 한
0: 그리고 이게 경호 씨 본인 얘기로
1: 네.
0: 이게 널 사랑해 이게 사목타구 미
1: 네. 미?
0: 인간이 아니오이다.
1: 아, 근데 김경호 씨 노래 다 이래요, 진짜. 근데 유난히 미?
0: 가장 자기의 곡 중에 부르기 어려운 곡 중에 하나라고.
1: 아,
0: 한두 곡이야. 난 뭐
1: 맞아요.
0: 시장 못해.
1: 널 사랑 이 노래도 진짜 곡 전조도 있어.
0: 아, 전조되면 또 아, 기타도 울고.

0: 아까 그 유트러스 아다지오
1: 지금도 나오네.
0: 지금 이 지금도 네. 그러네요. 어울려.
1: 그렇죠. 비장함의 어떤 끝판왕이니까.
0: 네. 어울려. 가슴이 막 뭉클합니다.
1: 하늘을 피해 저기 숨을 곳을 찾는 커플. 하늘이여 날 외면해다오. 막 이런.
0: 하늘을 피해 다니고. 운명을 거슬러.
1: 진짜.
0: 비장합니다.
1: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자, 2위입니다.
0: 네.
1: 또 분위기 확 바뀌네요.
0: 확 바뀝니다.
1: 참 다양했다.
0: 네. 어우, 이선주는 정말.
1: 야, 진짜.
0: 박지윤의 성인식 2위 곡입니다.
1: 아, 참 반가운. 오랜만에.
0: 아니, 진짜 멋있네요. 지금 들어도.
1: 아, 그건 이게 이때부터 나는 그 박지윤 씨보다 박진영 씨가 네. 이 안무 만들 때 그 긴 네. 팔다리로 허우적 허우적 그 여자 춤을 더 이렇게 매력적으로 잘 추었던 것 같아요.
0: 오, 맞아요. 박진영 씨가 이걸 추르는 모습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1: 그죠? 네. 네. 성인식 네. 7월에 발매돼서 9월에 2위를 차지한 9월. 입니다. 첫 주입니다.
0: 이 노래가 나오기 전에 박지윤 씨는 이런 이미지가 아니었던
1: 아니었죠.
0: 것 같아요.
1: 네,
0: 되게 좀 소녀 감성,
1: 소녀 소녀하고 네. 뭔가 당찬 소녀.
0: 네.
1: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뭔가 끈적한 소녀.
0: 네. 내세적인.
1: 나 이제 성인이야.
0: 어.
1: 말리지 마.
0: 진짜 엄청난 변신이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1: 자, 시간 허락하는 만큼 좀 듣고
0: 네.
1: 1위 곡 소개해드릴게요.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2: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3: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4: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5: 데이브레이크의 유한석 씨와 함께 2000년 9월 첫째 주 멜론 차트 파인더 기준 가요 종합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0: 모았고요.
1: 네.
0: 야, 1위.
1: 1위 곡 한 곡 남았습니다.
0: 대단했죠. 이게 이때구나.
1: 이때, 저는 이때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0: 그러니까.
1: 저는 군대에 가기 전에 이분하고 꽤 많이 활동이 겹쳤었단 말이에요.
0: 오.
1: 왜냐면 같이 남자 솔로로 막 활동할 때였고 이분도 이제 락 발라드하고 저도 이제 락적인 이미지가 있었어가지고 팝락이죠.
0: 네.
1: 방송에 같이 자주 출연했었거든요.
0: 오. 얼굴 비교됐겠다 둘이. 누가 잘생겼나.
1: 그 얼굴도 얼굴인데 그 당시에는 이 방송국이 약간 정글 같은 분위기여가지고 PD분께서 진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네 둘 중에 같이 출연하는데 잘하는 애 한 놈만 살려줄 거야. 약간 그런 약간 정글의 시대. 근데 홍경민 씨, 이런 얘기 해버렸네.
0: 뭐 어때?
1: 그 홍경민 씨가 그 당시에도 말씀 너무 재밌게 잘하셔가지고 제가 졌죠. 그래서 홍경민 씨는 저는 그래서 계속 그 락 발라드의 기존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락커로서 뭔가 성공하실 줄 알았는데
0: 아니래. 기획사에서
1: 예.
0: 너는 오늘부터 리키 마틴만 파거라.
1: 어우 나옵니다.
0: 깜짝 놀랐어요. 이전까지는 락 발라드도 아니고 그냥 시작은 애잔한 발라드였는데
1: 예.
0: 갑자기 우정이 흔들려 버렸어.
1: 우정이 흔들려 버렸어.
0: 흔들려 버렸어. 아따 이것을 어찌할까.
1: 어찌하스크나이.
0: 오메 클라버네.
1: 갑자기 전라도 사투리가 막 튀어나오고 막.
0: 그러니까
1: 미쳐버렸고 막.
0: 아 난리도 아니었지.
1: 아 진짜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랑을 폭발적으로 받았죠.
0: 그렇죠.
1: 네.
0: 너는 리키 마틴이다. 그 당시에 이제 받아들이기까지
1: 네.
0: 조금 힘들었대요.
1: 아,
0: 근데 결국엔 시간이 흐르면서
1: 네.
0: 나는 리키 마틴이다. 동기화에 성공하셨다고.
1: 홍경민 씨의 흔들린 일정. 지금 또 무슨 밴드 결성하셔가지고.
0: 아, 진짜?
1: 또 뭐, 김준현 씨랑.
0: 아, 준현 씨하고?
1: 뭐, 그래서 지금 베이스를 치고 있던 것 같은데.
0: 재밌는 친구.
1: 네.
0: 아무튼 뭐 그 당시에 미소년 이미지가 강해서
1: 네,
0: 특히 또 아주 수많은 여성 팬들
1: 네.
0: 우리 좀 약간 아픈 추억이 있군요. 정글에서
1: 아픈 추억이죠 저한테.
0: 호식자에게 뭔가
1: 홍경민 씨한테 네. 졌다.
0: 프레데터에게
1: 네. 군대에서 이 노래 들으면서 야 이분이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또 사랑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0: 아유 어리다.
1: 잘생겼어요.
0: 저희가 지금 너튜브로 예전 이게 2000년 모습인데
1: 네.
0: 데뷔가 97년이구나.
1: 네 저랑 딱 데뷔 동기.
0: 아, 자, 뭐 요즘 같은 시대 궁금하시면 바로 여러분들 폰으로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1: 네.
0: 자 오늘도 원석씨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 아침도 연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설가 정지아입니다. 요즘 우리는 타인에게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습니다. 남이 뭐 하나 실수하면 다시는 일어설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 하죠. 그러니 우리 모두 실수하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타인을 향한 엄격한 잣대를 나 자신의

그에게 먼저 들이대보세요. 법이 처벌할 정도의 큰 실수가 아닌 이상 다시 사회로 돌아올 기회를 주어야 우리 모두 덜 피곤하고 더 안전해집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MBC 충북에서 알려드리는 재난안전 행동 요령입니다.
3: 나들이가 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크게 다친 어린이 10명 중 약 4명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4: 아이와 나들이 가는 길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건 안전입니다.
3: 어린이 승차 안전수칙 알아볼까요?
4: 안 돼. 시후 뒤에 타야지.
3: 조수석 에어백은 사고 시 아이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니 꼭 뒷좌석에 태워주세요. 7세 이하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이 연령에 맞는 제품인지 꼭 확인하세요. 카시트에 앉기 전 두꺼운 겉옷은 벗겨줍니다. 안전띠는 양팔을 모두 넣고 어깨띠는 어깨 중앙에, 허리띠는 골반에 위치해야 하며 꼬이거나 느슨한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4: 행복한 나들이를 위한 안전 점검 약속해요.
5: MBC FM for you.
6: 해충 걱정은 끄고 풍년 스위치는 켜고
7: 온!
6: 경농의 스티온!
7: 개화기부터 수확 전까지
6: 온!
7: 진딧물, 나방, 가루이까지
6: 스티온! 꿀벌에는 걱정 없이 해충에는 강력하게 고기능성 살충제
7: 경농의 스티온! 경농이 만듭니다.
8: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0: 파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9: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11: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12: 판매사 주시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1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4: 제가 들어드릴게요.
15: 여기 앉으세요.
1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6: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 9시 넘어서부터 11시까지, 그러니까 지금 딱 요맘때까지 하루 중에 전화 통화량이 제일 많은 시간이 요맘때라고 해요. 여러분도 아침에 혹시 한 통씩 전화 통화를 좀 하셨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도 누구랑 전화 좀 하고 싶어서, 예, 지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누구랑? 청취자랑.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제주 동쪽에서 작은 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이정은이라고 합니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정은 씨. 제주, 네. 제주예요, 지금?
1: 네, 제주입니다.
0: 제주 날씨는 어때요?
1: 너무 좋아요.
0: 아, 그래요? 여기는 약간 흐릿하고 비가 올 것 같은데.
1: 아니요. 여긴 너무 좋은 봄날입니다.
0: 파도 소리 좀 들려주세요.
1: 파도가 너무 머네요. 마음속으로 들어볼까요?
0: 마음속으로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정은 씨가 지금 제주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아니면은?
1: 아니요. 제주에서 태어나진 않았고요. 제주에서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건 9년입니다.
0: 9년.

0: 어떤 일 하신다고 그랬죠?
1: 저는 지금 작은 밥집 운영하고 있어요.
0: 아, 그러세요?
1: 네.
0: 그럼 점심시간 임박해서 지금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시겠다.
1: 아, 저희 가게가 12시부터 시작이어가지고
0: 네.
1: 지금은 이제 할 일 다 정리해놓고
0: 네.
1: 그런 시간들이어서 평소에도 이 시간은 저한테 힐링되는 시간입니다.
0: 그렇구나. 라디오 크게 네. 틀어놓고 그
1: 네.
0: 식당에.
1: 네네.
0: 매일매일 제 목소리를 들으세요?
1: 그럼요.
0: 혹시 또 마음속으로만
1: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0: 네네. 제일 잘 나가는 메뉴가 뭐예요?
1: 제일 잘 나가는 메뉴는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부반장 가지 덮밥하고
0: 네.
1: 그다음에 제주에서 많이들 드시는 옥돔구이 두 가지 제일 잘 나가요.
0: 아, 옥돔구이 좋죠. 아,
1: 네.
0: 옥돔구이 얼마나 고소해. 그전에
1: 기가 막히게 구워요.
0: 굽는 거는 뭐 쉽지 않아요. 누구든지 다 이렇게 계속 뒤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아니 그 전에 무슨 가지?
1: 두반장 소스 기본으로 한 매콤한 덮밥이에요.
0: 네, 그게 점심 메뉴로 제일 많이 나갑니까?
1: 네, 많이 나가고요. 제가 영업 시간이 길지 않아서, 네네, 그냥 평상시에도 쭉 꾸준히 잘 나가고 있는 메뉴입니다.
0: 뭐 재료가 소진돼서 여기까지입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1: 손님이 소진되는 경우는 있는데 재료가 소진되는 날은 많지 않아요.
0: 손님이 소진된다?
1: 네.
0: 이야, 그거 참 표현이. 정은 씨,
1: 네.
0: 어떻게 많은 편이에요? 아니면 적당한 편이에요? 가게 손님.
1: 요즘은 그래도 며칠 전까지 연휴였잖아요.
0: 네.
1: 그때는 좀 많이 찾아주셨는데 기존에 비하면 지금이 제일 제주가 아름다울 때인데 많이 오지는 않는 편이어서 좀 속이 상합니다.
0: 아, 그렇구나.
1: 네.
0: 자, 오늘 점심으로 이정은 씨가 네. 지금 밥집을 차려놓은 그 제주도에 가서 점심 두 반장 가지 덮밥을 다 같이 먹어주면 거기 이름이 어떻게 돼요? 가게 이름이?
1: 가게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시던데.
0: 괜찮아요.
1: 괜찮습니다.
0: 예, 제가 책임질게요.
1: 네. 아, 예, 네. 제주 동쪽 평대리에 있는 밥 짓는 시간입니다.
0: 평대리 쪽에 있는 밥 짓는 시간?
1: 네.
0: 아, 이거 유명하잖아요, 이 집.
1: 아, 진짜요? 근데 왜 안 오셨어요?
0: 아니, 아는 사람들은 유명하다.
1: 제가 문세 DJ님 제주 휴가 오셨다고 해서 정말 많이 기다렸는데.
0: 아, 그랬구나.
1: 네.
0: 제가 다음 휴가 때는 밥 짓는 시간 꼭 가서
1: 네.
0: 그 두간장?
1: 두반장.
0: 아, 두반장. 죄송합니다. 두반장 가지 덮밥을 꼭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씨.
1: 네.
0: 저 오늘 오프닝 함께 하면서 첫 곡도 네. 소개하고 이래야 되는데 네, 준비되셨어요?
1: 네. 준비됐습니다.
0: 네. 시작해 주세요.
1: 네. 제가 최근에 SNS를 통해 알게 된 안다무라는 줄임말이 있는데요. 안온, 다정, 무해라는 뜻입니다. 제가 평소에 친구에게 편지를 쓸 때 자주 쓰는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오늘이 안온하고 다정하고 지금 서 있는 삶의 배경이 무해하길 바랍니다.
0: 아우, 시인이시네.
1: 오늘의 첫 곡은 생각의 여름의 소리들입니다.
0: 아, 잠깐만요. 제가 좀 생소해서 그래요.
1: 네.
0: 생각의 여름...
1: 네,
0: 소리들.
1: 제가 좋아하는 예 인디 가수인데요.
0: 인디 가수시구나. 난 또 네, 네. 집안의 식구 중에 한 명이 음악을 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
1: 아니요.
0: 아니야.
1: 이 소리들이라는 노래 가사 말이 너무 예쁘거든요.
0: 네.
1: 네, 가사를 오늘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 오늘 첫 곡감으로 우리 정 씨가 신청하신 생각의 여름의 소리들을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0: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이.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이.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 음악에서 향기가 난다. 여기는 음악방송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업다운 펑크. 업다운 펑크. 혹시 이 곡이 오리지널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아주 이색적이고 독특한 그런 표현을 해준 이 업다운 업타운

업타운 펑크. 브루노 말스 목소리로 익숙한 이 노래가 영국의 재즈 아티스트죠. 제이미 컬럼. 제이미 컬럼을 거치면서 이렇게 달라졌네요. 오늘 방송의 시작을 열어준 우리 제주도의 청취자 이정은 씨가 오늘 제주도 날씨는 아주 좋다고 하셨는데 서울은 살짝 흐리기 시작했고요. 오후에는 비 소식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 이정은 씨 참 순발력이 대단하신 게 파도 소리 좀 들려주세요. 마음으로 들으세요. 바닷가까지 멀어요. 이 방송을 늘 들으시면서 손님 맞이할 준비하고 뭐 그 힐링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방송을 저처럼 또 이정은 씨처럼 열어주실 분 계시면 신청하십시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뭐 가끔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하고 직접 통화를 하면서 살아있는 걸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롤링스톤즈 형님들이 이게 데뷔 62주년 되셨는데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틀즈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시작했는데 비틀즈는 뭐 이미 해체된 지 오래됐고 롤링스톤즈 이 믹 재거 형님이 지금 올해 8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찢어진 청바지, 예, 뜯어진 티셔츠 입고 혀 이렇게 내밀면서 또 무대에 쓰셨어요. 7월에 새 앨범 발표할 건데 이미 한 곡을 이미 선공개를 한 곡이 있어요. In the Stars라는 제목의 노래인데 어떤 사람들은 카드 한 장으로 운명을 찾으려 하지만 별에 적힌 대로 너와 나는 운명이야. 예. 이런 노랫말을 갖고 있는 롤링스톤즈의 새 노래입니다. In the Stars.

잭슨의 영화가 미국에서 뭐 영화 개봉을 했죠. 그래서 그런지 빌리진 노래는 빌보드 핫 100 순위에 재진입을 했고요. 지금 들으셨던 Black or White. 자파르 잭슨이라고 마이클 잭슨의 친조카가 실제로 영화에 출연해서 마이클 잭슨 역할을 아주 완벽하게 했다는 그런 칭찬이 자자한 영화 마이클 잭슨 우리나라에도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 함께 참여해서 이 방송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실 분들은 샵 8000번에 열려 있습니다. 장문 100원, 단문 50원에 추가 이용 요금이 추가가 되겠고요. 미니 메시지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들으면서 2부를 준비합니다.

0: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5: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6: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5: 하이퍼스.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7: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5: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8: 인쇄는 와우 플러스.
9: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세상에 이런 엄마 또 없습니다. 오늘은 청취자 김진희 씨의 어머니를 소개한다. 진희 씨의 학창시절, 비 오는 날 학교 끝나고 집에 가보면 엄마는 큰 솥에다가 멸치를 한 4, 50마리 넣고 국물을 내고 계셨다. 엄마, 엄마, 집에 누구 오셔? 손님 오셔? 이게 다 뭐야? 너랑 먹으려고 수제비 끓이지. 김치 수제비 맛있겠지? 아니, 우리 둘이 먹는 건데 왜 이렇게 많아? 아니, 반죽을 또 그만큼 하는 거야? 예. 야박하게 어떻게.

우리만 먹니? 옆집도 주고 경비 아저씨도 좀 드려야지. 엄마는 손이 컸다. 지난 주말 날도 좋은데 그냥 있기 심심해서 얼갈이 김치를 담그셨다면서 맛이나 좀 보라고 갖다 주신 김치 역시 그 양이 어마어마했다. 예, 어떻게 김치를 요만큼만 하니? 하는 김에 그냥 한 달아이는 해야지. 김치는 많이 해야 더 맛있는 거야. 아삭하니 그냥 맛이 괜찮지 않니? 사남 이녀 중 맏아들의 아내로 시집와서 시부모님 모시고 중학생 막내 시누이까지 다 같이 한 집에 살면서 그 많은 식구들 아침밥부터 도시락에 야참까지 해먹인 엄마. 그러다 보니 뭘 했다 하면 무조건 10인분 이상이고 요즘도 엄마의 냉장고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까만 봉다리가 한가득이다. 이번 주말에는 오이 소박이 담그실 거라고 하는데 또 얼마나 많이 담그실려나. 나는 음식을 안 하면 안 했지 했다 하면 기본이 10인분 이상이야. 얘 그런 줄 말하러 라며 모자라서 섭섭한 것보다는 남아서 나눠주는 게 그렇게 그게 더 좋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김진희 씨의 어머니 양은순 여사님. 세상에 이런 엄마 또 없다.

그 진짜 몇 안 되는 유명한 그 퓨전 재즈 밴드죠. 카시오페아의 Fruit Salad Sunday 연주곡이었고요. 자꾸 이제 경음악이라고 그러시는데 그 옛날 표현이에요. 경음악. 그냥 연주곡. 신승훈의 엄마야 들으셨어. 오늘이 신승훈 씨 생일이라고 뭐 팬들 엄청 엄청

진짜 많이 보내셨어요. 사실 신승훈 씨는 좀 옛날 사람이라서 생일을 음력으로 지내죠. 음력 3월 21일이 오늘이네. 아, 오늘 맞네. 만수무강하세요. 아니, 승훈 씨 생일인데 그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그 얘기했잖아요. 혼술 먹고 소파에서 혼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내가 저 침대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혼자 낄낄낄낄 웃으면서 침대까지 취해가지고 중간에 넘어지기도 하고 뭐 이랬다는 그 경험담이 오늘 같은 날은 없길 바라겠어요. 예.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 지인들과 멋진 생일 파티를 하길. 난 뭐, 제가 거기에 초대되진 않았어요, 지금 현재까지. 분명히 오늘 생일인데, 아직 뭐, 문자 하나 안 왔는데, 어디 한번 보자고. 얼마나 친한 사람들하고. 하여튼, 혼자만 먹지 마. 제발. 생일날, 혼자, 그것도 집에서, 소파에서 혼자 먹고, 침대까지 기어가고, 이러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그 선배의 얘기를. 승훈 씨의 팬들이 너무 많이 신청을 하셔서 노래 한 곡 더 듣죠. 신승훈의 Truly. 예. 축하합니다.

쿵짝 짝 쿵짝 쿵짝 쿵짝 예 이런 왈츠의 그 경쾌한 리듬이 조금 전에 신승훈 씨의 트룰리에 이어져서 어떤 곡이 어울릴까 했는데 이 노래를 딱 전해드렸는데 반응이 아주 좋네요. 좋다고 오늘 성격표에 하트 꼭꼭 누르신다고 그러셨는데 아시죠? 우리 그 미니 메시지 안에 들어오시면은 선곡표 거기 하트 꾹 누르시면 아 오늘 반응 제일 좋은 곡이 이 곡이었구나 뭐 싶은 거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실 겸 한번 좀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에 선곡할 때 유리합니다. 우리 신승훈 씨의 그 트룰리는 이제 21표밖에 안 왔어요. 하트가 21. 오늘은 50개가 온 첫 번째 곡이었었죠. 예, 그 생각의 여름의 소리들이 제일 많이 예, 하트 표시됐어요. 50개. 굉장하네요. 이 노래는 로살리아의 라펠라 진주라는 제목의 노래였습니다. 광고 갔다 올게요.

0: 게 골뱅이 캔 좀 사다 줘.
1: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0: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1: 고형량이 뭔데?
0: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1: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2: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4: 푹 잤다.
3: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5: 우리 엄마 예쁜데?
6: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3: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7: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8: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5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ES아냐 제일건설.
9: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10: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 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 올데이.
11: 여기가 뉴욕입니까?
12: 이것이 파리입니까?
1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3: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 갈갈이 박준형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방송 시작해준 우리 이정은 청취자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안다무. 안온하고 다정하고 무해한 하루를 보내면 좋겠다. 아, 두고두고 곱씹으면 참 좋은 얘기예요. 안다무. 그 마음으로 오늘 오후 시간 보내시고요. 자, 카네이션 준비하세요. 내일 사야지 그러면 놓칩니다. 카네이션 저한테는 보내지 마세요. 전 괜찮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문세였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0: 어깨 통증을 어떤 분은 서러운 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서 그 누구도 몰라주고 혼자서만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50견으로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잘 낫지 않고 6개월 이상 지나면서 우울증까지 오게 되고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50견으로 어깨가 점점 더 심하게 굳어져서 심지어는 남편이 머리를 묶어준다는 분도 계실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증을 잠재우고 어깨 주변의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킨 상태에서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3일만 해도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의사도 환자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 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3: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3: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평소에 어떤 생각들, 어떤 말들을 많이 하시나요? 너무 넓게 느껴진다면 부정적인 쪽과 긍정적인 쪽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요? 뇌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 반복해서 생각하고 또 입 밖으로 꺼내는 말들은 결국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고 해요. 예를 들어 짜증난다라는 말을 자주 할수록 그런 일들이 더 자주 생기는 것처럼 느껴지고 비슷한 감정에도 더 쉽게 머무른다고 합니다. 반대로 행복하다, 잘 될 거야 이런 말들을 자주 꺼내다 보면 정말로 그 말에 어울리는 하루가 따라오기도 하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 그리고 자주 하는 말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 나의 삶을 만들어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5월 7일 목요일 좋은 생각, 즐거운 마음으로 정오의 희망곡 출발할게요.

정호의 희망곡 오늘 첫 곡으로요. 존박의 네 생각 함께 듣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어떤 생각, 어떤 말을 많이 하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우리가 각박한 세상 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바쁘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보다도 부정적인 생각과 말의 비중이 더 많지 않을까 싶으면서 작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프닝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뇌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요. 사람이 생각하고 또 말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온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이 순간을 채워가고 또 그게 이어져서 우리 삶을 만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기분 좋다, 행복하다라는 말 한마디씩 하시면서 정우의 희망곡과 2시간 동안 즐겁게 함께해 주세요.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너튜브에서 안녕 MBC 충북 검색하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오늘 함께하는 코너 소개해 드릴게요. 1부에서는 사연과 신청곡을 받아서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우의 BGM 코너 준비돼 있고요. 2부엔 나른한 오후 반짝 타임 퀴즈도 맞추고 선물도 받는 정우의 반짝 퀴즈 시간 함께할게요. 오늘 3, 4부에서는요. 목요일 코너입니다. 가수 이광석과 함께하는 이 노래의 시간 이어집니다. 그리고 정우의 희망곡 1부와 2부 함께해 주시는 분

0: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1, 2부에서는요.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도드람 한돈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 개관 중 멕시칸 롯데렌터카 뿌리담은 리얼생와사비 주비푸드 미래셋증권 오뚜기 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유동골뱅이 백주싱크 당진시청과 함께합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5: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됐네요. 도드람
4: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더 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 중 1833-6301 금호건설.

0: 산시킨 왔다.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아름.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 정우의 BGM 시간입니다.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반대로 내가 가장 많이 듣는 말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함께 기다릴게요. 마음을 표현할 문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997번, 샵 0997번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반대로 많이 듣는 거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 기다리면서 저는 이 노래 남겨드릴게요. One More Chance의 널 생각해 함께 듣고 돌아올게요.

원모어 찬스에 널 생각해 함께 듣고 돌아왔습니다. 아니 오늘이랑 이번 주랑 지난주에 휴일이 하루씩 껴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뭔가 한 수요일 화요일쯤 됐을 것 같은데 벌써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이광석 님이 오늘 목요일이마다 오시니까 그게 약간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번 주는 특히 한 주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보이는 라디오를 하고 있다 보니까 눈치가 빠르신 다정이 분들이 벌써 아신 것 같아요. 현님께서 누가 원디님 옆에 계신 것 같다고 댓글 남겨주시자마자 다른 분들께서도 자꾸 어딜 보냐 원디 왜 뒤를 뒤돌아보냐 계속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제 옆에 여러분 뭐 조만간 언제 한 번쯤 코너를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이제 저희 MBC 충북에 새로 오신 장차 또 DJ가 되실 신입 아나운서 분께서 이제 교육 목적으로 함께 이 부스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에서 살짝씩 뒤를 돌아볼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태원님께서 댓글로 원디도 저런 시절이 있었겠죠 초반에 라고 보내주셨는데 눈치를 못 채셨나 봐요. 저도 그 전에 수디가 진행하실 때 뒤에 앉아서 일주일 동안 지켜봤었거든요. 그때 한창 바쁘게 막 공책에 적고 하면서 내가 저 이제 그때는 다정이 분들이 아니었죠. 수정이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과 내가 친해질 수 있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또 다정이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편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분 좋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록님께서 이거 오늘 주제랑은 다른 얘기인데 반가워서 이 댓글 읽어 될까요, 여러분? 바이크 나레이션 듣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괜히 원디 같아서 보니까 진짜 원디더라고요. 라고 TV로 수요일 어제였죠. 어제 생활역에서 나온 영상 얘기하시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여러분 MBC 충북 프로그램 보시면 제 목소리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볼록님 DJ 때랑 제가 다른 목소리로 내레이션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알아봐 주셔서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7732번님께서는 문자로 어제 잠깐 볼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뭔가 새하얀 코코넛 가루 비슷한 모양의 꽃이 피어있어서 봤는데 입합나무 꽃이 활짝 피었더군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 나무가 요즘 벚꽃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벚꽃은 이제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는데 이 입합나무 여러분 혹시나 입합나무 처음 들어봤는데 뭘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초록창에다가 입합나무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 요즘 이제 도로변에 가장 많이 보이는 나무가 바로 이 입합나무구나 아실 거예요. 하얀색 정말 자잘자잘한 꽃이 활짝 펴있는 그런 나무인데 너무 아름답기도 하면서 반대로 이 나무 때문에 이제 야외 주차를 하시거나 아니면 호흡기, 비염 있으신 분들께서는 요거 때문에 또 고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잠깐 이제 밖에 야외 주차장에 차 세워놨었는데 이 입합나무에서 온 꽃가루 때문에 차가 금방금방 더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만 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벚꽃보다 예쁘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내일이 곧 이제 어버이날이어서 저와 여동생이 돈을 모아서 옥으로 만든 카네이션 화분을 큰맘 먹고 샀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화분이 옥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니까 괜히 뭔가 더 고급지고 선물 받으면 기분 좋아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내일 또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우리 금요일에 듣는 라디오로 진행하잖아요.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날 수 있는 또 살짝 눈물도 살짝 흘릴 수 있는 그런 곡들 위주로 준비해놨기 때문에 내일 한번 어버이날 기념으로 제 선곡들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제로 돌아와서 가장 많이 말하는 거,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 가장 많이 듣는 말 어떤 건가요? 하고 여쭤봤었는데 화신님께서는 제가 가장 많이 말하는 건 원디의 정오의 희망곡이 최고라는 거. 실제로 진료하는 환자분들과 진료를 보시나 봐요. 근데 진료하는 환자분들과 이야기할 때 가장 재미있게 듣는 라디오라고 자랑한답니다. 늘 파이팅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계신 곳이 미국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미국에까지 정오의 희망곡을 홍보를 해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또 볼록님께서는 가장 많이 하는 생각 공휴일이 언젠가, 공휴일에 뭐 할까 생각입니다. 요거는 아마 학교 다니는 학생분들 그리고 직장인들 모두 가장 자주 생각하고 살짝 실망하기도 하고 아니면 반대로 기뻐하기도 하고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달력 딱 6월이 넘어가면은 넘어갈 때마다 6월의 공휴일은 또 뭐가 있나 7월 넘어가면 7월은 또 뭐가 있나 이렇게 달력을 항상 살피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공감이 가는 댓글이네요. 윤세연님께서는 제가 정의해서 가장 많이 말하는 건 여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수원이랑 장안문 이렇게 다녀왔다라고 또 자랑을 적어주셨어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윤세호님께서 댓글로 문자도 그렇고 여행 어디 다녀왔어요 하시는 이야기를 많이 남겨주신 것 같네요. 신청곡도 같이 보내주셨는데 진우션의 말해줘 신청해 주셨거든요. 함께 듣고 들어갈게요.

신청곡으로 진우션의 말해줘 함께 듣고 돌아왔습니다. 야심찬님께서 댓글로 뭐라고 남겨주셨냐면 작년부터 가장 많이 하는 말 우주야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누구일까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제 한 살이 된 우리 집 막내 반려견 이름이래요. 톤은 때에 따라 바뀌지만 아 알죠. 저도 반려견을 키워본 입장으로서 기분 좋게 우주야라고 부를 때도 있고 맨 끝에 이제 안 돼를 외치기 위해서 외치는 되게 카리스마 있게 외쳐야 되는 우주야 하면서 부르는 것들도 있으니까 톤은 때에 따라 바뀌지만 이 우주야라는 세 글자는 24시간 주 7일 매일매일 입에 달고 삽니다. 으이그 예쁜 녀석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1173번님께서도 아마도 이제 가족분들께 가장 자주 많이 많이 하실 말을 남겨주셨는데 내일이 결혼 33주년이시래요. 오, 오랜만에 또 다 같이 다정이 분들과 축하할 만한 일이 있네요. 결혼 33주년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내에게도 고맙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안아줘야겠습니다. 어머님과 아내에게 함께 들려주고 싶은 노래예요 하시면서 K씨의 언제나 사랑해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곡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하면 할수록 좋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생각난 김에 내일이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가족분들께 연락 많이 돌리시길 바라면서 신청곡 K씨의 언제나 사랑해 듣고 2부로 2부 퀴즈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0: 경농 뉴스. 바이러스 매개 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1: 비결이 뭔가요?
0: 경농에서 새로 나온 디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1: 디저스가 비결이었군요.
0: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1: 경농이 만듭니다.
2: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5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한양 제1건설.
3: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 고양 특례시.
5: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6: 와우
5: 섭티컷 전단지 명함 다 있어.
7: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5: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8: 인쇄는 와우 플러스.
9: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2: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정우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릴게요. 세계가 반한 한국의 박향이김에서 보내드리는 VIP 김 선물 세트, 25년 전통의 우리 지역 향토 브랜드 본정에서 드리는 스윗 에너지 산삼 본정 초콜릿 제로 교환권, 자꾸만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 당일 생산 생밀떡과 황금비율 시즈닝의 콜라보, 은영이 떡볶이에서 보내드리는 밀키트 떡볶이와 어묵탕, 아모레퍼시픽에서 선크림, 청주시 복대동 서청주 우체국 사거리 양평 칼국수 콩국수에서 2인 식사권, 청주 수암골 풀문카페 본점에서 드리는 1인 치즈빙수와 커피 쿠폰, 진한 국물과 불향 가득한 짬뽕을 집에서도 여행가서도 맛볼 수 있습니다. 청주 맛집 짬뽕각 오송 본점에서 보내드리는 짬뽕 밀키트 세트, 많이 참여해주세요.

나른한 오후 반짝 타임 퀴즈도 마치고 선물도 받는 정오의 반짝 퀴즈 시간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경험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그려보거나 창작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눈앞에는 없지만 마음속에서는 그려보는 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당장 바다가 눈앞에 없어도 우리 이것 하면서 파도 소리나 풍경을 떠올릴 수도 있고, 미래에는 내가 어떤 모습일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것 해보곤 합니다. 오늘의 반짝 퀴즈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과 사연

문자는 샵0997번, 샵0997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요게 1부 하는 도중에도 오늘 2부 퀴즈는 정답이 무엇 무엇일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해 주시는 분들이 다정이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게 대부분 맞아 떨어졌습니다. 예, 제주도 뭐 얘기를 했었는데 한라산이 정답이 아닐까요 했는데 한라산이 맞았고 그 외에도 되게 정답을 미리 많이 맞춰주셔서 제가 장난 삼아서 돗자리 가져오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 어버이날이다 보니까 뭐 오늘 퀴즈는 카네이션이 정답일 것이다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그렇게 뻔하게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저랑 작가님 모두 여러분들이 너무 정답을 잘 맞춰주셔서 약간 오늘은 추상적인 느낌으로 그리고 어버이날이랑 크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주제로 오늘 정답을 가져왔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아직 힌트곡 하나도 나가지 않았는데 역시 다정이 분들 중에 댓글로 정답을 보내주신 분이 계시긴 합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힌트곡 남겨드릴게요. 가사 속에 등장하고요. 박지윤의 Still Away 함께 듣고 돌아올게요. 정답 문자 보내주세요.

첫 번째 힌트 곡으로요. 박지윤의 Still Away 함께 듣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정답이 퀴즈 그 힌트 곡 속에 빠르게 랩처럼 지나가진 않아서 또 많이 그 부분 이후로 직후부터 또 많이 정답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들어온 문자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5417번님 잘 보내주셨고요. 화신님께서는 댓글로 가끔 힘들 때 이런 땡땡을 하기도 한다. 하늘을 날고 싶다라는 땡땡을 하신대요. 이런 상상을 어렸을 때 되게 많이 했었고 우리 저랑 비슷한 시기쯤에 초등학교를 나오셨던 제 동년배분들께서는 다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알 것 같아요. 그 과학 땡땡화 그리기 대회가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는 뭐 10년, 20년 후에 아니면은 뭐 100년 후에 우리 지구가 이런 모습일 것 같다 하면서 땡땡력을 펼치는 과학 땡땡화 그리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자주 등장하는 게 뭐 하늘을 나는 자동차 아니면은 그때도 그러니까 지금 그런 기술이 막 생겨나고 있잖아요. 상용화가 점점 되고 있는데 운전자가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무인 자동차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진짜 그런 땡땡들이 현실이 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가끔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9565번님께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로또 1등이 당첨이 되는 땡땡을 해봅니다. 또 1등이 되면 뭐를 할까, 뭐를 살까 하는 땡땡도 매주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누구나 한 번씩 해보는 땡땡인 것 같습니다. 4791번님께서는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다녀오는 땡땡을 자주 해봅니다. 그리고 8363번님 뭐 불고기, 고기만두 등등 맛있는 음식을 많이 적어주셨는데 땡땡만 해도 맛있다라는 그런 문구를 적어주셨거든요. 우리가 뭐 항상 이 오늘 정답을 쓸 때 이것만 해도 좋다 이런 표현을 정말 자주 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정답 맞추실 것 같은데 1173번님께서는 정답 보내주시면서 먼저 그려보고 결과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적인 삶은 지루하겠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약간 지금까지 보내주신 정답 문자랑은 약간 결이 다르긴 한데 이것도 맞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것을 하고 오늘 정답을 하고 계획해가면서 살아가고 10년 후, 뭐 30년 후, 50년 후에 내 모습을 땡땡 한다고 해도 그것대로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반전이나 아니면은 뭐 새로운 일들이 많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예상 외에 생기기 때문에 인생이 더 스펙타클하게 재밌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요 좋은 문자네요. 그리고 꿈의 여행자님께서 댓글로 2부 마지막 곡은 이 곡이겠군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정답입니다. 역시 맞춰주셨어요. 요거 오늘 정답곡으로 들고 왔고요. 5629번님께서는 그 꿈의 여행자님이 적으신 이 마지막 곡을 적으시면서 아 정답 이건데 그래서 이 곡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쉽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요거 조금 있다가 2부 마지막 곡으로 남겨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러시면서 벌써 내일이 어버이날이네요.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뭔가를 꼭 특별하게 해드려야지 하면서 땡땡을 좀 해봤는데 항상 이게 땡땡으로만 끝나고 실천까지는 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그득합니다. 라고 부모님께 이것 아닌 현실로 무언가를 해드릴 수 있는 자식이 될게요. 사랑해요 부모님이라고 보내주셨어요. 항상 저도 이것을 할 때는 부모님께 멋진 거 사드리고 싶다. 용돈도 많이 드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마음처럼 땡땡처럼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저도 같이 생기네요. 힌트 조금 더 드리자면요. 오늘의 정답 두 글자고요. 머릿속으로 특정 상황이나

이미지, 아이디어 혹은 감각을 떠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어렸을 때 뭐 재미난 이것,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하늘을 난다거나 내가 동물로 변해버리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곤 하는데 이 땡땡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는 게 좋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부모님께서 많이 해주시곤 합니다. 그럼 두 번째 힌트곡 바로 남겨드릴게요. 키썸의 힙한 곡을 들고 왔습니다. 심상치 않아 함께 듣고 돌아올게요.

두 번째 힌트 곡으로요. 키썸의 심상치 않아 함께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곽용민님께서 댓글창으로 이것 땡땡은 현재 인지되지 않거나 경험하지 않은 대상을 머릿속에서 형성하는 능력이고 막상 현실과의 거리가 커지면 망상, 환상과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 이렇게 또 설명을 들으니까 괜히 과학적인 설명이어서 어렵게 느껴지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약간 뭐 이것, 오늘의 정답 그 자체는 좀 긍정적인 문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게 아니면은 망상이다? 이렇게 여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댓글창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윤주쌤께서 우리 필라테스 선생님, 미녀 필라테스 선생님께서 들어와 주셔가지고 원디 다이어트 결심하셨다던데 땡땡 다이어트 안 돼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아유, 정답도 잘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팩트 폭행도 잘 해주시고 근데 땡땡 다이어트 말고 현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오늘도 제가 아이스티를 포기하고

그냥 맹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만큼은 진짜 왜냐면 곧 여름이에요, 여러분. 여름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입사하고 나서 행복해서 찐 살들을 다 빼내려고 합니다. 다이어트 이번에는

오늘 아이가 유치원을 가기 싫어해서 그래 오늘은 엄마랑 신나게 놀자라고 했었는데 현실은 밥 차리고 밥 치우고 또 놀아주고 또 놀아주고 제가 땡땡한 것과 다르네요. 어머님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제가 또 주변에서 익히 자주 들었던 이런 레파토리 같아서 땡땡한 것과 육아의 현실은 좀 다를 수 있다 자주 들었었는데 약간 마음이 좀 아파지는 그런 문자였습니다. 정의만 곡에서 또 좋은 노래를 많이 남겨드려야겠죠? 그러면 마지막 힌트곡 보내드리고 광고까지 듣고 돌아와서 오늘의 정답과 당첨자 세 분 발표해 볼게요. 세 번째 힌트곡은 이 곡입니다. 우디의 혹시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다면 함께 듣고 돌아올게요.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5: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 줘.
6: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

0: 뜨기고.
1: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0: 고형량이 뭔데?
1: 국물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0: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2: 유통 골뱅이.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4: 백조싱크.
5: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덮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국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7: 광고까지 듣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반짝 퀴즈 정답은 상상이었는데요. 그래서 벌써부터 이 곡일 것 같다라고 남겨주셨던 분들이 두 분이나 계셨는데 지금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답곡은요. 라붐의 상상 더하기라는 곡을 들고 왔고요. 당첨자 세 분 이 곡 들으면서 함께 말씀드릴게요. 먼저 정답. 상상입니다. 라붐의 상상 더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쉽네요. 부모님께 자식으로서 뭔가 꼭 특별하게 해드려야지 하며 했던 상상을 현실로도 해드릴 수 있는 자식이 될게요. 사랑해요 부모님. 이라고 남겨주신 5629번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즘 드라마 보면 돌아가신 분들과 다시 만나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도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고 싶다는 상상 아닌 상상을 문득 해보곤 합니다. 라고 보내주신 9228번님. 마지막으로 소시적에 항상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다리에서 우연히 만나는 단발머리 하얀 교복의 여자분이 제 운명의 짝일 거라고요. 라고 보내주신 2025번님까지 이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첨자 분들께는 별도로 문자 보내드리고요.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시면서 라붐의 상상 더하기 남겨드리고 저희는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통증을 어떤 분은 서러운 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서 그 누구도 몰라주고 혼자서만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50견으로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잘 낫지 않고 6개월 이상 지나면서 우울증까지 오게 되고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50견으로 어깨가 점점 더 심하게 굳어져서 심지어는 남편이 머리를 묶어준다는 분도 계실 정도로 일상생활이

0: 불편해지게 됩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증을 잠재우고 어깨 주변의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킨 상태에서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3일만에도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의사도 환자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자, 따라해보세요.
3: 4만원
2: 회계관리
3: ERP.
4: 4만원
2: 재고관리
3: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6: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5: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7: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5: 하이퍼스.
8: 풍경에서 만나는 특별한 여정, 천년의 숨결이 흐르는 참하고도와 신선히 머물던 3,000개의 보물이 장가계로 해외문화 탐방을 떠납니다. 청주공항 직항으로 편안하게 접수문의 미담투어 043-260-1653 MBC 충북 후원입니다.
9: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2: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볼빨간 사춘기의 Find You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3, 4부에서는요. 목요일 코너입니다. 가수 이광석과 함께하는 이 노래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보이는 라디오도 계속 함께하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997번, 샵 0997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정호의 희망곡 오늘 3부와 4부 함께해 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3, 4부에서는요. 빙그레, 주식회사 인천글로벌시티,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회, 샤브 올데이, 방탄꼭지 에어니플, 슬림웨이 다이어트, 쉐보레, 현대성화재보험, 환인제약,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 개관 중, 동국제약 페라민큐와 함께합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치. 호밍루치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0: 목요일에 함께하는 코너 가수 이광석의 이 노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이광석입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우리 또 5월의 첫 시작을 함께하고 있는데 네. 연휴가 많았어요.
1: 그러게요.
0: 네. 어, 그러게요.
1: 연휴인 줄 사실 몰랐어요.
0: 금시초문이었나요?
1: 금시초문이었어가지고.
0: 지난주에 이제 연휴 계획 뭐 네. 여쭤봤을 때, 뭐 노동절도 있었고 어린이날도 있었는데 여쭤봤을 때 딱히 공연 말고는, 공연 준비 말고는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1: 네, 맞아요.
0: 연휴를 그러면은 진짜 안 즐기셨어요?
1: 그냥 늘 평소처럼 그래왔더니

0: 하루하루 보냈죠.
1: 되게 예측 가능한 사람이신 것 같아요. 아,
0: 뭐 근데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안 되더라고요.
1: 아, 초심을 네. 잃지 네. 않기 위해서
0: 한결 같아야 됩니다.
1: 아, 한결같게 그냥 연휴도 평일처럼 그냥 이렇게
0: 평일처럼 그냥
1: 너무 바쁘게 사시는 거 아니에요?
0: 아, 근데 뭐 말만 이렇게 하지 또
1: 말만 그렇게 하지
0: 말만 이렇게 하지 뭐 친구 만나서 또 뭐 술 한잔 했고 뭐 그러니까
1: 아, 그건 논 건데?
0: 놀았죠.
1: 그럼 왜 빼먹고 아, 얘기하세요?
0: 제가 저녁을 먹었다 느낌이라서.
1: 아, 그 날 네. 잡고 어디 여행 가거나 한 건 아니니까.
0: 그건 힘들죠. 어. 아, 그 친구들도 다 직장인이다 보니까.
1: 아, 네. 일을 하시니까.
0: 다 체력적인 문제가 네. 있으니까.
1: 보통 서른 가까워지면 그렇다고 듣긴 했습니다.
0: 갑자기요?
1: 저랑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0: 왜 그런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 아, 볼록님께서 댓글에 많이 피곤하신가 보네요. 인형 뽑기로 밤새신 건가요?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다 보니까. 네. 우리 이렇게 그 밝은 느낌으로 한번 가봅시다. 네.
0: 텐션 올릴까요?
1: 네, 한번 올려보세요.
0: 해볼게요.
1: 아자아자 파이팅 한번 외치세요.
0: 레츠고 레츠고
1: 레츠고. 현님께서는 광보대라고. 신입 아나운서분께 제가 광성님 소개할 때 키 엄청 큰 모델 같은 가수분 오실 거라고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0: 네. 감사하네요.
1: 감사한 거 맞죠? 아, 광성님은 네. 내일이 어버이날이잖아요.
0: 그러네요.
1: 광성님이 뭔가 너무 손발 오그라들어 할 것 같은 그런 날이에요.
0: 어.
1: 제가 좀 사람을 잘 봤나요?
0: 뭐 어버이날이었군요.
1: 아니 아직 안 왔어요.
0: 그러니까 내일.
1: 아 내일 네. 내일.
0: 전화라도 제가 오늘이라도 들어야겠네요.
1: 오늘이라도 바빠서 네. 본가를 못 가시나 봐요.
0: 어. 갈 수야 있는데 네. 굳이 또
1: 어버이날에 이렇게 굳이라는 단어가 네. 어울리는 아유, 날인지 모르긴 굳이. 했는데
0: 저도 어린이날 선물 못 받았으니까
1: 어린이 탈출하신 지가 지금 몇 년 차신데
0: 아무튼 전화드리겠습니다.
1: 우리 전국에 계신 네. 지금 듣고 계신 다정이분들 중에 자녀분이 계신 부모님들께서 네. 지금 광성님 팬이었다가 좀 내가 잘못 생각했나 싶을 수 있어요. 부모님께 사랑한다 키워주셔서 감사하다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진짜
0: 네, 어머니 아버지 행복하세요.
1: 이 정도면은 그래도 네.
0: 네, 최대한의 표현이었어요.
1: 많이 이제 감동하실 것 같긴
0: 진짜,
1: 해요.
0: 눈물 흘릴 수도 있어요.
1: 평소에 좀 차가운 남자시잖아요.
0: 차갑나? 모르겠어요. 좀 근데 부모님한테는 무뚝뚝한 것 같긴 합니다.
1: 아, 그게 차가운 거긴 한데
0: 네, 네, 별 말이 없어요.
1: 광성님께 청주 어머니는 황 작가님 아닌가요? 아, 라고
0: 맞네요. 어버이날이네.
1: 챙겨드려야 되는데
0: 작가님한테 뭐 카네이션이라도 드려야 되나?
1: 아, 또 이렇게 간다고 부부님께도 안 드리는 카네이션을 작가님께
0: 죄송합니다.
1: 드린다고요. 오프닝에서 우리가 네. 가장 많이 하는 생각과 말은 어떤 걸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네. 어떠세요?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말 아니면 생각 어떤 게 있으세요?
0: 근데 뭔가 정말 제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진짜 그냥 별거 아니야
1: 별거 아니지
0: 네, 별거 아닙니다 아니 뭐 할 건 해야죠 이런 말을 정말 습관적으로 해가지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가장 많이 하는 말? 그냥 별거 아니다 할 건 해야지 이겨내야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1: 뭔가 저는. 제 생각에는 광성님이 진짜 이 일이 쉽다고 생각해서 무언가를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0: 네, 맞습니다. 항상 마인드 컨트롤로 그냥 아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야 내가 네. 좀 긴장 안 하고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늘 그런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것 같아요.
1: 늘 그런 식으로.
0: 네, 늘 그런 식으로.
1: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내가 내뱉는 말대로 다 이루어진다. 네. 이런 말들이 있는데, 뭐, 별거 아니지, 별거 아니지라고 생각하면은 말을
0: 아니더라고요.
1: 뱉다 보면, 오,
0: 진짜로.
1: 이건 정말 멋있는 네. 말이네.
0: 해보세요.
1: 별거긴 합니다.
0: 네, 지금. 별거긴 네, 합니다. 네. 네. 힘들어요.
1: 유광석의 이 노래 이번 주 주제가요. 2011년 5월 달이었어요. 이번에도 2011년 생각보다 최근 이긴 한데
0: 근데 뭐. 최근이라고 해봤자 벌써 15년 전이라서
1: 아, 그런가? 15년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군요.
0: 최근인가요? 아무튼 네,
1: 몇 살이셨죠 그때?
0: 이제 중학교를 입학했을 때니까
1: 입학했을 때 네, 14살
0: 14살 교복을 처음으로 입어본 그런 나이 때네요.
1: 교복 입을 때 좋으셨어요? 아니면 사복 입고 싶으셨어요?
0: 아 뭔가
1: 너무 사담이긴 하다.
0: 들어갔을 때 근데 처음으로 교복을 입는 거니까 네. 교복을 입어보고 싶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1: 너무 옛날인가요?
0: 너무 옛날이라서
1: 저는 2011년 초등학교 4학년 때이기 때문에 교복을 아직 입진 않고 이제 저학년에서 고학년이 됐다라는 그 뽕에 차 있을 때였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세상에 무서운 게 좀 없어지는 네. 나이죠.
1: 키도 좀 크고 했었기

0: 때문에 그 당시에 또 제가 그때 태권도 학원을 다녀서 태권도를 무지무지 잘했습니다.
1: 어, 그래요? 네. 저도 태권도 잘했는데.
0: 아, 어떻게 한번 뜨실래요? 아,
1: 떠요?
2: 나, 나 잠깐만. 이
0: 공중파 라디오에서 이 단어 선택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1: 안 받으립니다.
0: 한번 대결을 네. 해볼까요?
1: 아,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0: 네, 난리 납니다.
1: 아, 진짜로 네. 안 받으립니다.
0: 2011년 어떤 생각으로 선곡해 주셨을까요?
1: 어, 근데 이 당시에 제가 노래를 워낙 많이 듣기도 했고 그래서 이 당시에 인기 차트를 찾아보는데 제가 좋아하는 곡들만 있더라고요.
0: 오, 그래서 마침
1: 네, 이번에는 정말 쉽게 곡을 골라왔던 것 같아요.
0: 매해마다 그 유행하는 명곡들의 분위기들이 좀 다르잖아요.
1: 맞아요.
0: 어떤 해는 여자 아이돌의 노래가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TV에서 했던 프로그램 때문에 랩들의 그 랩 같은 힙한 노래들이 명곡일 때가 있고 히트를 했을 때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수월하게 선곡하셨나 봐요.
1: 이번에는 다양하게 있었어가지고
0: 아 종류가
1: 네, 다양하게 있어서 내가 부를 곡도 있고 네. 내가 좋아했던 곡들도 있고 해서 괜찮게 들고 온 것 같습니다.
0: 마침 또 중학교 입학했을 때 이제 막 노래에 빠져서 중2병이 살짝 올랑말랑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 시절이 더 기억에 잘 남지 않으실까
1: 너무 잘 나죠.
0: 싶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럼 오늘 첫 번째 곡은 어떤 곡일까요?
1: 첫 번째 곡 너무나도 유명한 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한 소절 불러보겠습니다.
0: 네.

0: 네, 바로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입니다.
1: 아, 이거 저도 많이 들었어요. 저도 제 중학교 시절 때 요거 많이 들었어요. 비가 올 때마다.
0: 아, 그렇죠. 비 오는 날에는 아직까지도 저도 들어가지고
1: 네. 네,
0: 정말 명곡입니다.
1: 진짜 명곡. 네. 그래서 이 곡을 왜 선곡해 주셨을까요?
0: 뭐, 딱 이 당시에 유명했던 곡이기도 했고 뭔가 제가 아까 말했듯이 비 오는 날에 정말 항상 듣게 되는 곡이거든요.
1: 네네.
0: 근데 이 곡이 벌써 15년이나 됐다고? 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났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네.
0: 갑자기 그런 또 추억의 생각이 나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1: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15년이나 지났는데 우리 다정이 분들 중에 이 곡을 뭐 우중충하거나 비 오는 날에 많이 신청을 해주시거든요.
0: 그럴 것 같아요.
1: 또 이 곡이 네.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에피소드가 네. 진짜 음악방송 그 무대에서 비가 내리는 연출을 시도를 했는데
0: 네.
1: 그 비가 잘못 연출이 된 거죠, 이제.
0: 맞습니다.
1: 폭우가 돼서 네. 내렸던 그런 장면이 있어요, 무대가.
0: 태풍이 부는 줄 알았어요.
1: 여기가 실내일까 실외일까 네. 헷갈릴 정도로.
0: 물에서 노래를 부르듯이.
1: 근데도 잘 부르는 게 신기하다.
0: 네. 거기서 감정을 잡는다는 게 정말 신기한 네. 것 같아요.
1: 저는 이렇게 안정된 실내 공간에서 해도 모든 노래가 동요처럼 느껴지는데 이렇게 비 맞으면서도 네. 빵 터지지 않는 네.
0: 정말
1: 그
0: 프로들이죠. 네. 네. 프로십니다. 프로.
1: 당시 그 비스트 분들이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0: 맞습니다.
1: 그러면 첫 번째 선곡으로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 함께 듣고 돌아올게요.

0: 어떻게서 뒤늦게 왜 나는 거치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쳤어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쳤어야 나도 그치겠지
1: 첫 번째 광석님의 선곡으로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 함께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 곡 도입부에 실제로 비 내리는 그 효과음이 있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1: 그것만 들으면 저는 그 폭우같이 내렸던 무대가 생각이 나서 더
2: 비스트가 좀 더 실감나게 들려가지고
1: 맞아요. 네, 좋게 포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에 하실 거 없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살짝 추천해 드려도 될까요?
2: 뭔데요? 뭔데요?
1: 왜 불안해하세요? 제가 요즘 그 네. 근교 청주에 살다 보니까 이 충북 지역 근교를 많이 가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충남쪽으로도 좀 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2: 네. 영역 다툼하세요.
1: 땅 따먹기 그러니까. 느낌으로 확장하고 있는데 또 대전에 바로 옆 도시잖아요. 뭐 저 얼마 전에 뭐 대전 천문대도 갔다 왔고 뭐 거기 있는 대학교 캠퍼스도 구경을 하기도 했었고 유명한 다리도 갔었고 네네. 대전을 좀 많이 가고 있어요. 가장 큰 목적은 사실 빵이긴 했습니다.
2: 빵.
1: 네, 제가 빵순이다 보니까. 근데 그거 가는 김에 혹시 네네. 이번 주말에 대전으로 나들이 가시는 분들 혹시나 계시다면 추천하고 싶은 게 있어서 살짝 말씀드릴게요. 네. 요즘 뭐 뮤지컬 하면은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하시잖아요. 뮤지컬 그쵸. 좀 보신 적 있으세요?
2: 본 적은 있는데 뭔가 제가 일부러 찾아가서 보려고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좀 처음 접하는 사람한테는 좀 진입 장벽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 들어서 네.
1: 그 클래식 뮤지컬은 좀 어렵긴 한데 힙한 뮤지컬이 열린다고 해서 네. 대전의 시립 연정국악원에서요. 이번 주 토요일에 조선 이야기꾼 전기수라는 뮤지컬이 열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국악이랑 무술까지 결합해서 좀 재밌게 진입 장벽 낮게 볼 수 있는 뮤지컬이 열린다고 그래요? 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빵택시 맞아요. 요거 요즘 유행이더라고요.
2: 빵택시가 뭡니까?
1: 빵택시 아 SNS 안 하세요? 빵택시 요즘 핫한데.
2: 빵택시?
1: 빵택시라고 빵 네. 투어를 해주는 그런 택시가 있어요. 대전에만 있는.
2: 그래요?
1: 그런 것도 있고 또 엑스포 다리 가셨겠군요라고 나. 남겨주셨는데 맞아요. 진짜 엑스포 다리를 다녀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가는 김에 이제 뭐 대전에 뮤지컬도 보러 갔다 오면 재밌겠다 싶어서 급 갑자기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2: 네, 추천 감사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두 번째 선곡 어떤 곡일까요?
2: 네, 두 번째 곡도 정말 명곡이라고 생각이 드는 곡인데요.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1: 네.

0: 네, 바로 박정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입니다.
1: 이게 2011년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네. 그만큼 또 명곡이에요, 이 그쵸. 곡이. 사실 리메이크잖아요.
0: 맞아요. 이게 원래 조용필 선생님의 원곡을 리메이크한 그런 정말 명곡 중에 명곡인데
1: 네.
0: 이 당시 2011년에 이제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정말 유행을 했었잖아요.
1: 맞아요.
0: 이제 정말 네로라 하는 그런 보컬 분들이 나오셔서 경연을 했던 프로그램인데
1: 네.
0: 이때 이제 박정현님께서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를 부르고 너무나 큰 화제가 돼서 리메이크해서 발매까지 됐던 그런 곡입니다.
1: 이게 정말 그 당시에 이 프로그램 정말 핫했어요. 정말로.
0: 아, 그쵸. 네. 맞습니다.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 무조건 챙겨보는
1: 맞아요.
0: 프로그램이었어서.
1: 그 당시에 진짜 근데 이런 음악 경연 프로그램 자체가 네. 2010년대 초반쯤에 많았어요.
0: 맞아요. 맞아요. 그 당시에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1: 있었고 맞아요, 맞아요.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선곡으로 누구나 다 알고 계신 박정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함께 들으면서 저희는 4부로 돌아올게요.

0: 넘어
1: 클린비아.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파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요즘 인쇄 어린 와우 플러스 섭지컷 선단지 명함 다 있어.
1: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 플러스.
5: 요즘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하며 기다리기만 하기엔 다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작은 계기와 안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가 청소년 성장 일자리 지원 사업 일하는 꿈퍼로 그 첫걸음을 함께합니다. 고립, 은둔, 취약계층 15세에서 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루 3시간, 주 3회, 총 6주 동안 지역재생, 환경실천, 진로체험 활동을 진행하며 시간당 2만 원의 활동 지원금도 지원됩니다. 참여 및 연계 문의는 043-715-9072번으로 연락주세요.
6: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7: 광고 듣고 4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읽고 싶은 댓글이 있었는데 아까 네. 가장 자주 광석님이 말씀하시는 게 네. 별거 아니다 해야지 할 건 해야지라는 말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광석님을 실제로 공연에서 보고 와주셨던 문주님께서 댓글로 처음 본 공연이셨대요. 광석님 처음 공연하셨을 때 네. 그때 광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말로 꺼내놔야 그게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바라는 목표가 있으면 하겠다, 할 거다라고 먼저 말로 하려고 한다. 네. 라고 말씀하셨었대요. 오. 이런 명언을 남기셨다고요?
8: 그랬나 봐요.
7: 기억 안 나세요?
8: 제가 뭐 그냥 은연중에 그냥 제가 생각했던 대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뭔가 준비했던 내용은 아니었어서 제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문주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신 걸 또 기억을 해주시니까 뭔가 감사하네요.
7: 그러면 이 기세를 몰아서 정우희만 곡 계속 할 거다라고 말로 한번 꺼내보세요.
8: 가족은 버리는 거 아니니까.
7: 아,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시니까. 왜냐면 바쁜데 이렇게 왔다 갔다 멀리까지 매주 와주시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네. 제가 일정이 생겨서 차질이 생기면 생겼지 광석님께서는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셔가지고.
8: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7: 네. 그래서 뭔가 목요일은 목요일만큼은 그 아이유님이 커피 마시자는 거 아니면은 고정적으로 비워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 할 건 해야죠.
7: 이거 저희 진심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저희 다정이 분들은 아시는 그런 장난 같은 건데 아이유님 워낙에 광팬이셔가지고
8: 맞습니다.
7: 네. 그래서 이광석의 이 노래 시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라이브 퀴즈를 또 준비해 주셨고요. 네. 어떤 곡인지 살짝 힌트만 한번 남겨주세요.
8: 이 곡이 정말 이 보컬분의 정말 특유의 거칠고 좀 깊은 감성이 많이 많이 담겨 있는 발라드 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7: 네.
8: 이 가수분도 그렇고 곡도 되게 유명하고 그리고 드라마 시티헌터라는 드라마의 OST로 삽입이 됐던 곡이었는데 오히려 제 생각엔 이 드라마보다 이 곡이 더 사랑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명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7: 그 정도로 네. 아마 전주 그 도입 부분만 들으면 많은 분들이 아, 이 곡이었지 하고 기억을 하실 것 같거든요.
8: 네.
7: 그리고

0: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은 좀 쉽게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라이브 퀴즈 시간에는 제목만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네. 가수 임재범의 곡입니다. 그래서 광석님이 노래를 부르시면 가수 임재범의 어떤 곡일까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께서는 50원과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97번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광석님의 라이브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또 옆에서 아주 그냥 터프하게 목을 풀고 계신데 네, 되셨을까요?
1: 아, 렛츠고.
0: 렛츠고? 그러면 바로 라이브 MR 남겨드릴게요.
1: 네.

0: 와. 와, 진짜 너무 잘 불러주셨어요. 어,
1: 아닙니다, 아닙니다.
0: 이 곡이 이렇게 어려운 곡인지 몰랐는데.
1: 너무 어렵네요.
0: 직접 옆에서 들으니까, 와, 이 어려운 곡을.

0: 또 고음과 이런 거를 막 넘나드는 그런 곡인데 향긋한 찬사님께서 원곡을 뛰어넘었다라고
1: 아유, 절대 아닙니다.
0: 또 댓글에 광성님은 보컬에서 스토리가 들리고 마음이 움직인다.
1: 아유, 감사하네요.
0: 네, 아유. 눈물이 나신대요. 그리고 아이고. 정우의 콘서트 잘 들었습니다.
1: 아유, 아닙니다.
0: 표현이 예술이다 등등. 네. 아, 너무 잘 불러주셨는데
1: 아닙니다.
0: 점점 목 상태가 네. 따뜻해져서 그런가?
1: 그런가?
0: 감기가 나서 그런가?
1: 감기는 확실히 낫긴 했으니까.
0: 아, 그래서 너무 잘 불러주셨어요.
1: 아닙니다. 살짝 아쉽네요.
0: 아쉬우세요?
1: 네, 더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0: 얼마나 더 잘 부르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퀴즈 정답 이 곡의 제목을 아시는 분들께서는 샵 0997번 50원과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997번 문자로 제목만 딱 보내주시면 그중에 제가 저와 광성님이 한 분씩 골라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 기다리면서 같은 가수 임재범의 이 곡 남겨드릴게요. 사랑보다 깊은 상처 함께 듣고 돌아올게요.

0: 임재범의 사랑보다 깊은 상처 함께 듣고 돌아왔습니다. 네. 그 사이에 오늘 퀴즈 정답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 광성님께서 오늘 정답 발표해 주세요. 어떤 곡이죠?
1: 오늘의 정답은 바로 임재범의 사랑입니다.
0: 네, 짧고 굵게 딱 사랑이라는 곡을 네. 또 불러주셨는데 이 곡이 좀 광석 씨한테는 어떤 곡이에요?
1: 이 곡을 뭔가 듣게 되면은 정말 제목처럼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곡을 들을 때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단순한 그런 연인과의 이별 사랑 이 얘기가 아니라 이 곡에 마침 또 내일이 어버이날이잖아요.
0: 네.
1: 이 곡에 부모님을 대입해서 들으면 정말 슬프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곡을 들을 때 약간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듣게 되는 편인데
0: 네.
1: 그럴 때마다 좀 많이 좀 여운이 남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0: 아, 부모님께 이제 네. 대입을 해서 네. 한번 생각해보. 그러면 이거를 이제 임재범님의 사랑을 다시 들으시면은 네. 그 연인 말고 우리 다정이 분들께서 부모님 생각하면서 다시 들으면 또 느낌이 다르게 들리겠네요.
1: 완전 다르실 겁니다. 또.
0: 오늘 저도 한번 들어야겠습니다. 이러다가 또 회사에서 우는 게 아닌가 싶어요.
1: 눈물은 습관입니다.
0: 네, 저 습관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편이라서. 그러면은 당첨자 한 분씩 광석 씨랑 제가 한번 골라볼 건데요.
1: 네.
0: 광석님께서는 어떤 분을 고르실까요?
1: 네, 저는 0785번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0: 네.
1: 정답 사랑이요. 사랑. 5월 가족의 달은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달이죠. 원디 광석님도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라고 남겨주셔서
0: 네.
1: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0: 엄마 아빠 사랑해.
1: 네,
0: 광석님도 사랑해. 빨리 네. 해주세요.
1: 네, 사랑합니다.
0: 0785번님 그리고 저는 광석님 항상 들으면서 느낍니다. 광석님 목소리에서 김필님이 느껴져요. 저만 그런가요? 괜찮으시다면 다시 사랑한다면 한 소절 부탁해도 될까요? 하시면서 임재범의 사랑이요라고 정답 남겨주신 8221번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소절 갑작스럽긴 한데 가능할까요?
1: 아, 전 빼지 않습니다.
0: 아, 그러면 한번 제가 리버브 남겨드리겠습니다.
1: 아,

0: 와.
1: 네, 감사합니다.
0: 이거 한 소절 이렇게 길게 불러주실 줄 몰랐는데.
1: 네, 이렇게 또 새롭게 또 추천을 해주시니까 신청을 와. 해주시니까 해야죠. 네.
0: 아, 이렇게 또 갑작스럽게 부탁드리는 신청곡을 이렇게 한 소절씩 항상 잘 불러주셔가지고.
1: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기도 해서.
0: 이거 커버 올라가 있나요?
1: 커버를 올린 적은 없을 텐데 제가 자주 부르는 곡 중 하나입니다.
0: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버.
1: 생각해 볼게요.
0: 너무 잘 어울리는 딱 이분께서 남겨주신 것처럼 이 김필님의 노래랑 너무 잘 어울리는 목소리를 아유, 갖고 계셔서.
1: 감사합니다.
0: 바로 네 번째 선곡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두 분. 그리고 네 번째 선곡 어떤 곡일까요?
1: 네 번째 선곡.
0: 요거 기대되네요. 네. 광석님의 목소리.
1: 저도 기대가 되네요. 네.

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부르면 방탄꼭지
0: 방탄꼭지 에어니플
2: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3: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주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4: 스마트하게 달리고
5: 기름값 걱정 날리고
4: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5: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4: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5: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4: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6: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8: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7: 환인제약.
9: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더 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 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0: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11: 푹 잤다.
10: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12: 우리 엄마 예쁜데?
13: 생약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0: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0: 광고까지 듣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지금 남겨드리고 있는데 어떤 곡이죠?
1: 네, 바로 빅뱅의 러브송입니다.
0: 네, 워낙에 또 이 당시에 빅뱅이 핫했어요.
1: 최고였죠.
0: 네, 네. 그래서 오늘 끝곡으로는 빅뱅의 러브송 남겨드리면서 다음 주 주제를 많이 남겨주셨는데 네. 그중에서 좀 눈에 띄는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현님께서 네. 그동안 너무 2000년대에서만 놀아서 90년대에도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다. 나이대가 연령별로 좀 다양하게 그쵸. 들어주시다 보니까 네. 그래서 광석님께서 90년대 중에 한번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뭔가 아까 댓글 중에 1996년이 있었어서 한번 96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0: 네, 월은?
1: 월은 또 아까 이제 여름 노래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네네. 있어서 네. 96년도 9월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한번 여름 노래도 제가 한번 잘 조율해서 잘 찾아와 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네. 1996년 9월을 베이스로 하지만 여름에 어울리는 노래들로
1: 네,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0: 선곡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끝곡 들으면서 저희 인사 함께 나눌게요. 네. 내일 듣는 라디오로 만나고요. 보이는 라디오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음악이 필요할 땐 찾아오세요. 원디였습니다.
1: 안녕.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저희 MBC 충북 청주 충주 AM 방송은 현재 폐지되어 방송 송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기존 AM 방송을 청취하시던 분들은 MBC 라디오 방송 청주 107.1MHz, 충주 96.1MHz, 제천 94.7MHz, 단양 94.1MHz, 보은 옥천 영동 96.3MHz로 동일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MBC 충북 라디오 주조정실 청주 043-229-7221번, 충주 043-841-846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5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1: 우리 지역의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시군구별 고용 현황,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맞벌이 가구와 기혼 여성 취업 현황,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국가 데이터처.
2: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3: 자, 따라해보세요.
4: 4만원.
3: 회계관리.

0: ERP
1: 4만원
2: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영화 피노키오에서 피노키오는요 아이들의 천국이라는 장난감 나라에 가게 되죠. 뭐 얼마나 좋길래 천국이냐. 거기는 목요일에 학교가 쉰다고 합니다. 근데요 일주일에 목요일이 6번이야. 심지어 나머지 하루는 일요일이에요. 그야말로 파라다이스지 뭐. 일주일 중에 피로가 제일 많이 쌓인다는 목요일인데 피노키오에 나오는 그런 나라라면 오늘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지만 동화는 현실과 달라서 동화라는 거. 그래도요 오늘만 지나면 또 금요일이잖아요. 이 정도면 잔혹동화는 아니다. 판타지는 못되지만 나름 아름다운 전개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5월 7일 목요일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0: 5월 7일 목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나일 호란의 헤븐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서 피노키오 얘기를 보니까 좀 반갑네요. 아, 제가 따콩이 잠들기 전에 늘 동화책 읽어주는데 피노키오만 한 4천 번 읽어줬거든요. 이 내용을 아는데 자 장난감 나라로 가죠. 물론 천국이죠. 근데 아이들이 장난감만 갖고 놀다가 결국 당나귀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까지 헤븐은 아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래서 피노키오가 울고 불고 막 그래서 파란 머리 저기 천사님한테 막 빌어요.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요. 그래가지고 파란 머리 천사님이 다시 이제 원래 모습으로 돌려준다. 그런 겁니다. 우리도 계속 놀기만 하면 당나귀 됩니다. 어디서 꼬리가 나올지 몰라요. 노는 거 우리 너무 좋아하지 맙시다. 자, 여러분의 오늘은 잔혹 동화인가요? 성장 동화인가요? 뭐 어떤 동화에 가까운지 사연 보내주세요. 지금 어디서 누구랑 뭐 하고 계시는지 이것만 간단히 보내주셔도 됩니다. 안영미 할 때 안, 아메리카노 할 때 아, 아나 쓸게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영어 퀴즈쇼, 나자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경사, 비현실적인 선물이죠. 5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가 걸려 있습니다. 주인공이 되고 싶은 분 퀴즈 신청해 주시고요. 2부에서는 부끄러운 질문들, 체면이라고는 없는 두 대가 대신해드립니다.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있어요. MBC 정용한 아나운서와 함께할게요. 그럼 그 전에 감사한 우리 광고주님들 소개할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4: 돌아온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30킬 났다.
1: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2: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3: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갓 따낸 케이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2: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3: 사단법인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저희는 아이즈원의 피에스타 듣고 올게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장의지님, 제 첫사랑을 동네에서 3km쯤 떨어진 카페에서 마주쳤어요. 어찌나 비현실적이게 느껴지던지. 카페에 커피 사러 왔던데 많이 안 변해서 행복했네요. 어머나 세상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첫사랑을 우연히 마주쳤는데 안 변하는 경우도 있어? 나는 그동안 맨날 내가 쟤를 왜 만났을까 이런 후회 연속이었었어가지고. 아 정말 이게 정변한 친구들이 없었는데 말이죠. 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행운입니다. 박순덕님, 회사일로 전주에 갔다가 노노노 코너에 언급됐던 이런저런 곳에 들렀는데요. 다음에 남편이랑 아이들이랑 같이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난 이렇게 좋은 건 다 챙겨주고 싶은데 니들은 왜 이리 내 말을 안 듣니? 셋 다 그냥 확 쫓아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진짜. 그쵸. 이게 엄마들은 참 그래. 이렇게 좋은 데 가고 좋은 거 먹고 그러면은 아 애들이랑 같이 오고 싶다. 아 남편이랑 또 같이 와야겠다 막 이러는데 그쵸. 다들 내 맘 같지 않은 거죠 뭐. 아유 됐어. 다 챙겨주지도 마. 그냥 우리 엄마만 생각합시다. 2003번님, 우리 가게 논산에서 돼지 떼와서 파는데 어느 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 가게 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논산에서 여기까지 다시 왔어요. 논산에서 찾아보시지. 뭐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 다들 이렇게 자기 동네는 약간 비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 엄마도 뭐 맛있는 것만 먹으면 아우 의정부엔 이런 게 없어 이러는 거죠. 엄마 의정부에 지금 체인점 많이 나왔어 이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 뭐만 있으면 특별하다 싶으면 아우 우리 동네는 왜 이런 게 없나 몰라 이런. 그러니까 가까운 곳을 못 보나 봐. 주변 한번 둘러보세요.

5570번님, 영미씨, 그 하경사 할 때 도대체 그 14층이 뭔 뜻이에요? 진짜 궁금합니다. 아니, 이거를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식자층, 그냥 공부를 좀 많이, 학식을 많이 좀 다루신 분들을 식자층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항상 식자층, 식자층 하는데 이거를 뭐 10자층으로 듣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14층이라고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 이제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랑 다른 부류, 공부 많이 하신 양반들, 고양반들 얘기하는 거예요. 1999번님, 지금 구립도서관인데요. 열람실 안에서 어떤 커플이 엉덩이를 너무 쪼물딱대고 있어요. 근데 나쁘게 보이질 않아. 부럽다. 부러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적나라하게 막 그런 스킨십이 아니라 귀엽게 쪼물딱쪼물딱대고 있나 봅니다. 약간 그 뭐냐, 슬라임 만지듯이. 액체괴물 만지듯이 이렇게 하는 건가?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나쁘게 보이지 않았으면 됐죠. 뭐 그냥 많이 관람해 주세요. 부럽다. 여러분들 모두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자기소개 보내주세요. 저희는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킥플립의 눈에 거슬리고 싶어.

영어 못하는 거 이거 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입을 좀 떼고 싶을 뿐 미국대 안영미 영어법 프로젝트 100% 내국의 부적인 퀴즈쇼 라자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경사 보이스 앤 걸 심업 인트로듀스 제가 잉글리시로 내는 문제를 듣고 한국말로 정답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0: 제한시간 60초 안에 5문제 중 4문제를 맞히시면 성공 석세스. 참여 선물로 비타민 무기질 드릴 거고요. 성공한 분께는 업그레이드된 선물 블랙박스까지 얹어 드릴게요. Hey everybody do understand. 자 그럼 오늘의 도전자 만나볼까요? 나처럼 공부 안 한 사람 누구인가?
1: Hello, my name is Elka. Nice to meet you.
0: Elka?
1: Yes.
0: Elka, nice to meet you too.
1: Yeah.
0: Elka.
1: Yes.
0: You now condition? How condition?
1: It's pretty good.
0: Very good.
1: Yeah.
0: Yeah. You feeling? How feeling?
1: I'm very nervous, but I can do it.
0: okay. I listen. You yeah. 출산 yeah. 9 day before.
1: Oh yes.
0: Yeah.
1: Yeah.
0: You right?
1: Yes, it's true.
0: You 저기 surgery 아니면은 or natural?
1: Surgery.
0: Surgery.
1: Yes.
0: You no nervous?
1: No nervous. Cause in one already. Already I have it.
0: 유 지금 저 퍼스트 출산이에요? 아니면은 세컨드 출산? 세컨드? 아 yeah. 그러면 뭐 미투 지금 아무 no thinking about no thinking. 그렇죠. 그
1: yes.
0: 그리고 뭐 그냥 뭐 준비할 것도 없고 레이디 할 것도 없고 그렇죠. 첫째가 썼던 거 쓰면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러면 you 릴렉스된 상태에서 한번 퀘스천 yeah. 나가 봅시다. 한번 고 해 봅시다.
1: 오케이.
0: 자, 퀘스천 렛츠 고.
1: 레고.
0: 자, 식재료입니다. 식재료 다이순. 순은 한글이에요. 다이순.
1: 죽순.
0: 오케이. 노래 제목이에요. 롱 라이브 헤어 허.
1: 긴 생머리군요.
0: 오케이. 자, 음식 이름이에요. 이스트 파 식스 파네타. 이게 바로 둘째 맘들의 여유입니다.
1: 맞아요.
0: 둘째 맘들의 여유예요. 봐봐. 지금 출산 9일 전에. 사실 다른 분들 같으면 이때 누가 주변에서 뭐 퀴즈가 웬 말이야. 뭐가 얘기하면 귀 약하도 안 들리고 막 긴장되고 막 그러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둘째 맘들 여유롭잖아. 다 여유롭게 다 맞췄잖아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진짜.
1: 아 감사합니다. 덕분에 쉽게 맞출 수 있었어요.
0: 아니 근데 진짜 찐 두댕이신가 봐요. 엄청 잘 맞췄어요.
1: 많이 들었어요.
0: 아 정말 그동안에도 그러면 잘 맞춰주시는 편이었어요?
1: 네, 그러기도 했고요. 네. 사실 제 동생이 먼저 나와서 맞춘 적이 있어요.
0: 어머나 세상에.
1: 네, 올해 첫 우승했었는데 기억하시려나? 네.
0: 아, 동생분이 그러면 여동생, 남동생?
1: 여동생이요.
0: 아, 이거 참해가 진짜.
1: 군산 사는데 남편이 마술사라고 했었던.
0: 마술사 알아요.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1: 걔 등등이에요.
0: 어머나 세상에. 아니 자매가 이렇게 지니어스야. 어머 세상에. 어머님이 누구니? 어머님이 누구야 도대체? 어떻게 키우셨길래 이렇게 자매가 이렇게 잘 맞죠? 아니 근데 이제 둘째 출산을 곧 앞두고 계시는데.
1: 네.
0: 자 사실 진짜 뭐 준비할 것도 없죠, 그렇죠?
1: 그렇죠. 네.
0: 따로 뭐 준비한 게
1: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0: 그렇죠. 뭐 따로 준비한 게 뭐 아기 침대 정도? 아기 침대랑 젖병 정도? 그 정도만 네. 필요한 거죠, 사실.
1: 네. 근데 제가 두 살 터울이라 네. 이미 하나도 안 버리고 다 가지고 있어서
0: 그래.
1: 네. 거의 살 것이 없더라고요.
0: 아, 그러니까 이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1: 맞아요.
0: 그러면은 이제 곧 만날 둘째한테 이 네. 방송 통해서 한 마디 또 해 보실까요? 추억이니까 이것도?
1: 네. 둘째 당근아, 이제 당근이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엄마 아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가 우리 당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예쁘게 건강하게 잘 만나자. 사랑해.
0: 네, 정말 꼭 순산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네. 기본 선물 비타민 무기질에다가 여기에다가 성공하셨으니까 블랙박스 이거까지 보내드릴게요.
1: 오, 감사합니다.
0: 그리고 또 이제 곧 출산을 앞두셨으니까 우리 아기용품 많잖아요. 아기용품도 네. 저희가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전화 연결 너무 감사해요. 축하드려요. 혹시 신청곡도 네. 있으실까요? 신청곡?
1: 네, 저 하우스룰즈의 집 신청하고 싶어요.
0: 알겠습니다. 요것도 띄워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 네, 영민님도 순산 잘 하시고요. 화이팅 하세요.
0: 네, 순산 기운 주세요. 저한테도.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5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5: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6: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7: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8: 2016 괴산 빨간마 페스티벌이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괴산 유기농 엑스포 광장과 동진천변 일원에서 열립니다. YB와 경서의 개막 축하 콘서트 등 매일 펼쳐지는 특별한 공연, 맵부심 푸드파이터 대회, 빨간마 치어리더 대회 등 다채롭게 펼쳐지는 이벤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질문은 없다.
1: 그간 입 밖으로 꺼내놓기 부끄러웠던 질문들 이곳으로 오라.
0: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신 답을 찾아드립니다.
1: 비공인 대리주문서
0: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저와 함께 대리조사하실 분이죠. MBC 정영환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아,
2: 안녕하십니까.
0: 네. 우리 작가님이지 이제.
2: 아나운서.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책이 딱 좋은 계절이에요. 여러분 피크닉 가셔가지고.
0: 우리 아나운서 겸 작가님 아장님.
2: 네, 아자.
0: 네.
3: 아자.
0: 자, 산문집 각자의 우주 요거 예. 발간 2주차가 되지 않았습니까?
2: 아,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0: 뭐 어떻게 좀 판매량 좀 마음에 흡족해요?
2: 아, 뭐 제가 이거를 판매를 해봐라고 출간한 건 아니었지만
0: 아, 예.
2: 또 이게 뭐 2시의 데이트에서도 말씀드리고 그래 성원의 힘입어서
0: 예.
2: 정말 라디오 시간에 맞춰서 판매량이 좀 많이 증가됐다.
0: 오, 그래요?
2: 그래서 두댕이분들 그리고 네. 정오희망국도 잠깐 한번 인사드리러 갔었는데 오, 예. 오, 그때도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0: 오.
2: 예, 제가 힘을 입어서
0: 네.
2: 제가 이제 뭐 사실 뭐 책장사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0: 그건 그렇지.
2: 사비를 예. 열심히 들여서 네. 지금 열심히 사진을 뽑아서 액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0: 어마나 세상에.
2: 작은 전시를 준비하고 있어가지고요.
0: 이야 네. 진짜 안 하는 게 없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내 책을 보나 안 보나 요거 서점 정찰 요거 한번 그때도 얘기했지만
2: 아, 제가 광화문 한번 가야 하는데 제가 아직 떨려요. 좀 못 가봤어요.
0: 예. 왜? 난 너무 궁금할 것 같은데.
2: 만약에 뭐 주간, 월간 뭐 어디 좀 배치 이쁜데 됐다 하면 소식 들으면 그때 한번 슥 그냥 가보려고요. 예.
0: 아직은. 아, 예. 그러면 혹시 기억에 남는 책 리뷰나 뭐 감상평 뭐 이런 거 있어요?
2: 아, 일단 그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책이 제가 두 번째 책인데
0: 네.
2: 첫 책은 좀 자기계발서 느낌이 있어요.
0: 예, 그러니까
2: 제 어린 시절 환경 극복 이런 내용인데 그때는 도끼가 가득했다. 그래서 산도끼였는데
0: 예.
2: 아, 이번 책은 몰입돼서 여행하는 느낌으로 뭐 하루 만에 다 읽었다.
0: 아, 예. 너무 좋다.
2: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도 좀 제 삶에 힘을 빼는 게 막 두대하면서도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힘 좀 빼라고.
0: 그래.
2: 아, 힘이 좀 빠져가고 있구나.
0: 그래, 너무 좋다.
2: 근데 이게 또 사람 욕심이 있는 게 저도 좀 이번 책이 좀 더 편하게 쓴 마음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막 도끼에 찬 채로 샀을 때는 마케팅 이런 거 좀 열심히 했는데
0: 네.
2: 이번에 마케팅은 덜해서 편하긴 하지만 아 그럼 좀 더 좋은 내용이면 좀 더 멀리 퍼지면 좋을 텐데
0: 예,
2: 그 욕망이 살짝 꿈틀꿈틀거리는 것도 있습니다.
0: 아직도 다 내려놓진 않았네.
2: 예. 아 이거를 또 말로 뱉으니까 좀 후련하기는 한데 에이. 멋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멋 챙기려고 또 아니 난 고상한 척 이러지도 않기로 했어요.
0: 그래요.
2: 예. 예.
0: 솔직한 게 좋죠.
2: 그럼요.
0: 예, 예. 그래서 진짜로 돈 안 벌려고 돈 벌려고 그 책 낸 게 아니에요?
2: 아 저는 적자만 아니면은 예. 아. 이게 액자 값이 많이 비싸더라고요.
0: 그래.
2: 예.
0: 아직 적자는 아니고
2: 뭐 아직 정산이 안 돼가지고
0: 아, 오케이,
2: 판매 부수를 그게 석 달 정도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지금 이제 막 서점에 뿌려진 단계라.
0: 예예. 예. 나중에 또 우리 두대에서도 한번 이벤트 책 이벤트 예. 한번 열었으면 좋겠고요.
2: 리뷰가 절실합니다.
0: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신 물어봐드릴 질문 소개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자 여러분들 책 닫아놓지 마시고
2: 예.
0: 펼쳐서 열어서 봐달라고 아. 프로듀스 101에 열어줘
2: 열어줘
0: 듣고 올게요.

0: 프로듀스 101의 열어줘 듣고 왔고요.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정용환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신 물어봐드릴 첫 번째 질문 소개해 주시죠.
1: 2900번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급질이요. 급한 질문이란 뜻이겠죠.
2: 네.
1: 어버이날을 앞두고 큰맘 먹고 호텔 뷔페에 예약했는데요. 인당 가격이 비싸다고 제가 너무 노래를 했는지 아빠 엄마가 저녁까지 아침 점심을 굶고 가시겠대요.
0: 아이고 아이고 아유 참.
1: 뽕을 빼고 오자고 저한테도 굶을 하는데 이거 맞아요? 인당 15만 원이 넘는 호텔 뷔페에 처음 도전하는 우리 가족에게 뷔페 뽕 뽑고 오는 노하우 전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후회 없는 한 끼를 만끽하고 오고 싶어요.
0: 네, 질문 주신 2900님께 베이글 세트 일단 보내드리겠고요. 이거는 저한테도 정말 필요한 질문이에요.
1: 아...
0: 저도 저희 엄마랑 그 큰 호텔 뷔페에 예. 가가지고 기껏 먹고 온 게 김밥. 저는 처음에 이제 김밥 먹고 이미 배가 불렀어. 뻘떡 올라왔어.
1: 김밥 잡채 꼭 그렇게 뷔페 가면
0: 먹고 그래서 저는 익숙한 거에만 손이 가가지고 그렇죠. 저는 먹지도 못했고 저희 엄마도 뭐 엄청 잘 드실 것처럼 했지만 엄마도 막상 예. 많이 드시진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쫄딱 굶고 가잖아요.
1: 그렇죠.
0: 이런 위가 또 줄어들어가지고 막상 많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1: 예.
0: 아, 우리 저기 정영환 아나운서는 어떤 노하우 같은 거 있어요?
1: 저는 뷔페형 인재거든요.
0: 아, 그래. 네, 여기서 저는, 프로의 냄새가 난다.
1: 네, 일단 학창 시절부터 그 또 요즘 간헐적 단식 이게 좀 수년간 건강 노하우로
0: 아, 예,
1: 퍼지고
0: 예.
1: 있지 않습니까?
0: 예.
1: 간헐적 단식을 생활화하셔야 해요.
0: 아, 그러니까 이걸 먼저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구나.
1: 몸이라는 게 항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는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있어서 저는 이제 이 간헐적 단식을 한 6년 정도 하다 보니까
0: 네.
1: 몸이 배고픔에도 무뎌지고요. 배부름에도 무뎌집니다.
0: 네.
1: 그러니까 굶고 있을 때도 저 녀석 이러다가 또 한 소 때려 넣겠지 해서 배고픔을 몸이 거부하고요. 배부를 때도 저 녀석 이래놓고 또 한 열몇 시간 굶겠지.
0: 네.
1: 그래서 끝도 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0: 네.
1: 일단 어버이날은 급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비싼 뷔페를 내년이나 후년

0: 내년에 기약하고 계신 분들 혹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간헐적 단식 아. 14시간, 16시간 단식 추천드리겠고요.
1: 이제부터 시작을 해라. 이제부터 네. 트레이닝을 시켜라.
0: 그리고 절대 음료수를 첫 접시부터 같이 떠오시면 안 됩니다.
1: 야 우리 정영원 아나운서한테 그냥 물어볼 거 그랬는데.
0: 저는 헛구역질하면서 나옵니다. 진짜.
1: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호텔 뷔페에서 본점 뽑는 노하우 알아봐야죠. 전문가 진짜 전문가 한번 찐 전문가 모셔볼게요. 예, 누구죠?
0: 저는 무늬만 전문가였고요. 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위는 늘어난 명언인데요. 면을 씹는 게 아니라 마시는 거다. 음식을 치울 때 가장 빠른 방법은 먹어 치우는 것이다. 아, 스승으로 모시고 싶으신 분입니다. 주옥 같은 먹언들에 남기신 분. 낭만 먹객 먹프로 먹자랄 개그맨 김준현 씨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1: 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0: 네, MBC 아나운서 정영환입니다.
2: 영미 씨 오랜만입니다.
1: 아이고 우리 준현 오빠 반가워요. 네.
2: 아유 반가워.
1: 우리 오빠가 정말 뭐 개그도 잘하고 진행도 잘하고 뭐든 다 아. 잘하지만 특히 아. 먹는 걸 더 잘하잖아요.
2: 난 세상에 제일 잘하지.
1: 예, 네. 그래서 먹는 거 전문가로 저희가 한번 모셔봤습니다.
2: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자 그러면 우리 김준현 씨.
2: 네.
1: 자 단도직입적으로.
2: 오케이.
1: 지금 이 시간까지.
2: 예.
1: 뭐 드셨습니까?
2: 아, 뭐 구체적으로 얘기합니까?
1: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아침부터. 아, 조식부터 얘기해 주세요.
2: 아침에 눈을 뜨고 네. 오늘 첫 끼는 과연 뭘 먹어야 되나. 사실 어제 실수로 7시 전에 저녁을 먹고 그 이후에 뭘 못 먹었어요.
1: 아이고.
2: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한 8시쯤 뭐 한 7시 반쯤 일어나가지고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급 된장찌개가 땡겨서
1: 와 아침부터
2: 집에서 호박이랑 양파랑 두부랑 잔뜩 넣고 약간 칼칼하게 끓인 된장찌개에 요즘 집에서 잡곡밥을 먹으니까 잡곡밥을 또 고봉으로 하나 넣고 오이랑 부추 무친 게 있어요. 그걸 하나 넣고 장모님이 주신 그 겉절이 하나에다가 이제 밥을 한 반 때리고 국물이랑 먹다 된장찌개에 이제 나머지 반을 말아서 아주 잘 익은 김치랑 이렇게 한 끼 했습니다. 일단
1: 아, 예. 아침 그렇게 드셨고 점심은요?
2: 아 오늘 뭐 이제 뭐 공연하는 게 있어요. 리허설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외람된 말씀이지만 아직 점심을 못 먹었어요. 아~
1: 와 저녁을 얼마나 많이 때려 넣으시려고.
2: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1: 야 진짜 왜냐면 보상 심리가 생기거든 점심 걸르면.
2: 아 그렇죠 그렇죠.
1: 아 자 그러면 이렇듯 식당에 가면 기대에 찬 시선들이 혹시 지금 아직까지도 쏟아지나요 요즘에도?
2: 아 이게 사실 이제 그 주방이 막혀 있으면 그런 시선이 좀 그러한데
1: 네.
2: 약간 그 오픈 주방인데 이제 주부 주방에 이모님들이 많으신 주방이 있어요.
1: 네네네.
2: 그리고 음식이 나오면 이게 먹다 보면 이제 약간 그 따갑진 않고 뭐 약간 그 뭐랄까요 아주 장난기 섞인 시선이 느껴집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빼꼼히 저 녀석은 어떻게 먹나
1: 야.
2: 얼마나 먹나 그래서 이제 너무도 감사하게도 늘 서비스를 이렇게 갖다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과연 저걸 다 먹어 치우는가 아 그럼 남길 수가 없어요.
0: 혹시 그런 애로사항은 없으세요? 그냥 딱 오늘은 한 그릇 기분 좋게 먹고 가고 싶은데
2: 네네.
0: 뭔가 한 그릇만 먹으면 이모님이 오해하실 것 같은
1: 그럼
0: 우리 음식이 맛이 없나 막 이런
2: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대체로 혼밥도 자주 하는데
1: 네.
2: 대체로 뭐 1인분만 시키거나 하는 그런 결례를 범하진 않습니다.
0: 아, 이제 예. 1인분은 결례가 된 수준까지 그럼요. 있군요.
2: 사이드 뭐라도 하나 시켜야죠.
1: 아, 네. 그러니까 김준현 씨는 먹방계의 늑구입니다. 늑구.
2: 늑구.
1: 모두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아 어딜 예. 가든. 인기쟁이란 뭐, 예. 얘기죠.
0: 혼밥도 혼자가 아닌 거죠.
1: 예.
0: 예.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2: 가장 좋아하시는
0: 예. 예. 우리 청취자분이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2: 네네.
0: 예, 일단 이분들처럼 뭐, 한두 끼 굶어서 위장을 비우고 가는 거. 그니까 오늘 질문이 이제 네. 비싼 호텔 뷔페 예약하신 거예요. 어버이날 특집.
2: 오케이, 뷔페, 호텔 뷔페. 예.
0: 근데 부모님이 이거 네네. 가기 전에 아침, 점심 싹 다 굶고 가야 한다.
2: 아하. 예.
0: 이게 굶는다고 가면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제보를 주셨거든요. 아, 예. 많이 먹기 위한 전략. 이거 일단 네네. 굶고 가는 게 현명한 걸까요?
2: 아, 일단은 뭐, 일단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0: 그, 부상이요.
2: 모든 그 스포츠, 우리 운동선수들이 웜업을 하잖아요.
1: 네네.
2: 이 웜업이 필요합니다.
1: 아, 예. 그쵸. 맞아.
2: 차라리 아침 정도를, 이른 아침을
1: 예.
2: 좀 든든하게 드시고,
1: 예.
2: 그 점심은 좀 간단하게 드시고. 왜냐면 이게 위장이 쪼그라들어 있거든요.
1: 예. 그런데 맞아.
2: 저희 같은 그 프로 선수들은 계속 늘려놓거든요, 이거를. 예.
0: 하나씩 가동이 되겠군요.
2: 프로 선수들은 예. 전날에도 만약에 저희 같으면 내일 부패다. 그러면 그 전날 저녁을

0: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1: 일부러? 아.
0: 어, 그럼 위장이 늘어나지.
2: 아, 이 확장된 네. 모드를 유지하게끔 만드는 거군요.
0: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놓고 이제 다음날 아침도 웜업을 좀 해주고.
2: 예열을, 예.
0: 점심간 예열을 해주고, 저녁에 이제 무조건 그냥 담으면 안 돼요. 네. 천천히, 천천히.
1: 아, 그래, 천천히 가야 돼.
0: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뷔페에서 굳이 특히나 네. 그런 고급 뷔페에서는 한 접시에 모두 담으려 하지 말아라 이런 오. 말씀드립니다.
2: 예. 어차피 무한이니까요.
1: 마치 그러니까. 주식 전문가 같네요. 네. 한 접시에 아, 모두 담지. 예. 워렌 버핏이죠. 워렌 버핏.
0: 그러니까 그 뷔페 안에도 상장주가 있잖아요. LA 예. 갈비라든가 예. 직접 구워주는 스테이크. 예. 근데 그 상장 아주 뭐 늘 뭐 그 아주 비싼 교 있잖아요. 그걸 너무 급하게 가지 마세요. 그분들을 계속 구워주십니다. 그래서 아, 접시 3개 정도 놓고 예. 접시 3개 정도 놓고 하나는 밥, 하나는 반찬, 하나는 그런 메인 디시 뭐 고기나 이쪽으로 그렇게 해서 국물 섞이지 않게
1: 국물 섞이지 않게
2: 수분기를 섞이고 예, 예.
0: 아, 자, 그럼요 그럼요
1: 그러면은 저는 이거 네. 음식을 먹는 순서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2: 아, 중요할 것 같아요.
1: 저 같은 그렇죠. 경우는 항상 첫 접시를 김밥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을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0: 바보.
1: 그러니까 바보, 바보. 첫 번째 접시를 뭘 담아야 할까요?
2: 네, 커리큘럼 좀 짜주십시오. 예.
0: 첫 번째 접시는 일단 입맛이 확 땡겨야 돼요. 뭔가, 원래는 이제 뭐 혈당을 갑자기 올리지 않기 위해서 샐러드를 먹고, 뭐 네. 단백질을 먹고, 탄수화물을 먹으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뷔페에서는 그 양념이 된 고기 메인 그 있잖아요.
1: 네, 네.
0: 사람들 줄 서 있는 그거부터 일단 맛보시고.
1: 아.
0: 뷔페는 또 기분이잖아요. 그렇죠. 아예 한껏 끌어올리시고 기대치를 한껏 끌어올리시고 예. 그 아주 메인 메뉴들 거기 있는 좀 이제 고가의 뭐 킹크랩 삶은 거 뭐 이런 것들 뭐 아주 맛있는 초밥 회 이런 걸로 맛있게 드시고 거기 이제 뭐 와인이나 뭐 맥주든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0: 그걸로 이제 반주를 살짝 하시고 뭐 같이 반주 곁들이는 거 좋아하시면은. 이걸 음식으로만 가면 확실히 뭐 타율이 좀 낮습니다, 이게.
1: 네. 예.
0: 그래서 메인 메뉴 드시고, 그 다음에, 반주 하셔도 보면 살짝 출출한데, 그때 이제 뭐 밥류로 살짝 가고, 밥을 한쪽에 놓고, 이제 그 반찬이랑 이렇게.
2: 예.
0: 오히려 밥이 반찬이 돼야 돼요.
2: 밥을 곁들여 먹는 느낌.
1: 그러니까 밥은 거둘 뿐.
2: 예.
0: 밥은 거둘 뿐.
2: 밥은 거둘 뿐.
0: 그렇지.
1: 메인 메뉴를 먼저 먹어라.
2: 예.
0: 네네네.
1: 와, 그러면은, 호텔 네. 뷔페에서 추천하는 음식과 비추천하는 음식도 있을 것 같아요.
0: 그냥 맨날 먹던 거는 굳이 먹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이 들고.
1: 저처럼 김밥이나 잡채 이런 건 거들떠도 보지 마라.
0: 아, 그거는 조금 이제 그 완전 호텔 뷔페 말고.
1: 예.
0: 네. 그냥 뭐 이제 좀 뭐 뭐랄까요.
2: 결혼식 뷔페.
0: 약간 중저가.
1: 예. 네, 네.
0: 거기는 뭐 잡채를 먹든 김밥을 먹든 취향대로 먹으면 되는데 호텔이라면 그런 뭐 킹크랩이든 뭐 그쪽에 한쪽에 스테이크 또 종류별로 있을 거고
1: 네 그렇죠
0: 아 뭐 부채살 살치살 뭐 있을 거고 뭐 채끝이 있을 거고 뭐 이런 고가부터 좀 공략을 하는 게 낫지 않나
2: 코너부터 가야 한다 코너
1: 그래 그렇게 그렇게 머리 썼었어야 돼
0: 가야 돼 그리고 나서 배가 좀 부르다.
1: 네.
0: 그럼 그때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1: 아,
0: 예.
1: 뒤에 식사를 해라.
2: 저는 또 그렇죠, 그렇죠. 그 평소에 누들 국수류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누들 코너는 좀 0부터 100까지면 언제쯤 가면 좋을까요?
0: 101번에 가지 101번에.
2: 아, 101번에.
0: 뿌러.

0: 이 마지막에 아, 입가심. 아.
1: 살짝 고깃집 매실차 같은 느낌인 거네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지.
2: 아 근데 예. 저는 또 이것도 궁금해요. 속도도 네. 중요할 것 같거든요. 중간에 한번 쉬어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계속 쭉 달리는 게 좋을까요?
0: 잠깐의 틈도 주면 안 됩니다.
2: 아, 예. 틈도 맞아요. 주지 마라.
0: 어, 쉰다 치면 이게 우리가 우리는 늘 사실 뭐 평소에 이렇게 과식을 하면 안 되겠지만 예. 호텔 뷔페잖아요. 굉장히 고가에 예. 일단 뇌를 속여야 됩니다.
2: 아. 계속 달려야 없이. 되는구나.
0: 어, 쉴 때가 됐는데 해도 계속 넣어줘요. 아니 아니 아직 쉴 타임이 아니야 하고 아. 아직 아니야 하고 계속 넣어줘야 돼요. 네.
2: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사육시킨다라는 어. 생각으로 가야 그렇죠. 되겠군요.
0: 오늘 한 끼만큼은.
2: 예. 아 그렇구나.
0: 그럼요.
1: 네.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어. 할머님이 늘 그 얘기했거든요. 영안아 네. 천천히 많이 먹어라라고 했는데 아. 천천히 많이 먹을 순 없다. 어. 빨리 먹어야 많이 먹어야
0: 돼. 빨리 먹어야 돼.
1: 예, 수많은 이 먹방계의 어록을 남겨주셨습니다. 더 먹을 네. 수 있다고 생각하면 위는 늘어난다.
0: 어, 그럼요.
1: 예, 면은 씹는 게 아니라 마시는 거다.
0: 음식은 치우진 않습니다. 네.
1: 예, 음식을 가장 빠르게 치우는 방법은 먹어 치우는 것이다 등등.
0: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예, 네. 어, 이런 명언들 많이 남겨주셨는데.
0: 네.
1: 예, 어,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0: 네.
1: 예. 저는 음료수에 대한 좀 거부 반응이 좀 있거든요.
0: 어, 예, 예.
1: 예, 요거 탄산. 소화를 하면서 먹어야 한다 하면서 탄산을 자꾸 챙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0: 네, 네.
1: 예,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0: 아, 그, 저기, 어, 영양이 되면 드셔도 되는데.
1: 영양이 네. 되면, 예.
0: 꾹꾹 참았다가. 예. 탄산 꾹꾹 참았다가 마지막에 정말 익스트림으로, 어, 막 식도가 막 너무 막 긁히는 그 딱 한 컵을 위해서 예. 그 전에 좀 참으셨으면 좋겠다. 예.
1: 그 기다림의 미학을 좀 즐겨야 하는군요.
0: 예예, 배가 차고 저 헛배 부르니까. 네. 예. 아, 저희 같은 프로 선수들은 어, 저희 같은 식탁 프로들은 그냥 막 때려도 되는데.
1: 예.
2: 네. 아,
0: 계획을 잘 마지막에 탄산은 마지막을 위해 남겨둬라.
2: 아, 그래.
1: 아마추어들은 탄산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0: 아, 그래, 그래. 마지막 피날레. 예.
1: 좋습니다.
2: 자 그러면은 자 네. 오늘 저녁 메뉴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매추.
2: 네. 전에 우리
0: 저매추.
2: 김준현 씨께서 제가 네. 이제 치밥을 좋아한다고 했더니 네. 아, 진정한 치밥은 양념 치킨의 밥이 아니다. 프라이드 아. 치킨이다.
1: 아,
2: 라고 그렇죠. 해가지고 제가 그걸 아직까지도 따라가고 있거든요.
0: 예. 아, 이거 그 매력 있죠. 그거
2: 너무 매력 있어요.
0: 매력
2: 그래서
0: 있어요.
2: 또 이번엔 어떤 걸 또 추천해 줄 수 있을지. 저녁 메뉴.
0: 한강공원 쪽에 좀 나와 있거든요.
2: 네네.
0: 뭐 이제 뭐 방송 좀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저녁 메뉴를 뭐 먹고 싶지 할 때 뭐 이 봄 날씨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요.
1: 아,
0: 지금.
1: 몰라요.
0: 곧 있으면 확 떨어지는데
2: 예.
0: 저는 요럴 때는 족밥을 좀 추천드립니다.
2: 예. 족밥.
0: 아, 족발과 밥. 치밥도 있는데 족발과 밥.
1: 어감만큼이나 강렬한 조합이군요. 족밥.
2: 야, 세다. 그럼요. 세다.
0: 족앤밥. 족발이랑 그냥 쌀밥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1: 예.
0: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돼지갈비 먹을 때도 그 공깃밥 하얀 밥 한 술 떠가지고
2: 그렇죠.
0: 거기다 돼지갈비 얹고 쌈장찌개 마늘 하나 얹어서 먹잖아요. 그거를 족발로 해도 그 족발 고기라도 참 맛있다는 거죠.
2: 와 네. 진짜 족밥 오늘은 족밥이다.
1: 예.
0: 그러니까 쌈에다가 고기랑 야채만 넣는데 밥을 조금 또 넣어서 먹으면 참 맛있고.
1: 예.
0: 그래서 이 또 아주 사랑스럽고 이런 따뜻한 봄 날씨가 가기 전에 여기다 뭐 살얼음 삭힌 뭐 막걸리 동동주 곁들이시면 오늘 해피한 좀 저녁 식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2: 와,
1: 막걸리의 족밥.
2: 봄과 족밥이라.
1: 족밥. 예.
2: 아, 정말.
0: 그치, 그치.
2: 역시 프로는 다르네요.
1: 아름답습니다.
2: 예. 예. 자, 오늘
0: 제가 너무 즐거워요.
2: 너무 행복하다. 저는 그래서 이거 전화 연결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네. 스튜디오에 나와 주셔가지고 한번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떠들었으면 좋겠어. 한 시간 동안.
0: 이게 라디오지만
2: 네네.
0: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 약간 음식 냄새는 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좀 떠들어 드릴게요.
2: 좀 나와 주세요.
1: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0: 한번 저 불러 주시면 언제라도 나가겠습니다.
2: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그러면 또 연락 드릴게요. 저희가 그리고 전화 연결 진짜로 너무 감사해요.
0: 아유 행복해요. 예.
2: 네 감사해요. 이따가 족밥 맛있게 드시고요.
1: 예.
0: 아이고 오늘 맛있는 저녁 식사 되십시오.
1: 예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1: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먹프로 김준현 씨에 따르면. 호텔 뷔페 본전 뽑는 노하우르는 굽는 데 장사가 아니다. 워밍업이 중요하다.
2: 그렇지.
1: 예.
2: 그 첫 접시는 무조건 메인으로 가라.
1: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속도는 빠르게.
2: 섣불리 탄산 먼저 먹지 말고.
1: 이른 아침밥을 먹어둬라.
2: 예, 예. 예.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쏙쏙쏙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6: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7: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 줘.
1: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0: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1: 고형량이 뭔데?
0: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1: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2: 유통골뱅이.
3: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정영환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잠깐 광고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6: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7: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8: 어깨 통증을 어떤 분은 서러운 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서 그 누구도 몰라주고 혼자서만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50견으로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잘 낫지 않고 6개월 이상 지나면서 우울증까지 오게 되고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50견으로 어깨가 점점 더 심하게 굳어져서 심지어는 남편이 머리를 묶어준다는 분도 계실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증을 잠재우고 어깨 주변의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킨 상태에서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3일만 해도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의사도 환자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7: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9: MBC FM for you.
10: 자, 따라해보세요.
11: 이카운트 ERP
12: 4만원
10: 회계관리
11: 이카운트 ERP
13: 4만원
10: 재고관리
11: 이카운트 ERP
10: 4만원 생산관리
13: 사업성공
14: 함께해요.
1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1: 이카운트
10: 가입비 부가세 별도.
15: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16: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5: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17: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5: 하이.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유세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정용환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죠. 이젠 두댕이들께 질문 드려야 되는 시간인데 전화 몇 번으로 걸고 있죠?
1: 02-305번, 305번 전화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0: 네, 그럼 저희는 광고 후에 전화 돌려볼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스마트하게 달리고
5: 기름값 걱정 날리고
4: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5: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4: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5: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4: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6: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8: 4월 금호건설 아트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불량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더 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9: 슬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고현정과 함께 슬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0: 상담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11: 여기가 뉴욕입니까?
12: 이곳이 파리입니까?
1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치. 호밍루치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2: 기대하세요. 호밍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지친 날 안아봐.
1: 지친 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정영한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대신 물어볼 질문 소개해 주시죠.
3: 4684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친정엄마랑

0: 20분 정도 통화했는데 찬소리가 창문 열고 환기했냐부터 시작해서 엄마가 보내준 거 그거 먹었냐, 그거 먹으면 피로회복에 좋고 노화예방에 좋은데 왜 안 먹었냐, 환경호르몬 나오니까 플라스틱 그릇 데우지 마라, 애 데리고 나갈 때 양말 신겨라 등등등. 그리고 마무리는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귀에 박히도록 들어온 그 말, 신호등 잘 보고 건너라. 아유 지겨워. 내 나이 마흔이 넘었는데 신호등 잘 보고 건너라는 이제 안 해도 되는 잔소리 아니냐고요. 이 두댕이분들은 어떤 잔소리를 제일 많이 듣고 자라셨나요? 혹시 설마 신호등 잘 보고 건너라?
1: 다 똑같군요. 다 똑같아. 이 잔소리는 아마 저희가 40이 넘고 50이 넘고 70이 돼도 아마 똑같은 잔소리 들을 거예요.
2: 그렇습니다.
1: 자, 질문 주신 4684번님께 칼국수 밀키트 세트 보내드릴 거고요. 자, 우리 정영환 아나운서는 어떤 잔소리 주로 들었어요?
0: 너 매사에 엄마가 조심하랬지?
1: 아, 이거는 아들 가진 엄마들이 많이 하는 잔소리야. 예.
2: 그 매사라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1: 예. 그 앞에 보고 좀 걸어, 앞에 보고. 앞에 보고.
2: 그리고 그래서 저는 뭐 어렸을 때 뭐 길 가다 뭐 전화박스에 한번 코를 찌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코피가 줄줄 나면서 코에 멍들었는데도 그때도 혼났어요. 매사에 조심하랬지? 그래서 일부러 뭐 사고가 나거나 다치거나 다 숨겼습니다. 엄마한테 혼나는 게 더 무서워가지고.
1: 어 그래.
2: 이게 애들이 그래요.
1: 그래.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진짜 막상 학교에서 다치거나 그러면 엄마한테 예. 얘기 안 했어.
2: 하다못해 제가 건강하니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다. 슈퍼에 과자를 사러 갔다가 오는 길에 그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서 날랐어요. 근데 아직도 그 CCTV가 있는데 일어나서 제가 도망을 가더라고요.
1: 그래.
2: 아, 엄마한테 혼난다.
1: 그래, 엄마가 더 무서워.
2: 그래서 길 가던 아저씨가 잡아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연락돼서 진짜 큰일 날 뻔했었던.
1: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고 나면 그런 데잖아요. 엄마한테만 말하지 말아요.
2: 진짜.
1: 저 괜찮으니까요. 엄마한테 말하지 말아요.
2: 엄마가 제일 무서워요.
1: 네. 아 진짜 왜들 그럴까요. 저는 아직도 물론 잔소리 엄청 많이 듣는데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건 빨래 돌렸어? 빨래에 그렇게 집착을 하셔 저희 엄마가. 그래서 저희 집에 오시면은 항상 세탁기 안에 이미 빨래가 넣어져 있어요.
2: 예.
1: 나보고 이제 돌리기만 하라 이거예요. 그 저희 엄마 그 드럼 세탁기 이거 조정을 못 하시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시키는 건데 저는 이제 빨래가 차야 이게
2: 그렇죠.
1: 돌릴 거 아닙니까.
2: 그 한 번에 많이 하는 게 좋지.
1: 근데 예. 그걸 못 보겠는 거야 저희 엄마. 항상 이게 빨래통이 비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게 있나 봐요.
2: 그렇죠. 그거 어머님 할머님들 그 방 청소도 저는 방 청소도 먼지가 좀 쌓이면 하거든요.
1: 네.
2: 근데 또 뭐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이렇게 훔치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1: 그러니까 예. 정말 제가 안 본 공간에도 이것 봐봐 이거 까매 맞아요, 이러면서 하는데 네. 거기까지 왜 닦냐고 엄마.
2: 그러니까요, 저도.
1: 거기까지.
2: 보통 제 친구들 자차면 이제 발바닥이 까슬까슬해지면 그때 방 청소하거든요.
1: 아 예. 진짜 이게 정말 우리는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2: 그렇습니다.
1: 엄마들의 잔소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두댕이들이 부모님께 가장 많이 듣는 잔소리는 뭔지 대리 설문조사 해봐야죠.
2: 예, MBC 라디오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적이 있으신 분들 중에요. 두댕이로 추정되는 분께 무작위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02-305번 전화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사실 엄마들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2: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1: 왜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
3: 네.
1: 안녕하세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2: 네, MBC 아나운서 정영환입니다.
3: 엄마 여보세요?
2: 엄마요?
1: 벌써 엄마 나왔다. 엄마. 네, 엄마
3: 진짜로,
1: 아니고요.
3: 진짜,
1: 네,
3: 저희 안영미.
1: 네, 맞아요, 맞아요.
3: 에이 거짓말.
1: 할리라예, 할리라예.
3: 예. 어머나, 엄마 안녕하세요.
1: 자,
3: 엄마 어머나,
1: 우리 네네네. 두댕이 맞으시죠?
2: 자 어떻게 네. 잠깐 통화 괜찮으실까요?
3: 예 가능합니다.
2: 아, 예 아주 지금 캄한 고요한 공간에 계신 것 같은데 예, 어디 계세요 지금?
3: 지금 저기 아기랑
2: 예.
3: 여기 수원 행궁동 와가지고요.
2: 아...
3: 밥 먹을 시간 내가지고 카페 와서 애 밥 먹이는데 지금 고군분투 하고 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지금 나들이 즐기고 계시는군요.
3: 네네.
2: 다짜고짜 죄송하긴 하는데 저희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이제 뭐
3: 네네.
2: 자녀분과 계신다고 했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3: 아, 저는 38입니다.
2: 아, 38세시고요.
3: 네네.
2: 자, 뭐 지금 이제 부모님 노릇도 하고 계신데
3: 네네.
2: 어렸을 때나 뭐 또 지금이나 네네. 여전히 좀 부모님께서 우리 두댕이분께 잔소리를 좀 하시는 편이실까요?
3: 네. 잔소리를 좀 많이 술 때문에 잔소리 좀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2: 술 때문에. 자,
1: 아~ 네.
2: 그러면은 예, 지금 살짝 스포가 됐는데 부모님께 가장 많이 들었던 잔소리 어떤 문구로 좀 잔소리 들으시나요?
3: 돈 좀 아껴 써라, 술 좀 그만 먹어라, 저축 좀 해라, 너 미래에 뭐가 되려고 그러나.

0: 약간 요런 정도의 이제 잔소리 유를 많이 듣습니다.
1: 너 커서 모델레를 크고 나서도 듣고 계시는군요.
0: 네네. 예.
2: 아 근데 술을 좀 좋아하시나 봐요.
0: 잘 먹는 건 아닌데 좀 자주 먹어요. 그냥 맥주 같은 경우는 그냥 혼자서 한 8캔 정도?
2: 아, 진짜요?
0: 네, 혼자 있을 때는 이제 그 정도 먹고요.
1: 거의 2000cc인데요?
2: 이야, 그러면은 그 혹시 술 드시고 어머니 네네. 앞에서 주사 부린 적 있어요?
0: 아니요. 주사 부린 적은 없고 그냥 있네요.
2: 그래, 왜냐면 저도 이제 경험상 예. 필이 왔거든요. 예, 엄마들이 단순히 술만 먹는다고 해서 잔소리하지 않아요.
1: 아하.
2: 뭔가를 실수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거거든요.
1: 주로 좀 주사가 어떤 장르의 주사를 좀 펼치시는지 궁금한데요.
0: 그냥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커져서 좀 시끄러운 정도로 예. 집에 오면은 이제 좀 뭐랄까 바로 이제 자야 되는데
2: 예.
0: 좀 시끄럽게 군다거나
1: 쓰러지는군요.
0: 아. 네.
1: 예. 아니면 상당히 차분한데. 예.
0: 그런가요? 술 안 먹어서 그렇습니다. 예.
2: 그래,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캄한 분들이 예. 술 먹으면 더 난리 나요.
1: 해방이 되는구나.
2: 그럼 예, 자유 막 이러면서 예. 그러면 혹시 술 드시고 네. 왜 네네. 우리 아빠들이 늘 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자는 애 깨우는 거 혹시 그런 것도 네네. 해본 적 있으신가요?
0: 지금 저희 그 수리가 아기가 80일이라 가지고
2: 예.
0: 그거는 못하고 있는데 그 와이프 팔뚝이나 팔뚝 살 있는 쪽
2: 네.
0: 그쪽을 깨문다거나
1: 야 이거 등장 많이 만지셨을 것 같은데
0: 네.
2: 아유 웬수야 뭐 하는 거야.
0: 근데 이제 많이는 안 하고요. 좀 과음했을 때 한 소주 한 4병 예. 정도 먹을 때 그때는 그렇게 하는데
2: 야 이 정도면은 아내분한테도 네. 이미 잔소리 지금 엄청날 것 같은데요?
1: 아니 아까 분명히 제가 술을 그렇게 뭐 많이 마시고 잘 마시는 건 아닌데라고 했는데 지금 4-5병 말씀하셨거든요.
2: 그래. 예. 내가 볼 때는 지금 어머님이 지금 나이가 38세가 되셨지만 어머님이 계속 잔소리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어머님을 떠나서 지금 아내분도 지금 계속 예. 이거 못 참으실 것 같은데?
1: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예.
0: 좀 이렇게 많이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술을
1: 아기가 너무 어리니까.
0: 자주는 지금. 먹지만.
1: 예.
2: 근데 왜 자주 드시는 거예요? 일 때문에 자주 드시는 거예요?
0: 아니요, 그냥 삶의 고단함을 그냥 간단한 반주로.
2: 안 돼. 앞으로 그러면 안 돼. 아내도 얼마나 맥주 한 캔, 소주 한 잔 이게 얼마나 땡기겠어요. 근데 지금 아내분은 참고 있는데 지금 남편분이 그렇게 본인이 원래 마셨던 주량대로 마시고 와가지고 아내분 깨물고 막 이러고 있으면은 이거 안 돼. 이거는 DJ한테도 지금 잔소리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0: 그렇게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했다가 요즘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1: 네.
0: 요즘에는 그냥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반주로 한 병, 두 병 정도?
2: 안 돼. 끊어.
1: 반병 한 병. 예, 잠깐만. 이게 갑자기 교화 방송으로 바뀌어가지고.
2: 끊어.
1: 그러면 좀 우리 두댕이분을 위해서 좀 전세를 역전시켜 보겠습니다. 거꾸로.
0: 네네.
1: 거꾸로 네. 우리 두댕이님께서 좀 부모님께 하고 싶은 네. 잔소리 같은 게 있다면은 뭐 실제로 잔소리 좀 하신다거나 어떤 부분이 제일 좀 염려되는 게 있나요?
2: 잔소리 할 만한 게 있을까요?
0: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 전자기기나 이런 거를 잘 못 다루셔가지고.
2: 네네네.
0: 이제 그거를 부탁을 하는데 제한테 형이 있거든요.
2: 네.
0: 근데 저희 형한테는 그런 거 일절 부탁 안 하고 저한테만 이제 부탁을 계속 하셔서
1: 아 왜 나만 찾아?
0: 네, 제가 일하는 중에도
1: 예.
0: 일하는 중에도 계속 전화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야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좀 해줘라 라는 식으로 계속 전화를 하세요.
1: 이게 안 된다.
2: 되게 살가운 아들인가 보다.
1: 예.
2: 되게 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1: 그렇죠,
2: 진짜.
1: 그러니까 꾸중도 많이 하고.
0: 아무래도 제가 형보다 조금 똑부러지게 자라서 네, 저한테 다 부탁을 하는 이제 그런 게 조금 생겨서 이제 그거 좀 잔소리
2: 좀
0: 하죠.
2: 예. 아유, 정말. 자, 그러면 방송 연결된 김에 우리 부모님께 네. 음성 편지 한번 남겨볼까요?
0: 부모님한테요?
2: 네.
0: 일단은 저희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일단은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술 먹고 난리 쳐도 항상 잔소리는 하지만 그래도 절 위해서 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잘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게 다 저를 사랑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아버지.
1: 예, 아버님께 보내드리고요.
2: 자, 어머님.
0: 저희 어머님한테는 어렸을 적에 많이 힘든 상황에서도 저희 때문에 조금

0: 주야간 일을 하면서 저희를 위해서 고생을 하시고 또 그것만큼 사랑을 못 줬다고 저희한테 미안하다고 맨날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 죄송스럽지만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제가 이제 아빠가 됐으니까 제가 좀 더 부모님의 마음, 엄마의 마음을 조금 이제 알 수 있으니까 좀 기대해 주시고 조금 더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1: 아유, 그래. 느껴진다.
2: 성숙하고 훈훈한 마무리로.
1: 그리고 네. 이 착함과 살가움이 느껴져.
2: 예.
1: 자, 그러면 저희가 전화통화 너무 감사하고요. 선물로 네네. 칼국수 밀키트 세트 이거 보내드릴 텐데.
2: 회장 하세요, 회장.
1: 아, 걱정되네. 여기다 또 반주할까봐. 네, 일단 보내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0: 네, 항상 사랑합니다.
2: 예, 사랑합니다.
1: 네, 사랑합니다.
0: 네, 고생하세요.
2: 네. 자, 첫 번째 두댕이와의 전화 연결. 부모님께 가장 많이 듣는 잔소리는 술 좀 그만 먹어라! 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1: 네, 근데 이거는 저도 계속 듣고 있었던 잔소리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누구한테 뭐라 할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2: 예, 줄이는 걸로. 예.
1: 자, 그러면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두 번째 두댕이한테 전화 걸어볼게요. 아이유 임수롱의 잔소리.

0: 오셨고요.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모님께 가장 많이 들은 잔소리 뭔지 대리 설문조사하고 있죠. 자, 그럼 정영환 아나운서 두 번째 분께 전화 걸어볼까요?
1: 네, 여보세요.
0: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두시에데이트 안영미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정영환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우리 두둥이 맞으시죠?
1: 네, 네.
2: 네, 어떻게 잠깐 짧게 통화 괜찮으신가요?
1: 네, 통화 가능해요.
2: 예. 아, 마치 좀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예.
0: 오늘 뭐 벼르고 있는 일이 있었습니까?
1: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2: 예. 네. 아니 뭐 다짜고짜 죄송한데 저희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1: 네.
2: 예,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1: 네, 37살인데요.
0: 네네.
2: 아, 네, 그렇죠. 되게 좀 조심스럽게 여쭙게 되는데. 자,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부모님께 좀 잔소리를 많이 들어오신 편이실까요?
1: 아, 잔소리 많이 들어요. 잔소리 많이 듣고 집 따로 살자고 독립하라고 그런 잔소리 많이 들었어요.
0: 아, 그럼 아직 부모님이랑 함께 사시는 거예요?
1: 네, 엄마랑요.
2: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 이제 좀 나가 살아라. 독립 네. 좀 해라 이거군요.
0: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사실 불편하잖아요. 독립하고 싶거나 이런 마음은 든 적이 없어요?
1: 어, 불편한 점도 있는데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0: 어떤 점이 좋아요?
1: 어,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 아,
2: 밥 먹기.
1: 네. 네.
2: 혹시 자취도 좀 해보셨었나요?
1: 자취도 해봤죠. 자취도 해봤는데 네. 어, 자취는 외로워서 못 견디겠어요.
2: 아, 컴백홈 하셨군요. 컴백홈.
1: 네. 예. 네.
0: 자, 그럼 혹시 빨래도 어머님 해주십니까?
1: 아니요. 빨래는 제가 하죠.
2: 아, 그래요? 그래. 양반이시죠. 예, 양반이시네요. 예, 박수.
0: 혹시 분리수거도 본인이 하시고?
1: 네, 그럼요.
0: 어, 청소, 분리수거 다 하시고 이제 식사만 어머님이 제공해 주시는 건데.
1: 네.
2: 예, 어머님은...
1: 그래서 어머니한테 생활비 30만 원씩 드리고 있어요.
2: 아, 이거 월세까지.
0: 어, 예. 이 정도면 나쁘지 그러게요. 않는데.
2: 어머님은 어떠한 네. 이유로 자꾸 나가라고 하시는 것 같으세요?
0: 그러게.
1: 잘 모르겠어요.
0: 그러니까 다 큰 딸이 예. 자꾸 이렇게 집에만 있으니까 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어렸을 때 말썽을 좀 부리던 아이였나요?
1: 어, 조금 아팠던 거요.
0: 어디 아프셨었는데요?
1: 조금 사고가 있어서 네. 어, 머리 수술을 했었어요.
0: 아, 그러셨었구나.
1: 네.
0: 아, 그래서 그때는 언제였어요? 그 머리가 아팠던 게?
1: 그때 초등학생이요.
2: 아, 많이 어렸을 때.
0: 그러셨었구나. 네. 네.
2: 아, 그러면 또 부모님께서 많이 좀 품으시고 걱정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0: 그렇죠.
2: 이게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좀 나가라.
1: 네. 그래.
2: 원래 좀 성향이 네. 좀 집순이신가요?
0: 그래.
2: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시나요?
0: 이 정도면 다 나왔으니까.
2: 그러니까요.
0: 네. 가라.
2: 이제는 좀 걱정 안 되니까.
0: 제발.
2: 네. 네가 할 게 좀 가고 예. 네. 이런 느낌인가요?
0: 아, 그러면은
1: 애들 관계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0: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집순이신 것 같은데.
1: 아, 맞아요. 너무 집순이에요.
2: 아, 지금도 이 평온함이 여기까지 느껴지거든요. 혹시 지금도 댁에 계신가요?
1: 네.
2: 아, 그러시군요.
0: 집이 세상에서 제일 편하다 지금.
2: 예, 이게 네. 살짝 분가해라 독립해라도 있지만 좀 밖에 좀 돌아다녀라 이런 그치. 의미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0: 어, 어. 예.
1: 네, 어머니가 걱정하시기도 하고.
0: 그쵸.
2: 아, 예,
0: 어머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예. 거지. 이게 다 젊은데 할 게 많은데.
2: 그쵸. 걱정과 사랑인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어버이날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2: 어떻게 어머님과 사이는 되게 돈독하신 편이신가요?
1: 어, 돈독하죠.
2: 막 같이 네. 막 쇼핑도 하고 놀러도 가고 좀 그러세요?
1: 같이 교회도 다니고요.
2: 아,
1: 같이
2: 예.
1: 쇼핑도 하고
2: 예.
1: 같이 음식도 같이 먹고 그래요.
2: 어, 사이가 좋은 모녀시간이신 것 같은데.
0: 그러면 혹시 반대로 내가 어머님한테 잔소리하고 싶은 거 뭐 어떤 거 있으실까요?
1: 어, 저는 거의 없는데.
2: 아.
1: 어머니가 거의 완벽주의자이시거든요.
0: 예. 아.
2: 따님께서는 함께 사는 거에 불만 제로.
1: 네.
2: 예.
0: 나 이제 알겠다. 엄마가 엄마 노릇을 너무 완벽하게 잘하셔서
1: 네.
0: 그 품을 벗어나고 싶지가 않은 거야.
2: 그럴 것 같아요.
1: 아, 맞아요.
0: 예. 이거는 진짜 엄마가 너무 케어를 잘해주셨어.
2: 그러니까 집 나가 고생이다를 네. 뼈로 아시는 거죠.
0: 사실 네. 저처럼 엄마랑 비일비재하게 싸우게 되는 경우라면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거든요.
2: 저도 나와서 사이가 더 좋아졌거든요.
0: 근데 엄마랑 너무 케미도 잘 맞고
2: 예.
0: 어, 엄마가 잘 맞춰주고 막 하니까 사실 굳이 나갈 필요가 있나?
2: 이렇게 좋은데.
0: 독립하면 돈이 더 나가는데.
2: 외롭기만 하고.
0: 그렇지.
2: 아.
0: 알겠습니다. 어디 한편으로 좀 부럽기도 하네요.
2: 좀 많이 부러운데요, 저는.
0: 네, 네, 네. 예. 자,

0: 통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네네. 선물로 칼국수 밀키트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 요거 네. 어머님한테 한번 큰 소리 한번 치세요. 생색 한번 내주세요. 엄마 이거 내가 받은 거야. 엄마 먹어 이러면서 네. 이렇게
1: 아, 끓여주세요. 끓여드리세요.
0: 아, 끓여주세요.
1: 네, 끓여드리세요. 네. 네. 네.
0: 감사합니다. 전화 연결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두댕이께서 부모님께 가장 많이 듣는 잔소리는 이제 좀 나가 살아라.
0: 그래. 근데 아마 요즘 친구들이 가장 많이 듣는 잔소리일 거예요.
1: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네. 요즘에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친구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1: 밖에 너무 삭막하고 외롭고 네, 저는 그 가정의 품이 그리운데요.
0: 눈에 지금 영혼이 1도 없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저희 달빛 요정과 같이 살고 싶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런 가정의 품이 부럽습니다.
0: 네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무엇이든 물어볼게요는 여기까지고요. 정용환 아나운서 또 보내드려야 되는데 자 오늘 어떠셨나요?
1: 아 예 덕분에 어버이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인지할 수 있는 하루였고요. 예, 저도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께 뭘 해드릴 수 있을지 한번 이 방송 마치고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0: 왜? 책 선물하면 되지. 엄마 이거 받아와. 내가 썼어. 예. 그럼 어머님은 그 사이에 그 책갈피에 돈 있나 하고 열심히 아, 보실 것 같아.
1: 그러실 것 같네요.
0: 네, 그럼 정영원 아나운서는 여기서 보내드리겠고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1: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안녕.
0: 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데일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 차우.

0: 차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

0: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1: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2: 특례시. 2026년 여름방학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MBC 자녀안심 글로벌 캠프. 우리 아이들의 영어 자신감과 꿈을 찾아주는 재미있는 영어 캠프. 해외 12개국에서 진행되는 30가지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 MBC 자녀안심 글로벌 캠프. 신청 및 문의는 1644-2676입니다.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대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5: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마룬5의 슈가 듣고 왔고요.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댕이들이 보내주신 사연 한번 좀 볼게요. 7942번님. 휴무 때 울산 동네에서 1박하고 왔는데요. 센스 없는 우리 동생네 부부 대구에서 온 나를 데리고 막창 맛집에 가더라고요. 대구가 막창 성지인 걸 모르는 건지. 승아야, 센스 좀 키우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주에서 오신 분한테 비빔밥 대접하는 거랑 똑같은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의정부에서 온 사람한테 부대찌개 사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도 진짜 맛있는 집이라서 그래서 맛있는 거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그건 먼저 생각하느라고 그랬겠죠. 뭐 물론 대구가 막창의 성지이긴 하지만 동생 마음만 받아봅시다. 우리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8734번님. 며칠 전까지 서울 곳곳 돌아다니며 놀았는데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니까 쉽지가 않네요. 아, 수업 짜야 되는데 너무 하기 싫어요. 얘들아, 학교 오기 싫지? 선생님도 정말 오기 싫단다. 나도 수업하기 싫단다. 그래도 함께 해내보자꾸나. 그래, 저희가 정말 두 대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 정말 아이들 못지않게 선생님들도 학교가 너무 가기 싫구나. 요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학교라는 곳에 가둬놓고 그러니까 행위만 하는 거예요. 행위. 학생은 학생의 행위를 하고 선생님은 선생님의 행위만 하고 있는 거야. 서로. 서로 고통스러워. 근데 서로 이렇게 고통스러워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기왕에 하는 거 기왕 모인 거 그냥 으쌰으쌰 합시다. 같은 팀워크다 생각하고요. 예. 자, 소개된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저희는 자우림의 하하하송 듣고 올게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자오림의 하하하송에 이어서 혁오의 윙윙까지 듣고 왔습니다. 사연 조금 더 볼게요. 2452번님 건강검진이 예약되어 있어서 저녁 7시부터 금식을 해야 돼요. 물도 못 마십니다. 근데 우리 애들은 아빠 건강검진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놀 생각, 맛있는 거 먹을 생각만 하네요. 집안 가장의 위치가 이렇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건강해야 어디든 놀러 간단다. 알았냐? 라고 하셨는데. 아, 애들이라고 표현하신 거 보니까 아직 어린 것 같은데 어렸을 땐 모르지.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영원히 우리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니까 당연히 뭐 건강검진의 이 중요성도 모를 나이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크고 성인 되면 이제 아마 아이들이 본인들이 예약 잡아가지고 엄마 아빠 건강검진 좀 받으라고 막 그럴 겁니다. 조금 서운해도 우리 아이들이 클 때까지 좀 기다려줍시다. 아빠. 6131번님, 6살 남매 쌍둥이들과 전주 여행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여행 내내 둥이들이 하고 싶다는 거, 먹고 싶다는 거 다 하고 먹었습니다. 윤수, 윤서야 재밌었지? 이제 곧 어버이날이다. 그냥 그렇다고. 아, 진짜 6살이니까 또 뭐 모르겠지 뭐. 유치원에서 저기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이나 붙여주겠지 뭐. 뭔지도 모르고. 그래요. 우리 다 그 아까 그 아버님도 그렇고 아이가 클 때까지만 좀 기다려줍시다. 예. 2168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에요. 저번 주 일요일에 개콘 보는데 영미 이모가 나와서 배에 손 대고 대포 쏘는 거 그 뭐 뭘 쏘셨는데 아무튼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영미 이모 나온 거 잘 봤어요. 어, 안영미다 하고 깔깔거리며 봤어요. 이모 진짜 짱이에요. 됐어. 나는 이거면 됐어. 와, 저는 요즘에 이제 비로소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에게 한 걸음 좀 가까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 그 어린이날 특집 때도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정말 가위 눌린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내려왔거든요. 아무것도 못하고 내려와서도 심지어 마이크도 뺏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엔 좀 달랐어. 이번엔 내가 아이들의 표정 보니까 열려있었어. 부모님들도 이제는 좀 인정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한 걸음씩 좀 가까워진 것 같아서 좀 뿌듯합니다. 이게 다 우리 두대 덕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이제 나의 엑스 이야기 들으면서 이제 뭘 많이 깨달았겠지. 감사합니다. 자, 역시나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저는 한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듣고 올게요.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2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0: 한우 먹는다라고 외쳤네요. 아, 되게 감성적으로 꽃 받고 싶다. 결국에는 한우로 가는군요. 그래요. 와, 정말 이 신랑이 정말 센스가 대단하네요. 꽃만 또 사온 게 아니라 또 이렇게 고기까지. 야, 이거.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그런 신랑 만난 거. 자,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1: 스마트하게 달리고
2: 기름값 걱정 날리고
1: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2: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1: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2: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것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3: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2부 끝곡으로 백의 Dear Life 듣고 전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조금만 상자 속에서 사막대기 바늘이 회전해 음계판에 닿아 음악이 자동으로 연주되는 악기 오르골. 네덜란드어에서 온 외래어입니다. 오르골을 사전에서 찾으면 참고 어휘에 한자어 자명악도 있는데요. 스스로 울리는 음악이란 뜻으로 태엽을 이용해 저절로 소리가 나게 만든 악기를 뜻합니다. 자명악과 더불어 한자 거문고 금을 쓴 자명금이라는 우리말도 있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오후의 시작은 정오의 희망곡과 함께 정오의 희망곡 최다원입니다. 정오의 희망곡은 평일 12시부터 2시까지 함께합니다. 월요일은 원디 마음대로 내는 퀴즈 오락시간 원디 마음대로 퀴즈. 화요일은 코미디언 최재원과 함께하는 정의 고민상담소 고민 그럴만도 하지. 지루한 수요일을 특별한 수요일로 만들어드립니다. 꿀보이스 가수와 함께하는 심쿵 라이브. 목요일엔 가수 이광석이 직접 고른 주제로 감미로운 라이브 함께 들어요. 이광석의 이 노래. 신나는 금요일 불금 요정과 함께 수다 떠는 최선의 TMI까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시간으로 꽉 채운 정오의 희망곡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 원디랑 함께 해주실 거죠? 정오엔 원디랑.
2: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 전람.
3: 자, 따라해보세요.
4: 4만원
3: 회계관리
4: 4만원
3: 재고관리
4: 4만원
3: 생산관리
4: 사업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비료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7: 판매사 주시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8: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8: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1: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오늘 3부 첫 곡 아주 반가운 목소리였죠. 필 콜린스의 Two Hearts 들으셨습니다. 필 콜린스 목소리 참 언제 들어도 반갑고 아 기분 좋은 곡으로 3부를 시작했습니다. 2139 쓰시는 분이 순디 오늘따라 일이 손에 안 잡혀서 막막했는데 라디오 켜길 잘했네요. 차분하게 들려오는 순디 목소리 덕에 어수선했던 마음이 정돈되는 기분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오늘 목요일 오랜만에 정통 라디오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데 정통 라디오 하길 잘했네요. 아 우리 2139 쓰시는 분이 차분하게 오늘 좀 차분하게 좀 지내고 싶은데 내일 또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차분하게 정통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3부에도 계속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0: 넘어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돌아온 방탄 꼭지.
8: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7: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 꼭지.
8: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7: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8: 방탄 꼭지 에어니플.
9: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디벤.

모요의 누구야 들으셨습니다. 이 모요란 팀은 조지 그리고 소울 그리고 따마 이 친구 셋이 모여서 만든 팀이라고 합니다. 정말 맞는 건가요? 모여서 만든 팀이라고 모요라고 팀 이름을 한 게 모여도 아니고 모요라고 한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모요라 그런 느낌이네요. 아 근데 굉장히 신나는 곡을 또 멋들어지게 또 연주와 노래를 했습니다. 2166 쓰시는 분이 일주일에 서너 번 근처 공원에서 운동을 합니다. 라디오가 제 운동의 활력소이자 친구가 되었어요.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시고 웬만하면 4시부터 6시까지는 운동하면서 꼭 들을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요. 이런 방금 모요의 누구야 같은 곡이 나오면 운동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리듬이죠. 맞아요. 이 좀 발라드 음악이나 좀 차분한 음악이 좀 나올 때는 좀 차분하게 운동하고 이런 음악이 나올 때는 또 활기차게 운동하고 그러면 또 운동할 또 재미가 있겠죠. 라디오 들으시면서 음악 들으시면서 열심히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0428 쓰시는 분 순디 저 오늘 살 빠졌다는 얘기를 엄청 들었어요. 옷이 가벼워져서 그런가 솔직히 몸무게는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저녁에 풀만 먹은 보람이 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다이어트를 좀 하신 거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그러니까 자신은 사실은 맨날 그 자기 자신을 확인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오히려 가끔 저를 가끔 보는 분들이 더 잘 아니까 살이 좀 빠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몸무게는 얼마 차이가 안 나도 근육량은 늘고 살은 좀 빠졌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노래 하나 듣죠. 이승환의 노래입니다. 꽃.

이승환의 꽃에 이어서 우효의 아마도 우린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1712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장보러 마트 가려고 했는데 차에 시동이 안 걸리네요. 스마트키 건전지도 바꿔보고 여러 방법을 시도해봤는데 안 돼서 결국 기사님 불렀어요. 완벽한 하루가 될 뻔했는데 장만 보러 갔으면 완벽한 하루였는데 장을 못 봐서 또 시동이 안 걸려서 조금 힘드셨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시동이 안 걸리면은 정말 난감할 텐데 도대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시동이 안 걸렸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아, 장보고. 그럼 뭐 차 고치고 들어가서 그냥 뭐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 또 되겠네요. 또 이렇게 또 갑자기 차에 시동이 안 걸린 데는 또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8045 쓰시는 분. 아이 하원할 때 자주 들어요. 오늘은 집 정리하면서 듣고 있는데 선곡이 너무 좋네요. 5살짜리한테 엄마가 좋아하는 라디오야 들어봐 했는데 시큰둥합니다. 저라도 즐겁게 잘 들을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아이들은 뭐 시큰둥할 수 있죠. 왜냐면은 뭐 자기가 아는 노래는 안 나오고 좀 이렇게 졸린 노래만

나오니까 차라리 아이를 재울 때 완벽한 하루를 들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곡 5살짜리 아이가 좀 괜찮아 할지 모르겠어요. 오아시 트리오의 Dancing in the Moonlight 한번 들어보라고 한번 권유해 보시죠. 이 곡 듣고 5살짜리 아이도 상승 퀴즈 푸나요? 4부 상승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우리 지역의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시군구별 고용 현황,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맞벌이 가구와 기혼 여성 취업 현황,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국가 데이터처.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5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420

1998년 오늘 5월 7일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기도 한 플라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은 가짜고 어딘가에 완벽한 본질이 있다는 이데아론을 제시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렇다면 문제드립니다. 플라톤의 원래 이름은 플라톤이 아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아, 이게 플라톤의 원래 이름이 플라톤이 아니다. 플라톤의 원래 이름이 플라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냈을까요? 플라톤의 원래 이름은 그냥 플라톤인데 그냥 문제를 내기 위해서 이 문제를 냈을까요? 정말 헷갈립니다. 자, 눈에 보이는 현실은 가짜고 어딘가에 완벽한 본질이 있다는 이데아론을 제시했잖아요. 그렇다면 플라톤은 자기의 이름을 가짜로 난 내 이름은 내가 아니다. 그래서 내 이름은 내가 아니어서 플라톤이라는 가짜 이름을 써서 어딘가에 나의 이름은 본질인 나의 진짜 이름은 어딘가에 있다는 그런 이론을 제시한 걸까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이름은 플라톤이 아니다. 오! 뭔가 플라톤의 진짜 이름은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빗대어 이데아론을 이용해서 5로 저는 찍어보겠습니다. 5살짜리가 풀기엔 조금 힘든 문제지만 그래도 8045 쓰시는 분 한번 50대 오시는 분이니까 그 아이에게도 좀 풀라고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상승 퀴즈 플라톤의 원래 이름은 플라톤이 아니다. OX.

상승 퀴즈에 이어서 시아의 언스타퍼블 들으셨습니다. 오늘 상승 퀴즈. 눈에 보이는 현실은 가짜고 어딘가에 완벽한 본질이 있다는 이데아론을 제시한 걸로 유명한 플라톤. 플라톤의 원래 이름은 플라톤이 아니다. 맞으면 오 틀리면 X였죠. 저는 그래 플라톤의 이름인 플라톤은 가짜고 어딘가에 완벽한 이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저의 이상순 론으로 5로 찍었습니다. 자, 정말 궁금해요. 오늘 상수 퀴즈 정답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5입니다. 아, 역시 저의 이론이 맞았군요. 플라톤의 원래 이름은 플라톤이 아닙니다. 본명은 아리스토클레스. 오,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라 아리스토클레스군요. 플라톤은 체격이 좋고 어깨가 넓어 넓다는 뜻의 플라톤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레슬링을 즐겼던 그에게 코치가 붙여준 별명이 이름처럼 굳어졌다는 설이 유력하고요. 참고로 아리스토클레스라는 이름은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온 것으로 전해진다고 합니다. 오, 이 또 이런 철학자가 또 철학가가 레슬링을 그 시대에 또 428년이에요. 몇 년 전이야. 고대 그리스에서 레슬링을 즐겼고 그럼 거기서 또 완벽한 본질이 있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은 가짜고 레슬링을 하면서 그거를 아마 깨달았을까요? 정말 어쨌든 저는 오늘 이상순 론으로 플라톤의 이름은 가짜고 진짜 이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저의 이론으로 맞추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기분이 좋군요. 자, 정답자 5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아 참 기분 좋아요. 자, 근데 노래를 들으려고 노래 제목을 딱 봤는데 왜 이런 노래를 한 건가요? 이영훈의 노래 듣겠습니다. 넌 모를 거야.

이영훈의 넌 모를 거야 에 이어서 4499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치즈의 로맨스까지 두 곡 들으셨고요. 바로 3231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곡으로 이어드릴게요. 모네스킨의 가십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 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0: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백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3: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 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한식대가 권사부 순댓국에서 찐 사골육수 순댓국을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8332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순디, 아이와 치과 가려고 버스를 타고 멀리 갑니다. 오늘은 사연이 읽히려나요? 아이가 상순 아저씨를 참 좋아합니다. 이나, 치과 잘 다녀오라고 해주세요. 이나, 치과 잘 다녀오도록 하여라. 아마 선생님이 안 아프게 잘 해줄 거야. 화이팅입니다. 2705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순디. 중학생 딸이 일주일이 금토일 금토일이었으면 좋겠다고 노래를 부르는데 내일이면 드디어 그 좋아하는 금요일이네요 라고 하셨어요. 아, 그 중학생 딸이 내일이 어버이날이라는 거를 알아야 할 텐데. 아무튼 꼭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버이날이라고. 자, 오늘 완벽한 하루 마지막 곡 골든팝스의 Empty World 들어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범이, 그리고 저는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저희 MBC 충북 청주 충주 AM 방송은 현재 폐지되어 방송 송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기존 AM 방송을 청취하시던 분들은 MBC 라디오 방송 청주 107.1MHz, 충주 96.1MHz, 제천 94.7MHz, 단양 94.1MHz, 보은 옥천 영동 96.3MHz로 동일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MBC 충북 라디오 주조정실 청주 043-229-7221번, 충주 043-841-846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 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4: 풍경에서 만나는 특별한 여정. 천년의 숨결이 흐르는 참하고도와 신선히 머물던 삼천개의 보물이 장가계로 해외문화 탐방을 떠납니다. 청주공항 직항으로 편안하게. 접수문의 미담투어 043-260-2653 MBC 충북 후원입니다.
5: 2016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이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괴산 유기농 엑스포 광장과 동진천변 일원에서 열립니다. YB와 경서의 개막 축하 콘서트 등 매일 펼쳐지는 특별한 공연, 맵부심 푸드파이터 대회, 빨간맛 치어리더 대회 등 다채롭게 펼쳐지는 이벤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 중에는 같은 뜻을 지닌 것들을 괜히 중첩해서 한 단어로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역전압, 외갓집, 그리고 손수 같은 단어들. 그 중에서 손수, 직접 자기 손으로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손수할 수 있다면 그건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어줍니다. 손수 밥을 차려 먹거나 손수 집을 지어 살거나 손수 고장난 곳을 고치거나 손수 무언가를 만들거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곳은 바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 내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이죠. 손을 찬양하다는 작품으로 상을 받게 된 작가가 한 추상소감처럼 손수 무언가를 해내는 건

내 주변의 수많은 문제들을 손보아 줍니다. 세탁기가 있는데도 손빨래를 하거나 식기세척기가 있는데도 직접 설거지를 하거나 로봇 청소기는 쉬게 하고 손수 집안 청소에 나서는 것. 손은 노동을 넘어 힐링의 가치도 알려줍니다. 남 시키지 않고 손수하는 기쁨을 알게 합니다. 자, 5월 7일 목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오디오 슬레이브 비 유어셀프. 아, 비 내리는 목요일 첫 곡부터 너무 좋아요. 2362번. 예. 감사합니다. 예. 8459번으로는 손수 딸 정현이를 위해 요리할 때 그리고 맛있게 먹어줄 때 가장 행복합니다. 물론 뭐 바쁜 일상이 힘들긴 하지만요. 천수 아저씨께서는 손수 어떤 일을 하실 때 가장 뿌듯하실까요? 예. 손수? 예. 콘솔을 만지면서 방송할 때? 자, 첫 곡으로 오디오 슬레이브의 Be Yourself 들었고요. 1부, 2부. 오뚜기 칼의 주식회사 본 컴퍼니, 뿌리담은 리얼 생화사비 주비푸드, 방탄 꼭지 에어니플,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해리자보의 미래에셋증권, 도드라만돈 IS 동서, 멕시칸 백조싱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음식물 처리기 휴렉, 주식회사 비에사안양에서 함께합니다.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방탄 꼭지 에어니플.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네, 스파이로 자이로와 올드 산왕 들었습니다. 멋진 곡이죠. 예. 올드 산왕은 푸에르토리코에 가면 샌왕이 있거든요. 거기 한 지역이에요. 예. 올드 샌왕. 아, 못 가봤어요. 예. 얘기만 들었습니다. 얘기만. 예. 아, 근데 이 음악만 듣고 있어도 이 올드 산황의 모습 같은 것들이 막 그려지지 않나요? 푸에르토리코 갈 계획이 없습니다. 아, 누가 가신 분이 있으면 좀 얘기 좀 전해 주세요. 예. 스파이로 자이라 올드 산황 2006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1692번. 예. 안녕하세요, 배철수 아저씨. 인별그램 매거진 계정에 백햄 어버이날 오프닝 모음집이 업로드 되었던데 이거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보셨나요? 아, 못 봤는데. 아, 못 봐가지고 이게 뭔가 좀 조사해보라고 했더니 아, 5월 8일 어버이날 오프닝을 모아둔 게시물이에요. 오호. 라디오, MBC 라디오의 막내 조연출들이 만든 계정이고 앞으로도 이게 자주자주 올리고 키울 예정이라는데 계정 이름이 라멕. 라면같이 맛있고 맥주처럼 시원한, 예, 라디오 매거진. 오호. 아, 이거 왜 우리한테 통보도 안 하고 이렇게 막 올리고 그러지?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아, 이거 아무리 배철수의 음악 캠프 저작권은 물론 MBC 라디오에 있습니다. 방송하면 이제 MBC 라디오 사람들 그래도 그 원작자들한테 얘기는 해줘야지. 사람들, 아, 송명석 PD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봐, 이거 담당 PD도 모르고. 어? 아, 아니? 김경옥 작가도 오늘 지금 처음 듣는 얘기가 처음 같은데. 이게, 아, 나만 모르는 거야? 다 아는데? 그게 더 문제지, 이거에. 나만, 왕따야, 나? 야, 이거,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 제가 왕따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와, 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혀에, 혀 저 안쪽에 혓바늘이 좀 돋았는데, 아, 이게 지금 특정 단어를 발음할 때 꼭 아파가지고 발음이 좀 이상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방송하는 도중에 발음이 약간 이상하게 될 때는, 아, 이 아저씨가 혓바늘이 아프구나, 요렇게, 요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 아니라고요? 저한테는 중요한데.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게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아, 오늘 얘기를 좀 줄여야겠다. 자, 6083번으로 정해주신 컬렉티브 소울 Why 파트 2.

컬렉티브 소울의 Why Part 2에 이어서 Fits and the Tantrums의 Hand Clap입니다. 7054번, 1501번,

0: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9: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8: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10: 멀쩡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8: 하이퍼스.
11: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12: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3: 현재 충청 서해안과 경기 남부, 동부를 비롯해서 강원도까지 가로로 가늘고 길게 비구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약하게 비가 계속 지나고 있고요. 오늘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이 맑아지긴 하는데요. 강원도와 경북권, 또 제주 산지에는 약하게 빗방울이 좀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게다가 제주에는 순간적인 돌풍이 예상되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안 내리는 곳은 햇살 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버이날인 내일 더위는 없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 20도에 머물겠고요. 부산도 22도에 그치겠습니다. 주말에는 낮 기온 다시 오르면서 일교차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12: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이주의 신랄한 논조로 가부장적 사회를 날카롭게 분석한 글로 유명하다.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를 써서 일본의 페미니즘을 대중화시키기도 했다. 그녀는 가부장적인 아버지 덕분에 자신이 페미니스트이자 무신론자가 되었다고 공공연히 말해왔었다. 쓸모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반발에 쓸모없는 것을 추구하려 애썼다고도 했다. 그런 그녀가 노년에 이르러 아버지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 돌아보니 자신은 아버지의 딸로서 평생을 살아왔다는 것이다. 독불장군의 욱하는 성미의 아버지가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얼마나 신뢰받고 있었는지를 알게 된 것은 아버지의 장례식에서였다. 환자분들은 아버지가 의원을 폐업한 뒤에도 일이 있을 때마다 전화를 걸어 아버지께 상담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두 아들에게는 의사 외에 다른 길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딸인 자신에게는 그러지 않은 것도 젊을 때와는 다르게 받아들여졌다. 이른이 넘으셔서는 결혼도 하지 않고 계속 일만 하는 딸을 보며 여자가 일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이야 하신 아버지였다.

인생에 후회 따위는 남기지 않을 것 같은 이 붉은 머리 페미니즘 전사는 뒤늦게 후회한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화해하지 못한 것이 회한으로 남는다고. 그녀는 아버지가 사준 스웨터를 오래도록 버리지 못했다. 초스는 오늘 죽을 때 후회로 남기고 싶지 않은 일 중 최우선이 용서와 화해라고 말하는 노학자의 목소리를 듣는다. 우에노는 부모와의 화해가 그중 가장 애틋하고 절실한 것으로 여기는 성 싶다. 우리는 갈등과 불화, 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나서서 화해를 시키려고 애쓴다. 법정에서는 양쪽 다 길게 싸우지 말고 이 정도 선에서 그만 정리하자는 의미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릴 때가 종종 있다. 그런데 화해라는 것 또는 용서라는 것, 남들이 절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무리 힘겹고 아프다 해도 직접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손수 할 수밖에 없어서 또 너무 뜸을 들이다가는 기회를 놓칠 수 있어서 더 난제가 되는 일이다.

메들리 로봇 파머. 90년대 이 곡을 꽤 여러 번 보내드렸는데 로봇 파머 머시 머시 미 I want you. 머시 머시 미는 마빈 게이 버전이 아주 유명하죠. 7427번으로 크크크 찾았다. 리을 발음에 아픈 것이네요. 아 그래요? 방송 안 듣고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게? 방송 안 들으시고 이거 찾고 계신 거예요? 아이 참. 방송에 집중해 주시고요. 예. 아 그래요? 리을 발음? 근데 확실히 고향 중학교 동창회 다녀왔습니다. 40주년 기념 의상도 벌써 기다려지네요. 너무 앞서가시네. 지금 37주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 이러지 마시고요. 아무튼 뭐 잘 어울리니까 다행입니다. 잘 어울립니다. 예. 2444번 우리 집 마당에 모란도 다 지고 말았습니다. 아 오늘 흐린 날이니까 비 오고 예. 이 음악 괜찮겠는데 제인 버킨 Yesterday, Yesterday.

0: 근데 이 노래는 안 만들어도 백햄 라이브 버전이 더 좋아요. 예. 뒤에 까를라 부르니의 웃음소리도 있고 또 기타리스트가 백업 보컬했고 아주 매력적이에요. 오늘은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까를라 부르니 Stand by your man. 0626번으로 최은희 씨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제인 버킨의 Yesterday, Yesterday.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예, 광고 듣겠습니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꿀때 되셨죠?
1: 싱크볼! 색조 싱크볼! 색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색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 휴대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5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오이, 제 이름이 잘 발음이 잘 안 되네. 오, 예. 자, 영화 마이클. 전설적인 팝 아이콘 마이클 잭슨의 삶을 다룬 정규 영화 마이클이 5월 13일 수요일에 개봉합니다. 자, 음악 캠프 청취자 총 50분 선정해서 영화 마이클 모바일 예매권 2장 보내드립니다. 트릴러 앨범의 수록곡 미리 듣고 있습니다. 프로듀서는 퀸시 존스, 그 스티브 루카토를 비롯한 최고의 연주자들이 함께 있고요. 자, 이 곡에서 비밀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뒷부분에 가서 기가 막힌 기타 솔로가 나옵니다. 오늘의 문제, 이 기타 솔로를 연주한 기타리스트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휴대전화 문자로만 받겠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샵 8000번, 50원의 정보이용료,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정답자 중에서 내일까지 총 50분 선정해서 영화 마이클의 모바일 예매권 2장씩 보내드립니다. 감독은 안톤 후쿠아, 주연은 마이클 잭슨의 사촌 7세 조카예요. 아, 조카면은 삼촌인가? 자파 잭슨. 네. 자, 이 기타입니다. 정답 빨리 보내주세요. 정답은 7시까지만 받겠습니다.

0: 과학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라지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가 우주 빅뱅으로 탄생한 거고 그 탄소, 철, 산소, 질소 등등이 뭉치고 흩어진 것이 이 지구와 그 안의 모든 생명체니까요. 그래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우리 안에 우주가 있다. 우리는 별의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또 어느 작가는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 많은 원소가 각양각색으로 조합됐으니 인간도 별처럼 다양한 게 당연하지 않은가. 그러니 왜 저들은 나같지 않냐고 화내지 말자.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통증을 어떤 분은 서러운 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서 그 누구도 몰라주고 혼자서만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50견으로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잘 낫지 않고 6개월 이상 지나면서 우울증까지 오게 되고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50견으로 어깨가 점점 더 심하게 굳어져서 심지어는 남편이 머리를 묶어준다는 분도 계실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증을 잠재우고 어깨 주변의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킨 상태에서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3일만 해도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의사도 환자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넘어.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2: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3: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4: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3: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119 퀵 서비스 배송, 119 용달 배송, 119 화물 배송, 빠른 배차 빠른 배송, 1588-1191. 1588-1191, 119 퀵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제 CJ 피처링 B.O.B. 프라이스텍 7326번. 예, 고맙습니다. 5467번으로 백햄과 함께하는 한 주 중에 가장 고대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리면 그럴 만한 시간은 아니라고 하실 거죠? 그래서 기다려요. 예. 노 코멘트입니다. 자, 광고 뒤에는 임진모 씨와 함께 스크로브로학을 진행합니다. 3부 4부 빙그레 주식회사 인천 글로벌 시티 샤볼데이 KB 국민은행 쉐보레 주식회사 워킷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SK 케미칼 이카운트에서 함께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치. 호밍루치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7: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8: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스마트하게 달리고
11: 기름값 걱정 날리고
10: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11: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0: 1등이 유료비 100만 원?
1: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0: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2: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3: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4: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5: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네, 스쿨 오브 락을 진행합니다. 임진모 씨,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네.
5: 어디 다녀오셨군요.
6: 네. 어.
5: 진행하시죠. 제가 오늘 상태가 안 좋아서.
6: 어디가 안 좋으세요?
5: 알 거 없고요.
6: 네. 네. 하나 뭘 좀 물어보고
5: 싶어요. 혓바늘이 돋아가지고. 네. 어, 뭐 물어보세요. 네.
6: 근데 이렇게 엄청난 것보다는요. 어. 그 작은 것들이 더 신경이 쓰입니다. 네. 저도 막 엄청나게 뭐 감기에 걸렸던 이거보다. 오른쪽 손톱에 여기에 돌기가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이것 때문에 더 고생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5: 그러니까.
6: 네.
5: 아, 이거 말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6: 네.
5: 근데 이거 혓바늘 돋아가지고
6: 진짜 그 신경이
5: 아 정말 아우 짜증이 막.
6: 예. 그러잖아
5: 물어보세요.
6: 아니요,
5: 뭐.
6: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5: 아니야, 물어봐요. 네.
6: 아 그냥 저 음악 얘기인데. 어. 배철 선배는 아주 오랫동안 음악계에 계셨잖아요.
5: 네.
6: 그럼 뭐 드럼도 치시고 더러 기타도 치시고.
5: 네.
6: 예. 하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악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굉장히 감이 뛰어나세요. 보면 제가 볼 때.
5: 아유 고마워요. 예. 네.
6: 기타 솔로, 기타 리프가 아닙니다. 기타 솔로로 했을 솔로. 때, 네, 솔로 어. 중에 어렸을 때나 뭐 같은 한창 음악할 때 가장 강력한 건 누구였어요? 어떤 아, 곡이었어요?
5: 그건 뭐 디퍼플에서
6: 네.
5: 위치 블랙모어가 한 솔로 그 하이웨이스다.
6: 끝내주죠.
5: 그건 뭐 예. 네. 그거 안 돼가지고 연주가 안 돼가지고 기타리스트들이 여러 명 예. 스쿨밴드 기타리스트들 여러 명이 은퇴했어요.
6: 클래식컬 하잖아요 굉장히.
5: 그다음 뭐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의
6: 그 기타 하모닉스 둘이.
5: 야 조어시하고
6: 돈 펠더.
5: 돈 펠더의 예. 그 정말 기타 어이. 솔로는 엄청났고.
6: 그건 제 생각에 그냥 엔지니어가 그러는데요. 그냥 둘이 라이브 하듯이 그냥 내보뒀대요. 그러니까 그냥 둘이 재밌게 죽어가던 거 아니에요. 그냥 같이.
5: 그리고 핑크 플로이드의 예. Another Brick in the Wall Part 2에서
6: 네.
5: 그 데이빗 길모어의 연주.
6: 아유.
5: 또 컴포터블리 넘에서의 연주 이런 거 정말 뭐 아주 속주를 하는 건 아닌데
6: 예, 맛이
5: 그 다음에 예. 언젠가 그 프린스가 기타 진짜 잘 치거든요.
6: 그럼요.
5: 어? 그 아티스트들이 모여가지고
6: 예.
5: Why My Guitar Gently Weeps를
6: 호로페인트
5: 했는데 그때 프린스가 나와서
6: 맞아.
5: 솔로 그랬죠. 하는데
6: 조지에서 거
5: 와 이건 뭔가
6: 예, 예.
5: 어 이건 맞습니다. 도대체 뭐냐?
6: 예. 제가 왜 질문을 던졌냐면
5: 왜
6: 언젠가는 한번 이게 나올 것 같았는데 드디어 롤링스톤 유구한 락 전문지잖아요.
5: 네
6: 롤링스톤에서 역사상 가장 빛나는 기타 솔로 100곡을 꼽았습니다.
5: 100곡씩이나
6: 꼽았는데 워낙 기타 얘기는 사실 락 음악 얘기할 때 기본이잖아요. 워낙 얘기들 많이 해서 그런지 꽤나 거 나와 있는 곡들이 익숙합니다.
5: 여러분 네. 100곡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6: 네.
5: 10위부터 좀 소개해 주세요.
6: 근데 여기서 제가 약간 얘기하기 전에 좀 뭐 하고 싶은 게 롤링스톤 아무래도 지금은 정말 그 전성기였던 뭐 70년대나 80년대와 다르게 편집자들이 젊잖아요. 그때와는 다르게.
5: 그렇죠.
6: 그래미상이 그렇듯이요.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여기서 20위부터 지금 한번 좀 보는데 확실히 옛날하고 달라진 건 여전한 건 뭐냐면 지미 핸드릭스에 대한 충성입니다.
5: 지미 핸드릭스.
6: 항상 뽑을 때 무조건 지미 핸드릭스 인정하는데 옛날에 인정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에릭 클프튼, 지미 페이지, 제프 벳 이게 순위가 확실히 과거에 비해

0: 그래서 뒤로 밀려요.
1: 잘 몰라. 그 친구들이 잘 모르는 거야, 젊은 사람들이.
0: 아무래도 그 시절을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꽤나 인정하는 게 지금 배선배이 다 나왔어요. 이상하게 죽어서 그런지 프린스예요. 프린스를 압도적으로 인정하고요.
1: 워낙 잘 친다니까.
0: 그리고 퀸도 사실 옛날에 거의 기타에서는 저 22번 바깥이었잖아요.
1: 브라이언 메이.
0: 네, 브라이언 메이. 누가 인정해 안 했어요, 솔직히.
1: 이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 독주 많이 쓸 거예요. 예.
0: 그리고 프레디 머큐리에 대한 추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퀸이 순위가 의외로 높다 하는 거. 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순위를 한번 볼까요? 네,
1: 20위부터
0: 볼까요? 제프 백, 프리웨이 잼. 제프 이게 끝이에요. 그 뒤로 없어요.
1: 아, 그래요?
0: 그 다음에 19위, 이것도 순위가 약간 낮은 것 같은데, 레너드 스키너드의 프리버드.
1: 아, 이거 인정할 만하죠.
0: 네, 네. 네. 그리고 18위, 제가 말씀드렸는데, 20위권 안에 무려 짐 핸드릭스도 곡이 3곡이나 됩니다. 18위는 바로 뭐냐. 많이 이거 리메이크 했죠? 스티비 레이본도 하고 에릭 클립톤도 하고 리틀 윙. 아름답죠 이거.
1: 인정.
0: 17위 오지 오스본 크레이지 트레인.
1: 그 랜디 로즈. 랜디 로즈군요. 인정.
0: 16위 그레이풀 데드의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곡인데 원래 코넬 대학에서 한 1970년 저 옛날 라이브예요. 네. 그 당시에는 얘기가 많이 되는데 이제는 잊혀졌죠. 모닝듀라는 곡이 있습니다. 모닝듀. 원래 포크 가수
1: 좋은 음악이죠.
0: 바니 답슨인가 하는 그 사람 곡인데 이걸 16위로 꼽았고 15위는 프린스입니다. 바로 아까 얘기하신 그 홀로 페임에서 로큰 홀로 페임에서 와일 마이 기타 젠틀 윕스 이거를 15위로 꼽았어요.
1: 인간들이 봤구나 그걸. 봤어.
0: 지금 아까 배선수 선배가 얘기한 게 여기 순위에 엄청 나옵니다.
1: 아 그래?
0: 예, 그래서 역시 에이 진짜 오래 했구나.
1: 듣는 귀는 비슷하다.
0: 네네. 14위 퀸 보헤미안 랩소디.
1: 보헤미안 랩소디.
0: 그다음에 13위 올맨 브라더스 밴드 스테이즈 보러 블루스.
1: 이거는 나왔어야지. 올맨 브라더스 밴드 나와야 돼.
0: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재밌습니다. 12위 마이클 잭슨 비릿.
1: 아 조금 전에 비릿. 에드워드 벤 헤일런.
0: 그렇습니다. 에드워드 벤 헤일런도 갈수록 인정해요. 그래서 여기 또 하나가 남습니다. 남아있습니다. 10위권 안에. 높아요 순위가. 그리고 11위. 이건 좀 더 위로 가야 돼. 지미 핸드릭스의 All Along the Watchtower.
1: All Along the Watchtower.
0: 밥 딜런이 세상에 이 곡이 자기 곡인데 연주하면서 나도 모르게 지미 핸드릭스 버전으로 하고 있대잖아요. 그만큼 더 유명한 거죠.
1: 네네.
0: 자 10위. 이건 다들 인정하실 것 같아요.
1: 10위부터 오죠. 네.
0: 자 비틀즈. 뭘까요? 당연하지 이거.
1: 와일마이 기타 젠틀리
0: 이게 입소? 두 번이나 뽑힌 거니까.
1: 요건 그러니까 에릭 클랩튼이 연주한 거야.
0: 에릭 클랩튼.
1: 솔로가.
0: 근데 에릭 클랩튼 여기서 기타 멋있어요?
1: 멋있죠.
0: 나는 안 멋있던데.
1: 그건 몰라서 그래 당신이.
0: 그냥 몰라요. 그다음에
1: 당신이 기타를 알아? 처먹이나 했어 기타를?
0: 그래도 저 많이 들었어요. 좋아합니다.
1: 처먹진 않았죠?
0: 그럼요. 칠라 그러는데 아버지가 부셔가지고.
1: 그렇지.
0: 그 다음에 9위. 의외로 높습니다. 펑카델릭. 펑카델릭. 예. 마고 브레인이 꼽혔습니다.
1: 마고 브레인은 원래 유명한 곡이에요.
0: 옛날에 유명한 곡인데.
1: 마고 브레인.
0: 이것도 그 조지 클린턴이 치는 게 아니라 그.
1: 아, 기타를 쓰 있는데.
0: 갑자기 이름 생각나네. 헤이즐 아니야? 헤이즐?
1: 찾아봐야 돼.
0: 예, 예. 그 사람이 끝내주는 펑크 기타예요. 펑키. 예. 이걸 갖다가 그 리빙 컬러의 버논 레이드가 뭐라고 그랬냐면 과거의 영령들, 고스트를 죄다 불러내는 명곡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통을 불러내고 기쁨을.
1: 에디 헤이즐이다. 에디 헤이즐.
0: 헤이즐 맞죠? 에디 헤이즐 맞습니다. 그 다음에 8위 이것도 높아요. 스틸리 댄 키드 샤르마뇽. 이거 높아요.
1: 그 발음이 좀 안 좋아. 샤르마뇽.
0: 샤르마뇽.
1: 샤르마뇽 대제.
0: 대제. 그러니까 꼬마 샤를 대제라고 우리가 권한을 해야 되는데 이건 누구냐면 레리 칼튼이에요.
1: 레리 칼튼.
0: 거기서 이제 솔로로 레리 칼튼이 하는데 빛나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 클라비넷 연주도 들리지만 정말 이것도 괜찮은데 그렇다고 이게 8이나 될까?
1: 이분 예전에 그 백햄에 한번 출연하셨잖아요.
0: 누구요? 레리 칼튼?
1: 레리 칼튼.
0: 아, 그래요. 네. 7위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건 뭐 리프의 명곡이기도 하고 기타의 명곡이기도 하고 그걸 떠나서

0: 대중음악의 명곡이죠.
1: 네.
0: 레드 제플린 스테어웨이 투 헤븐.
1: 스테어웨이 투 헤븐.
0: 네. 예. 여기서 진짜 짐 페이지 기타 아우 너무 아름답죠.
1: 네.
0: 그다음에 6위는 모든 키 롤링스톤의 아이씨
1: 뭐 말을 기타에서 욕하려고 그런 거야 지금?
0: 에?
1: 아이씨? 내가 방송에서 신성한 방송에서 아이씨? 나는 알았다. 나는 봤다 이거죠?
0: 예, 아이씨 이제 그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1: 알았죠, 알았죠. 네. 네.
0: 그랜데디. 그러니까 모든 락 음악 기타리스트의 그랜데디가 척베리다.
1: 척베리.
0: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진짜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진짜 아버지가 바로 척베리라 이거죠. 이건 존 레논도 인정하고 키스 리차도 인정해야 돼.
1: 아니, 그러니까 이 연주를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0: 네.
1: 이게 뭐야 이런 식이에요. 왜냐하면
0: 근데 시대가 원날 옛날이라
1: 이거는 역사성,
0: 네 그렇습니다.
1: 시대성,
0: 네,
1: 응? 또 후진들에게 후임 기타리스트에게 미친 영향.
0: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일렉트릭 기타를 주었고 그리고 제 생각에 척베리는 재미를 알아요. 재미.
1: 척베리.
0: 진짜 연주하면서 그 짝 그 다리.
1: 락앤롤의 선구자. 락앤롤 기타의 선구자.
0: 맞습니다. 척베리의 쟈니 비 굿이 6입니다.
1: 욕하고서
0: 노래 저, 이거 들을까 이거?
1: 예.
0: 쟈니 비. 예.
1: 쟈니 비 굿. 척베리.

0: 네, 척 베리, 자니 비구. 6606번 와 백투더퓨처 생각납니다.
1: 맞습니다.
0: 최동원 씨도?
1: 예.
0: 어, 이거 백투더퓨처 1편에서 주인공이 연주하던 그 그래? 곡이네요.
1: 네, 빠르요. 그리고 야. 저 나홀로 집에도 나오고.
0: 그럼요.
1: 아, 이거 네, 진짜 이건
0: 락앤롤의 전형 같은.
1: 네, 맞습니다.
0: 여기에서 뭐 다
1: 뻗어나간 거죠.
0: 뻗어나가는 거죠. 네. 진짜. 어?
1: 그리고 특히 이 고우잔이고. 그러니까 엄마가 야 그래 가라 가서 성공해. 이거 아니에요. 그 당시 50년대 60년대 청춘들에게 이게 얼마나 하나 동료가 됐지 않았을까요?

0: 더군다나 이 사람은 더군다나 아프로 아메리칸 흑인입니다. 아. 흑인 입장에서 볼 때 저는 너무 놀라운 게 그때 당시 대부분 블루스를 연주할 텐데 약간은 느리고 슬픈
1: 예.
0: 그걸 할 텐데 이 사람은 흑인인데 컨트리송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레코드에서 사장이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흑인 청년이 이렇게 컨트리송을 만들어 와. 근데 이게 바로 락큰롤이었던 것 같죠.
1: 네. 네. 뭐 그 톡베리가 없었으면
0: 네네.
1: 비틀즈고 롤링스톤스고 다 없는 거예요.
0: 그러니까 뭐 롤오버 베이토번 뭐 롤링스톤스 커먼 같은 노래 다 척베리 일단 척베리부터 한마디로 뭐랄까요 그걸 베끼면서 성장한 거예요 사실은.
1: 자 6위
0: 네.
1: 계속 가죠.
0: 5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벌써 마이클 잭슨의 비리 그 놀라운 연주 바로 에드워드 벤 헤일런
1: 에드워드 벤 헤일런
0: 양손 태핑이죠 양손 태핑 거의 뭐 이건 놀라 이건 그냥 경이롭습니다 그냥.
1: 아 그 네. 에드워드 벤 헤일런이 스튜디오에서 녹음할 때
0: 네.
1: 옆 스튜디오에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구경할 때잖아요 다.
0: 그러니까.
1: 어? 야 기타 저렇게 친다고?
0: 어. 저도 처음에는 거의 건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일옵션은 더군다나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1: 일옵션.
0: 제가 아. 7, 8학번이잖아요.
1: 어.
0: 이거 그때 나왔어요. 근데 딱 이걸 벤 헤일런 뭐지? 아 처음 들어보니까 프랑스 그룹인가?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집에 가서 이거 샀어요 백판을.
1: 이 사람 벌써 반 딱 나오면 네덜란드지 갑자기 프랑스가
0: 나와서 죄송합니다 무식해서
1: 반 그 반 하면 벌써 아, 반 페르시도 있고 그
0: 좀 남한테 좀 바, 칭찬 좀 해보세요 선배로서 그 격려를 해줘야지
1: 반 바스텐 뭐 알았어 알았어
0: 일옵션 5위입니다. 그 다음에 4위 아까 이미 언급하셨어요. Comfortably Numb.
1: 아, 핑크 플로이드. 데이빗 길모.
0: 네네. 아, Comfortably Numb은 점점 갈수록 이거 거의 신화적인 곡이 돼가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도. 예. 3위,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1: 어, 빠지면 안 되지.
0: 이건 안 되죠. 두 사람의 그 기타 하모닉스는 그거는 이건 레전드입니다. 레전드.
1: 네네.
0: 2위, 누굴까요? 세 명이니까 지미 핸드릭스죠. 근데 저는 이 곡을 굳이 꼽았을까? 머신건을 꼽았어요.
1: 머신건.
0: 이게 어디냐면 밴드 오브 집시스 있잖아. 그 라이브 앨범. 거기에 수록곡인데 막상 이번에 다시 들어보니까 아, 멋지다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뽑으면 2위는 아닐 것 같습니다.
1: 제가 뽑아도 아닌데.
0: 1위는 아까 뭐 이미 말씀드렸어요. 배 선배가. 퍼플레인입니다. 프린스.
1: 아, 퍼플레인이 1위예요?
0: 예. 그리고 아니, 아까 While My Guitar Gently Weeps 물론 조지 해리슨 곡이지만 이게 15위고요. 여기서 봐도 프린스를 갖다 예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1: 아, 그래도 퍼플레인이 1위까지 하는 거는
0: 그렇게 안 뽑으시겠죠?
1: 네, 동의하기 어렵네.
0: 만약에 배철 선배가 이거 뽑는다. 에디터야, 탑 에디터, 칩 에디터. 1위 뭐예요? 그러면?
1: 그럼 생각해 봐야죠.
0: 여기서 그래도 그 굳이 뽑는다면 저 같으면 짐 핸드릭스 올 얼롱 더 워치 타워와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핑크 플로이드의 컴포트리노 이 중에서 1, 2, 3위를 저는 갈 것 같아요. 느낌이 좀 그래도 대중적이어야죠.
1: 대중적인 것도 많이 물론, 포함됐잖아요.
0: 그렇죠. 네. 하여튼 근데 프린스 이 사람은 뭐 배철 선배가 늘 공연 보셨기 때문에 기타를 잘 친다는 걸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냥 퍼플레인 앨범을 들을 때도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1: 그 대한민국에서 네. 프린스의 공연을 실제로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예? 네?
0: 그렇죠. 네.
1: 프린스 공연도 못 보고 그 평론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0: BTS 공연 몇 번 보셨어요?
1: 누구 공연?
0: BTS. 방탄소년단 공연 나 직접 봤어요?
1: BTS 공연?
0: 예.
1: 선장에서?
0: 예.
1: 아, 방송에 출연됐는데.
0: 아, 뭔 소리예요? 뭐 출연하면 다 해요? 전 열 번 봤어요, 열 번. 그러니까 자꾸 그, 맨날 저만 나오면 뭐 프린스 세 번 봤다고 그랬죠? 세 번. 세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1: 세 번.
0: 참나. 그 얘기 빠진 적이 없어.
1: 3일 연속 봤어.
0: 리버풀 가, 리버풀, 비틀즈 얘기를 하면 리버풀 갔다 온 얘기 저한테 요즘 좀 덜해. 옛날에 한 10

0: 뻔했어요, 열 번.
1: 리버풀 두 번 갔다 온 사람 나오보라 그래. 자, 그러면.
0: 네네.
1: 퍼플레인 들어야죠. 근데 이 러닝 타임이.
0: 네. 퍼플레인이 너무 길죠.
1: 사실은. 8분 40초인데.
0: 기타 솔로 들으려면 다 들어야 돼요.
1: 들어야죠. 예, 예. 아, 우린 들어요, 다. 예, 예. 우린 뭐 중간에 짜러 오르진 않아요.
0: 그리고 아까 참 하이웨이에서 얘기했잖아요.
1: 네.
0: 여기에 당연히 이 순위에 100위 한번 살펴보세요. 재밌습니다.
1: 100위 안에 있어요?
0: 있어요. 어. 있는데 본인들도 미안했는지 어. 여기에는 왜 스모크 원도 워터가 없냐. 이건 기타 리프다.
1: 어.
0: 그래서 기타 솔로는 당연히 하이웨이 스타다.
1: 어.
0: 그래 놓고서 45위인가 그래.
1: 음흠.
0: 너무 뒤로 해놨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옛날 본인들이 약간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너무 옛날이니까.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위가 이렇게 뒤로 밀리는데 사실 뭐 그렇게 따지면 퀸도 옛날인데 이건 화질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성이 있고.
1: 네.
0: 그러니까 그런 아티스트나 곡들은 대우하는데 너무 우리 과거에 우리가 인정했던 사람들이 너무 순위가 밀리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1: 그건 어쩔 수는 없죠.
0: 없죠. 네네.
1: 어, 어쩔 수가 없어요.
0: 네.
1: 시대가 변하니까.
0: 만약에 진짜 한 90년대 초반만 해도 만약에 기타 솔로 뽑는데 프린스 살아있을 때 만약에 퍼플레인 1위를 뽑았다 그래봐요. 믿을 사람 별로 없을걸요. 인정하는 사람.
1: 근데 이것도 한
0: 네. 또 시간 지나 바뀌죠.
1: 10년, 20년 뒤에 조사하면
0: 네.
1: 또 바뀔 겁니다.
0: 네.
1: 자, 그러면 퍼플레인은 4부에
0: 네.
1: 오늘 뭐 날씨도 그래요. 그러니까
0: 네, 한번 듣죠.
1: 네, 쭉 들려드릴게요.
0: 네, 영화 보셨어요, 이거?
1: 안 듣고 갔을 거잖아요. 옛날에 저걸로 봤어요. 레이저 디스크로.
0: 그렇죠.
1: 그러면.
0: 근데 진짜 프린스는 연기도 하죠. 노래도 부르죠. 기타 잘 치죠. 그 다음에 살림도 잘해요.
1: 응? 천재야,
0: 천재. 천재 진짜. 모든 걸 다 갖춘 사람.
1: 임진모 씨도 요리 잘 하시잖아요.
0: 저랑 비슷한 건 키는 비슷.
1: 안녕히 가세요.
0: 네, 감사합니다.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5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호텔.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오늘 백캠에는 발음 이슈가 있는데요. 날씨는 비와 돌풍의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은 비구름이 살짝 내려와서요. 충남과 경기 남부, 강원도 등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고 내일 새벽까지 곳곳에 비가 좀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정도로 많지는 않겠고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돌풍이 예상되니까 시설물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어버이날인 내일은 맑은 하늘을 되찾기 있고요. 내일까지는 낮 기온이 낮아서 전국이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긴팔로 꼭 챙겨 입고 나오셔야겠고요. 주말부터는 낮 기온이 조금씩 오르면서 다시 더워질 전망입니다. 기온 변화 큰 만큼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네, 테디 스윔스 루즈 컨트롤 6739번. 네,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프랩의 치피스트 플라이트였고요. 광고 듣겠습니다.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4: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3: 아하.
5: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6: 자, 따라해보세요.
7: 4만원
6: 회계관리
7: 4만원
6: 재고관리
7: 4만원
6: 생산관리
7: 사업성도
8: 함께해요.
6: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8: 이카운트
6: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I was born by the river.
0: 음악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다. 루트비 반 베이토벤.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0: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2: 케일 선수 갸비.
0: 자, 오늘 끝곡은 이스라엘 카마카이울레 Somewhere Over the Rainbow. What a Wonderful World의 메들리.

안녕하세요. 소설가 정지아입니다. 요즘 우리는 타인에게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습니다. 남이 뭐 하나 실수하면 다시는 일어설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 하죠. 그러니 우리 모두 실수하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타인을 향한 엄격한 잣대를 나 자신에게 먼저 들이대보세요. 법이 처벌할 정도의 큰 실수가 아닌 이상 다시 사회로 돌아올 기회를 주어야 우리 모두 덜 피곤하고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MBC 충북에서 알려드리는 재난안전행동요령입니다.
3: 나들이가 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크게 다친 어린이 10명 중 약 4명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4: 아이와 나들이 가는 길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건 안전입니다.
3: 어린이 승차 안전수칙 알아볼까요?
4: 안 돼. 시우 뒤에 타야지.
3: 조수석 에어백은 사고 시 아이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니 꼭 뒷좌석에 태워주세요. 7세 이하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이 연령에 맞는 제품인지 꼭 확인하세요. 카시트에 앉기 전 두꺼운 겉옷은 벗겨줍니다. 안전띠는 양팔을 모두 넣고 어깨띠는 어깨 중앙에, 허리띠는 골반에 위치해야 하며 꼬이거나 느슨한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4: 행복한 나들이를 위한 안전 점검 약속해요.
5: MBC FM 4U.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6: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7: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8: 요즘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하며 기다리기만 하기엔 다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작은 계기와 안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가 청소년 성장 일자리 지원 사업 일하는 꿈포로 그 첫 걸음을 함께합니다. 고립, 은둔, 취약계층 15세에서 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루 3시간, 주 3회, 총 6주 동안 지역재생, 환경실천, 진로체험 활동을 진행하며 시간당 2만 원의 활동 지원금도 지원됩니다. 참여 및 연계 문의는 043-715-9072번으로 연락주세요.
9: FM 88.7MHz, MBC 충북 FM4U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른이 될수록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땐 하루가 길기만 했는데 이젠 정신 차리고 보면 해는 지고 하루가 끝나가고 있죠. 이 허무함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내 삶을 쪼개고 쪼개서 각각의 해상도를 높여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의 시간을 저녁이라는 한 덩어리로 보지 말고 저녁 식사 전, 운동 후, 씻고 잠들기 전 이렇게 세분화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다양한 할 일과 데이터가 있고요. 그 모든 섹션의 합이 다채로웠던 나의 하루가 됩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어떻게 바라보고 매만지는지에 따라 훨씬 길고 또 풍성한 인생이 되기도 할 겁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5월 7일 목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장범준의 당신과는 천천히였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고 느껴질 때 시간을 덩어리로 바버릇하지 말고 세분화 해보자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시간을 그렇게 봐서 보는 게 아니라 지나고 보면은 1년이 지나가 있고 그렇게 덩어리 져 있는 걸 어떡해요. 이게 나이가 들면 우리가 대부분을 경험해

0: 보았기 때문에 디스크 조각 모음 현상처럼 다 묶인대요. 기억들이. 기분도 그렇고. 또 어릴 때는 모든 게 다 새 거니까 그 하나하나가 다 다르게 반짝거리고 있는 거죠. 그 우리도 그래서 시간을 좀 이렇게 그래도 오늘 꽉 차게 보냈다. 이번 달 의미 있었다라고 보내려면 뭐 여행을 다녀온다든지 이런 낯선 환경 속에 나를 노출시키는 거, 낯선 경험을 해보는 거, 또는 내가 뭐 잘 안 보던 영화를 보는 거, 이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 당장 지금 별밤 그렇죠. 우리 이렇게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5532님, 맞아요. 놀 때만 시간이 빨리 가는 줄 알았는데 요새 너무 바빠서 그런지 출근하고 막 일하다가 번쩍 정신 차리고 보면 퇴근길 지하철에 실려 있어요. 터덜터덜. 5532님, 근데 이게 일을 잘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회사에서 쓸모가 증명이 된 사람이 이렇게 느끼는데 일이 없을 땐 되게 시간 너무 안 가고 막 왜 이렇게 퇴근 시간 안 오지? 그러면서 이따가도 하루가 지나가기도 했던 기억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나중에 좀 그랬었어요. 김정현님, 저녁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래요. 저녁 시간 굉장히 짧, 실제로도 좀 짧기도 하고 하고 싶은 게 많아지는 시간이고 낮에 일을 하는 그런 삶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아무튼 오늘 별밤 3, 4부에는요. 별밤 초대석 있지요. 아니 이 두 분이 한꺼번에 와서 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지금 수다 떨다가 오늘 제가 보통 초대석에서 제가 음악 얘기 한 바가지 하는데 수다 떨다가 끝나도 여러분 너무 뭐라 하지 말아주세요. 물론 뭐 최대한 하겠지만 제가 너무 좋아하는 두 뮤지션 소란의 고영배 정세훈 씨 함께 와요. 두 분께 궁금한 점 하고 싶은 얘기 있는 분들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모아놨다가 아 이따 전해드릴 수 있을까? 일단 모아볼게요. 자, 그 전에 부엉이들과 실시간 수다 떨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속상한 일, 기쁜 일, 자랑하고 싶은 일, 뭐 또 별일 아니어도 너무 별일이 없었다, 뭐 이런 거. 뭐 다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신청곡 있으면 같이 보내주세요. 별밤 1, 2부는 롯데렌터카,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워킷, 음식물 처리기 휴렉,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미래에셋증권, 쉐보레, 우미건설 컨소시엄,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슬림웨이 다이어트와 함께합니다.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다들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5: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6: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김이나의 별이

벤츠 조이의 Take Your Time 듣고 왔는데요. 아니, 오늘 어땠는지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한국 소식 맞아요? 6694님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강아지와 함께 바닷가에 피크닉 다녀왔어요. 이런 게 행복이지 하면서 추억 쌓고 왔네요. 라면서 약간 완전 거의 하와이 같은? 아, 제주도인가 보다. 근데 이게 이런 곳인데, 그냥, 날씨 너무 좋다. 한번 나갔다 올까? 해서 즐길 수 있는 곳이 이런 데라는 건데. 아, 뭐, 강아지는 왜 저렇게까지 귀엽죠? 좀 필요 이상으로 귀여워서 좀 화가 납니다만. 두 분이나 놀러 가셨네. 이렇게, 이 장비랑 이런 것도 다 너무 예쁘고요. 단촐한데 여유롭고. 이 사진 혹시 허락받으면 좀, 인별에 올려도 될까요? 뒤에 바다 보이는데. 저만 이렇게 보면서 감탄할 순 없잖아요. 강아지가 진짜 너무 익숙해. 이 휴식 시간이. 너무 사랑스러운 사진입니다. 아무튼.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 풍경 보내주신 분과 달리, 8323님. 오늘 2시간 걸려서 수원에 야구 직관하러 가는 길에 비 때문에

했다는 문자 받았어요. 수원갈비만 맛있게 먹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남편과 함께 별밤 듣고 있어요. 진짜요? 그 정도로 비가 왔나? 저도 오늘 이동하면서 조금 오긴 했는데 그냥 뭐 우산 없이 뛰어다닐 수 있는 정도였긴 하거든요. 와, 지역에 따라서 수원이면 뭐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도 그게 그 정도 비가 왔군요. 7518님, 오늘 아침 일찍 친구랑 경북 영천 생태지구 공원 가서 보라 유채 보고 왔어요. 둔치 전체에 형형색색의 꽃이 심어져 있고 지금은 보라 유채와 작약 볼수 있더라고요. 힐링하고 왔어요. 라면서 여기도 또꿈 같은 풍경 보내주셨는데 보라 유채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와, 너무 예쁘다. 진짜 신비로운 보라색이네요. 연하고 좀 청기가 도는 그런 보라색이라 너무 예쁜 보라색, 좀 시원한 톤의 보라색이거든요. 너무 예쁜데? 엽서로 써도 되겠는데 이 사진도? 이야, 요런 풍경들에 어울리는 노래가 또 신청곡은 아니지만 준비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빨리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이지형의 산책 듣겠습니다.

이지형의 산책에 이어서 매드클라운 피처링 볼빨간 사춘기에 우리 집을 못 찾겠군요 들었습니다. 박은혜님께서요. 저는 오늘 키우던 토마토가 드디어 초록 동그란 열매 맺은 걸 봐서 너무 행복해요. 아 이게 아무나 그냥 키운다고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면서요. 기분이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제가 키우는 토마토라고는 게임 속 거에밖에 없는데 그러고 보니 이제 빨리 재배하러 들어가야 되거든요. 끝나고 해야겠군요. 정철호님, 드디어 집 계약하고 이사갑니다. 계약해서 기분 좋은데 아내는 살 게 많다고 휴대폰만 보고 있네요. 저는 아내랑 눈 맞추며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어쩌죠? 아, 철호님, 그래도 또 저렇게 아내분처럼 지금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너무 머리 아플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합이 잘 맞으시는 걸 거예요. 다 그거 조금 정리하신 다음에 같이 그거 사러 이게 오프라인에서 보고 사야 될 것도 많으실걸요? 예, 그거 같이 보러 다니시면서 도란도란 얘기 나누세요. 아무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사연과 신청곡 계속 보내주시고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드롭 데드 듣고 입으로 올게요.

0: MBC 건축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별이 빛나는 밤에
1: 좋은 건 한 번 더 듣고 싶은 마음 별밤 차트 탑3 이 시간은 한 주간 별밤 선곡 중에 부엉이들은 어떤 노래 마음에 들었는지 알아봅니다. 3위는요 데이브레이크의 살랑이에요. 지난주 영업합니다 시즌4에서 요즘 계절과 잘 어울리는 연두를 주제로 선곡 대결 펼쳤고 그때 제가 연두빛을 연상시키는 노래로 가져온 곡이었는데 아니 꼭 이렇게 여러분들은 좋아요로는 제가 골라온 거 이렇게 막 이렇게 항상 순위권에 올려놓고 투표는 내가 아니다? 약간 이럴 때 제 기분이 어떤 줄 아세요? 마치 나랑 약간 연애는 하겠는데 결혼하기 싫다라는 그런 마음을 읽는 어떤 그런 기분이랄까요? 자, 그렇고요. 2위는 지난 월요일에 들려드린 안신혜의 혼자만의 사랑. 이거

너무 좋았어요. 리메이크 앨범을 얼마 전에 냈는데 그중에 93년에 나온 김건모 씨의 이 노래도 담겨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 1위는요. 얼마 전이었죠. 별밤 초대석 다녀간 홍이삭 신곡 Doesn't Matter입니다. 락이삭으로 변신한 모습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아, 제가 또 숙제를 많이 내드렸는데 얼른 또 그거 안고서는 멀지 않은 날에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중에 데이브레이크 노래 들을게요. 살랑.

데이브레이크의 살랑 들었습니다. 이 노래 진짜 저는 딱 지금쯤 여름이 확연해질 무렵에 봄 끝자락쯤 이럴 때 듣기 너무 좋은 노래인 것 같더라고요. 이 시간 순위는 부엉이들이 스마트 라디오 미니 선곡표에서 눌러준 하트로 매겨집니다. 좋은 노래 나올 때마다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계속해서 사연 볼게요.

김진희님, 목요일마다 경남 고성에서 서울로 공부하러 다니는데 집으로 가는 버스에서 별밤 들으니 너무 좋네요. 아직 한 시간은 더 가야 한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진짜 진짜로 원해서 공부를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건가 봐요. 경남 고성에서 서울로 공부를 하러. 어쩌면 또 이렇게 오가는 시간이 마냥 지루한 게 아니라 또 혼자 생각도 정리하고 나름의 힐링 시간이 또 되어주지 않을까. 오히려 운전하고 다니는 것보다 버스나 기차 타고 다니면은 나름 그 시간을 즐기는 분들도 계시던데 지니님도 그런 케이스면 좋겠습니다. 7113님은 저는 지금 인생 첫 글램핑장에서 별밤 듣는 중이에요. 1년간 쉬지 못하고 일한 저를 위해 시간 내서 힐링하러 왔어요. 출발부터 지금까지 라디오로 다른 사람 사는 얘기 들으면서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세상을 또한번 느끼며 내일부터는 또 언제 쉴지 모르는 세상으로 나가야겠지만 남은 오늘만큼은 더더더욱 즐겨보려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는 자연과 풀과 마지막 풀까지요. 라면서 여러분들 오늘 왜 이렇게 엽서 속의 한 장면 같은 풍경 안에 계세요? 이건 그리고 되게 특이하다. 파이어, 그러니까 불멍을 하고 계시는데 캠프파이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되게 이 뭔가 이 불이 멀리 번지지 않게끔 잘돼 있다. 여기서 이렇게 잘돼 있나 보다. 이게 불씨가 어디 날아가서 사고가 나거나 이럴 위험이 전혀 없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약간 나만의 불 같은 느낌? 불이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요. 금속으로 된 어떤 공간에 있어요. 화로? 화로라고? 또 공간인데 아무튼 문이 열려 있고. 멋집니다. 불멍 한번 하고 싶네요, 저도. 불 색깔이 너무 예뻐 보여요. 원더걸스 노래 듣겠습니다. 아름다운 그대에게.

원더걸스의 아름다운 그대에게 이어서 이틀 전에 나온 이석훈의 신곡 우리 다정한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 들으셨어요. 이석훈 씨 진짜 욕망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끝까지 잘 참으면서 부른 거 진짜 와 어마어마한 그 실력자의 내공이 느껴졌어요. 너무 잘 불렀는데요 노래를. 7848님 저는 요즘 신규 간호사 트레이닝 시켜주고 있어요.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금방 적응하고 잘 해낼 거라고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몸과 마음이 지치긴 하지만요. 라고. 아이고 그래도 7848님이 그때의 본인이 떠오르시는 모양입니다. 예, 약간 막 그냥 막 그 간호사분들은 뭐 가르치는 것도 힘들 것 같은 게 본인이 그 실시간으로 봐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때도 짜증 없이 막 응원해가면서 트레이닝 하는 거 다정한 간호사 되기 참 어려울 것 같은데 대단합니다. 그리고 시험 얘기 보내준 학생 부엉이들이 있는데 2998님 저 오늘 학업 성취도 평가 수학을 망쳐서 엄마에게 혼났어요. 왜 엄마 내 제일 속상한 건 2998님인데 물론 혼내키는 엄마의 마음도 알지만

9998님의 마음에게 더 몰입이 됩니다. 8076님은 오늘 본 5월 모의고사에서 제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어요. 계속 잘해야 된다. 이 정도 했으면 정말 잘 봐야지라고 저한테 부담을 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막막하고 슬퍼요. 디네, 디 신청합니다. 8076님, 진짜 정말 최선을 다해본 사람만이 쉴수 있는 한숨의 냄새가 납니다. 너무 멋있어요, 저한테는. 미안해요.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8076님 보고 멋있다고 해서 미안하지만, 와, 이렇게까지 해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만큼의 노력을 하는 것도 모두가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치만 모의고사는 일단 진짜 예행 연습이잖아요. 예. 이런 분이라면 이걸 토대로 제대로 더또잘 준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딘 피처링 개코의 D.

0: 스마트하게 달리고
1: 기름값 걱정 날리고
0: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1: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0: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1: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0: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2: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 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3: 예정된 GTX-A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슬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5: 상담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6: 목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요 문자 오늘 많습니다. 0667님, 이나님, 5월 7일 오늘은 제가 사랑하는 신승훈 오빠 생일입니다. 오빠의 생일을 축하하며 너라는 중력 신청합니다. 라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승훈 씨 생일 얘기해 주셨어요. 신승훈의 너라는 중력 듣고 3부로 올게요.

희망곡 최다원입니다. 정오의 희망곡은 평일 12시부터 2시까지 함께합니다. 월요일은 원디 마음대로 내는 퀴즈 오락시간 원디 마음대로 퀴즈, 화요일은 코미디언 최재원과 함께하는 정의 고민상담소 고민 그럴만도 하지, 지루한 수요일을 특별한 수요일로 만들어드립니다. 꿀보이스 가수와 함께하는 심쿵 라이브, 목요일엔 가수 이광석이 직접 고른 주제로 감미로운 라이브 함께 들어요. 이광석의 이 노래. 신나는 금요일 불금요정과 함께 수다 떠는 최선의 TMI까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시간으로 꽉 채운 정오의 희망곡,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 원디랑 함께 해주실 거죠? 정오엔 원디랑.

0: 넘어.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2026년 여름방학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MBC 자녀안심 글로벌 캠프. 우리 아이들의 영어 자신감과 꿈을 찾아주는 재미있는 영어 캠프. 해외 12개국에서 진행되는 30가지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 MBC 자녀안심 글로벌 캠프. 신청 및 문의는 1644-2676입니다.
7: FM 88.7MHz, MBC 충북 FM4U입니다. HLAO FM.
8: 119 퀵 서비스 배송, 119 용달 배송, 119 화물 배송, 빠른 배차 빠른 배송, 1588-1191.
7: 1588-1191, 119 퀵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 왔습니다. 광고 듣고 별밤 초대석 오늘의 초대 손님 모셔올 거고요. 별밤 3, 4부는 환인제약, 음식물 처리기 휴렉, 주식회사 워킷,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 화재보험, 미분당, 주식회사 해리제하보해, 우미건설 컨소시엄, 빙그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3: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0: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자, 이분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왔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누군데 한꺼번에 묶음으로 오셨어요. 힐링 요정이에요. 소란 고영배 그리고 정세훈 두 분과 별밤 초대석 함께할게요. 고영배 씨 그리고 정세훈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세훈 씨랑 같이 나오니까 요정 소리도 듣고
0: 요정
1: 아이 좋네 좋아
0: 그 자체도
1: 같이 웃겼다.
0: 유은희 님이 이럴 리가 없는데 벌써 네. 재미있다고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아무것도 안 했는데
0: 그죠?
2: 네
1: 아마 제 생각에는 네네네. 그 너튜브 무즈 채널로 이미 보고 계신가 봐요. 김이나 씨 몽개그를 보신 것 같습니다.
0: 몽개그라뇨. 아까 아니 이제. 고영배 씨 이제 태세전환이 너무하네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의 근육 이 튼튼해짐에 대해서 누나 네. 정말 너무 강인해지신 것 같습니다.
1: 좋아 하더니. 보이십니다.
0: 바로 몽개그라고 이렇게 조롱을
1: 런지하고 이렇게 하늘을 찌르는 바로. 동작이 예, 좋아 보였지만 그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이 보기엔 웃겼을 것이다.
0: 그러시겠네요. 네,
1: 그걸 보신 게 아닐까.
0: 아, 왜냐면 그게 제 지금 근육 자랑할 때 아니죠. 지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MBC 라디오 유튜브 채널 무즈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는데 자, 한 분씩 인사 다시 한번 아이돌스럽게 뭔지 아시죠?
2: 네네네.
0: 부탁드릴게요. 카메라 딱 보면서.
2: 둘, 셋.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저는 정세훈.
1: 저는 고영배입니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예 네, 정말
1: 야 너 리더야? 왜 나 리더야?
0: 근데 영배 씨 너무 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기합이
1: 나쁘지 않은 기분인데 정세훈 리더 따르는 거?
0: 그러니까 말입니다.
2: 에너지가 좋은데요 오늘?
0: 자 일단 세훈 씨는 진짜 오랜만이고 네. 고영배 씨는 거의 이러다가 별밤이랑 연 끊으려는 건가 싶을 만큼 오랜만에 왔어요.
2: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1: 한 6개월 됐나?
0: 아니 근데 원래 진짜 자주 오거든요 고영배는 좀
1: 아니요 근데 제가 더 오래 안 됐어요.
0: 아 그건 맞죠. 그건 당연한 거고.
2: 아 그러네요.
0: 그건 당연한 거고.
1: 아 근데 오던 빈도에 비해 너무 늦었다.
0: 너무 늦었어요. 자 7174님의 문자를 우리 세훈 씨가 약간 좀 이거 감정 좀 살려서 읽어주세요. 네.
2: 영배 오빠 작년에 별밤 노래방 끝나고 2월에 다시 오신다더니 별밤 잊은 줄 알았어요. 너무해요. 진짜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래도 반갑고 좋아요.
0: 좋았어요. 감정까지 추가해서 읽어주셨어요. 너무 실망스러워 이렇게 쓰지도 않으셨는데
1: 네. 2월에 이렇게 하면서
0: 2월 손가락질은 아닌데 묘하게 뭔가
2: 근데 2월에 오신다고 아예 그
0: 했었어 약속했다?
2: 하신 거예요?
0: 약속을
1: 해서? 약속을 했어요.
2: 공식적은 그 약속을 오피셜로 이렇게 하셨는데
0: 안 오신
1: 실제로 저도 아하. 2월에 오려고 다 비워놨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0: 누구 때문이죠 이거?
1: 아하. 김 PD님이
0: PD님? 김동현 PD예요?
1: 여기 오시기 전에 포항 PD였어요. 근데 오히려 옛 애인은 있는다고 나를 아예 배제를 하는 것 같아.
0: 그럼 나 그런 줄도 모르고
1: 저번에 오고서 제가 부쩍 안 나오지 않아요? 잘 생각해봐.
0: 가만있어 나 그 생각도 못했어. 등잔 밑에 안티 고영배가 있었네.
1: 약간 동현 PD가 좀 좀 예상 못하는 예측 안 되는 인물이에요.
0: 압불사 여러분.
1: 뭐 서운하게 한 게 있는지 끝나고 한번.
0: 영배 씨를 향한 이 약간 좀 차별 제가 멈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몇 주 전에 저희 방송에서 좀 약간 흉을 봤는데 그걸 들은 모양이에요.

0: 아, 이제 찾아 들을 것 같아요. 큰일 났다.
1: 예, 예. 자, 깜짝 놀라셨는데.
0: 남민영님께서 맞아. 꺅! 오늘 세훈이 강아지 같아. 오늘 두 분 라이브 기대도 되는 것이지요? 라고 하셨는데
2: 너무 예뻐요, 머리가.
0: 라이브는 오늘 준비 네. 안 해오신 것 같아요.
2: 저희요?
0: 네.
2: 요즘 이렇게 거짓말하는 데
1: 맞아요. 그러니까 순간 어떻게 그 받아칠까 고민을
2: 지금 화면에 저희 사이에 마이크 스탠드가 너무
0: 아 그러네요. 네, 네, 네. 제가 오늘 약간 이렇게 자꾸 두 분이 오면은 네. 자꾸 이렇게 이 우리 사석 바이브가 자꾸 나오면 자꾸 아. 계속 장난을 치고 싶어.
2: 그러니까.
0: 그 아무튼 PD님은 오늘 다시 듣기 하시겠다고 하고요. 아. 아니 근데 세훈 씨,
1: 네,
0: 세훈 씨는
1: 네.
0: 조금 저야말로 세훈 씨한테 실망인 게
1: 어, 네.
0: 이제 진짜 볼살이 다 없어지고. 이제 쉐딩 없이도 여기가 그 약간 삼각형이 된 것에 대하여
1: 아~
0: 저는 굉장히 아하. 너무 슬픕니다.
1: 또 이제 이나 누나가 만두라고 저를 이렇게 막 부르면서까지 그 저의 볼살에 대한 그 애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어느 순간 또 시간도 많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약간 젖살도 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0: 빠져버린 데다가요. 영배씨 혹시 데이브레이크 그 땡스타 계정에 세훈 씨가 드립다 커버한 거 보셨어요?
2: 아 봤어요. 왜 이렇게 이악물고 하는 거야?
0: 아니 근데 이 친구 아주
1: 왜요? 왜요?
0: 퇴폐적이어진 거 보셨어요?
2: 그러니까
1: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기서
0: 더 안 좋아. 진짜 영배씨는 진짜 네. 소외감 느끼기 영배씨한테 퇴폐가 없단 말이에요. 골반만 퇴폐스럽고
1: 있을 수 있죠.
0: 가사를 봐요. 가사에 퇴폐가 없어.
1: 근데 또 하면 하시잖아요.
2: 저 되게 순수해요.
0: 아니야.
1: 아니 그 순수와 퇴폐랑
0: 고용배는 진짜로 되게... 정말 사람 자체가 저 내면이 유기농이에요. 찐이야.
1: 유기농이다.
0: 근데 저것도 재능이죠. 네.
1: 맞아요.
0: 누가
1: 맞아요.
0: 저렇게까지 유기농이야.
2: 흙 털어서 바로 먹어도 돼.
0: 그래. 완전 아리수라 할까?
2: 몰라.
0: 아리수는 그건 거 아닌가? 아무튼 정세훈 럭키님께서 세훈이 아침에 보면 만두 보실 수 있다고.
1: 아침에 제가 많이 부어요.
2: 아 진짜?
1: 아침에는 확 붓고 약간 저녁에 빠지는 스타일.
0: 아침에 셀카 찍어서 그럼 단톡방에 남겨주세요.
1: 네. 네, 심심찮게 가끔
2: 있어요. 네. 볼살 빠졌다고 한 5분을 혼내버리네.
0: 깜짝 놀라. 세훈 씨만큼은 영원히 그게 얼굴 형인 줄 알았거든요. 오래 안 빠지길래.
2: 점점 섹시해지고 있어.
0: 약간 마치 이 기분은 영배 씨가 갑자기 세상 나쁜 남자 컨셉으로 신보를 내고 오는 그런 느낌?
2: 단추 세게 풀르고
0: 여기 명치까지
1: 안경을 안경 벗고 느낌인가?
2: 아, 그런 느낌.
0: 완전 나쁜 남자.
2: 볼살 없는 정세훈이 이런 느낌이군요.
0: 그런 정도의 약간 충격.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두 분 스포왕 고영배에서 만난 이야기는 우리가 수다를 너무 많이 떨었으니까
1: 네.
0: 패스해보도록 하고요. 예. 일단 형식적으로 음악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1: 앨범 좋아. 얘기?
0: 새 앨범 얘기부터 나눌 텐데요.
2: 네?
0: 앨범
2: 네.
0: 제목이 Love in the Margins라고 언뜻 한 번에 다가오진 않는
1: 네네, 맞아요.
0: 문장이었어요. 약간 마진은 우리가
1: 그쵸.
0: 보통 뭔가를 남기다. 약간 경제적으로 쓰죠. 마진을 좀 남겨야 되는 거 아니냐.
2: 노마진.
0: 그쵸,
1: 맞아요.
0: 그쵸.
1: 그럴 때 쓰는.
0: 근데 어떻게 이렇게 문장을 쓰게 됐어요, 앨범 제목을?
1: 우선은 그 마진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딱 우리가 떠오르는 그 약간 좀 이미지가 있잖아요. 경제적인. 그렇죠? 약간 그거가 있어서 오히려 좋았어요. 약간 오히려.
0: 안 쓰는 단어.
1: 근데 이 단어에서 또 그런 마진이란 뜻 말고 가장자리, 여백 이런 단어의 뜻도 있거든요. 이 마진이라는 뜻이. 그래서 그거를 써서 좀 어차피 이 그 앨범이 담고 있는 이야기가 좀 가장자리로 밀려난 사랑에 대한 중심에 있지 않은 구석에 있는 그 시점에서 바라보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좀 담고 있는 앨범이라서 딱 이 제목을 썼습니다.
0: 그래서 이게 좀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떤 연인이든 파트너든 사람이
1: 그래요?
2: 아, 있어 있어.
1: 신기하다. 저는 이런 거를 제가 못 느끼니까.
2: 층이 저는. 몇 개가 더 있는 그 매력이 있어요, 세훈 씨가.
0: 이런 사람들 특이. 내가 그래요?
2: 저긴 몰라.
0: 우리랑 몰라. 완전 정반대 사람이야.
2: 우리는 액면가 그대로입니다.
0: 그대로고 늘 최선을 다하고.
2: 우리는 액면 그대로예요.
0: 그런 거구나. 아니 근데 그래서 요것은 그러면은 세훈 씨가 느꼈던 어느 순간에. 좀 쓸쓸한 감정을 이야기한 건지 아니면은 이런 사랑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었던 건지 궁금해요.
1: 그거 같아요. 좀 저는 그 이 노래 가사에도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실망도 마음껏 해봤잖아. 깊어지고 싶어서. 약간 이런 가사들도 있어요. 근데 대박. 이 느낌이 그 저는 어떤 어쨌든 관계에서 더 그 너머의 어떤 관계

0: 대로 넘어가고 싶은데 그게 꼭 항상 중심에만 있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굉장히 소홀해져 보기도 하고 서로가 중심이 아니라 메인스토리가 아니라 저 끝에 있는 가장자리 끝에 걸려있는 존재가 돼보기도 해야 이제 그 어떤 그 자리에서만 보이는 사랑이 있고 관계가 있고 좀 시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다.
1: 아 진짜 네. 우리세훈 씨 사랑을 좀 했나 그동안?
0: 사랑은 늘 하면서 살죠.
1: 누가 세훈 씨 정말?
2: 아니 괜히 나를 건드려.
1: 더 진짜한데. 누가 세훈 씨를 좀 피곤하게 했네. 세훈 씨 바쁜데. 아니 근데 너무 그러니까 되게 멋있는 그러니까 팝송에서는 이런 그러니까 주류 감정이 아닌 그런 이야기들 있죠. 그런 가사들이 많아요. 근데 약간 이 세훈 씨가 가끔 이런 감정을 캐치해서 다루더라고요. C로 시작하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정세훈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 매력.
2: 그런 매력. 있어 있어.
1: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런 부류의 사람들.
0: 저는 그 무슨 생각하면서 사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꽤 들은 적이 있어요.
1: 근데 정세훈 씨한테 진짜 피 파지티브로. 네. 근데 진짜 왜 그게 되게 비난조로 쓰일 때도 있잖아요.
2: 있어, 있어,
1: 진짜
2: 있어, 있어.
1: 쟤 뭔 생각하고 사는 거야?
2: 맞아 맞아.
0: 생각을 모르겠다. 어떤 생각하면서 지금.
1: 그러니까 그런 거랑은 좀 다른 오묘함이 항상 느껴지는. 근데 그게 참 희한하게 그거로도 느껴지고 점점 더 성숙하고 있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2: 맞아요.
1: 아무튼 우리 그 러브 인 더 마진스는 그 이원석 씨가 나오자마자 바로 또 영업합니다 맞아, 맞아. 코너에서 네, 언급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니지 영배 씨 신곡도 나왔을 때 바로바로 바로 홍보했었는데
2: 맞아요.
1: 이번에 아직 안 했네요. 아 이거 좀 서운함 좀 표시하세요 가서.
2: 아 내가 요즘에 주변에 죄를 많이 짓나 봐. 형도 그렇고 은석 형도
1: 그렇고.
2: 이게 문제가
1: 영배 씨의 예, 죄악에 관해서 다녀와서.
2: 아 근데 예. 괜찮아요. 사실 이원석 씨가 노래 추천 안 해주셔도 저 이사했다고 되게 좋은 선물 주셔가지고 예. 아마 그걸 주시고 추천은 딴 사람 한다.
1: 아 그런 거죠?
2: 정말 괜찮을 정도로 제 마음에 쏙 드는 걸 주셔가지고
0: 뭐
2: 조명
0: 뭔지?
2: 너무 예쁜 걸
0: 조명.
2: 주셔가지고
0: 예.
2: 나 뭐 찍을 때마다 그 옆에 놓고 찍잖아요. 너무 좋아서
1: 그렇군요. 네. 이런 미담과 함께 세훈 씨 신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Love in the Margins.

0: 정세훈의 Love in the Margins 듣고 오셨습니다.
1: 너무 멋있어요.
0: 멋있죠? 그러니까 멋있... 근데 노래 들으니까 우리 세훈 씨
2: 네네.
0: 볼살 빠진 게 맞긴 해. 이 우리 정세훈 씨가 추구하는 음악에는 그 만두볼이 안 어울리는 게 좀 문제긴 했어. 옛날부터.
1: 맞아, 근데 맞아. 그 만두볼 상태에 이 노래가 나왔으면 아, 난 또 모르겠는데 또 그게 또 의외의 매력이 됐을지도
0: 했는데 우리 사랑이야 별거 없어 이제 좀 편하게 해 이런 느낌 만두인데
1: 싸우려고 여자친구 모두 딱 그 대입해가지고 싸우려 딱 봤는데 애기야 만두 애기야
0: 근데 목소리 방금 전처럼 약간 목소리, 막 허스키 껴가지고 괜찮다 강은하님께서 가장자리에 있어도 신날 수 있군요 어, 노래가 신나요
2: 예, 라고 감사합니다.
0: 보내주셨는데요 자 여러분 신나는 것은 또 약간 그 행복한 계열로 신나는 것은 이 두 분의 공통점인 것 같은데요. 소란이 좀 그게 전문이긴 합니다, 사실.
2: 아하, 예. 맞아요.
0: 곡 소개가 너무 위트 있어요. 주문하신 신곡이 배달 완료됐습니다. 바로 들으면 제일 맛있어요. 라고.
1: 실제로 배달 어플 그 거기에 주문 완료 메시지를 그대로 카피한 거예요.
0: 대박. 네. 그러면은 혹시 막 앨범 자켓도 왜 그 문 앞에 놓여 있는
1: 그 봉투처럼
0: 그런 걸로
1: 야, 실제로 사진을 찍자고 해서 야 근데 그건 너무 리얼리티다 최소한 그림으로라도 가자 아, 해가지고
0: 아 진짜 와 대박이다 딜리버리입니다
1: 네 딜리버리라는 곡이 나왔습니다 딜리버리.
0: 은근히 또 우리 그 영배 씨는 생활 밀착형 주제에서 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런 디벨롭을 하지? 싶은 식으로 만드는 거에는 또 아주 굉장한 맛집이에요.
1: 이게 이제 세상에 우리의 삶에 녹아들었잖아요. 배달 음식이라는 게.
0: 그렇죠.
1: 그래서 어떤 경우에 연인이 집에 가지 말고 나랑 여기 더 있자라는데 배달 음식을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만들어보게 됐죠.
0: 그래요. 근데 되게 이게 그 권정열 씨랑 가사를 같이 썼다라는 크레딧을 지금 봐서 그런지
1: 네네.
0: 이게 되게 다각도로 해석이 가능하긴 해요. 뭐 그냥 음식 얘기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들.
1: 음식 얘기인데.
0: 정열 씨는 다른 생각했어요.
1: 아 이게 딜리버리라는 제목이랑 뭐 같이 먹자, 집에 가지 말고 우리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배달 음식 시켜 먹자라는 것까지는 제가 해석 갔어요. 근데 권정열 씨가 야 왜? 노래가 너무 아깝다. 왜? 가사가 아쉬워. 이러는 거예요. 진짜 좀 진심으로 열받았어요.
0: 아, 영배 씨도 그래요?
1: 아,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래서 뭐가 아쉬운데? 하면서 자기가 느낀 어떤 분석이랑 이런저런 뉘앙스들을 해주는데
0: 괜찮은
1: 거예요. 그래서 한 3일 밤을 같이 새가면서 썼어요.
0: 아, 와, 그거 되게 좋은 합이다. 아니, 두 분은 되게 서로를 항상 따로 있는 자리에선 힐난하고 조롱하는데, 막상 두 분이 함께 또 이게 작업을 하는 분 꽃까지 손붙잡고 같이 하더라고.
1: 해가 뜨는 걸 보면서. 야. 갈게, 와.
0: 진짜 그래서 되게 좀 다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런 터치가 좀 느껴지고요. 그렇지만 항상 약간 그 고영배 가사 특유의 좀 안절부절 못하는 듯한 사랑스러움은 여전히 있어요.
1: 아, 고맙습니다.
0: 네, 되게 왜 잘 자란 예쁜 강아지를 현상시키는 바이브랄까?
1: 네,
0: 안 씻겨도 깨끗한 것 같은 너무 기분 좋게 만든 안 돼요?
1: 너무 부담스러워요.
0: 아, 그래요?
1: 너무 과부담입니다.
0: 아니요, 아니요. 영배 씨.
1: 네.
0: 이거 라이브로 한다면서요.
1: 아, 그럼요, 그럼요.
0: 빨리 배달 가주세요, 자리로.
1: 준비하겠습니다.
0: 6분에는 라이브를 시작해야 돼요. 살 빼지 마요, 세계관과 이어지나 보다고. 오.
2: 아, 딜리버리.
0: 좋아요, 아주 천재적인.
2: 살 빼지 마요, 너무 좋습니다.
0: 자, 다음

0: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열려 있어요. 와, 영배 씨 이렇게 각 잡고 라이브 하는 거 너무 오랜만이에요. 들어볼까요?
1: 네.
0: 부담스럽나요?
2: 조금?
1: 안 돼.
0: 됩니다, 됩니다.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소란의 딜리버리.

0: 감사합니다.
1: 와, 소란의 라이브 딜리버리 함께 들었는데요. 저와 세훈 씨는
0: 야, 춤을 추네, 춤을 춰.
1: 페스티벌을 즐겼어요.
2: 아, 너무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1: 아니 근데 영배 씨야. 집중력 장난 아니다.
2: 그러니까 너무
1: 이 고영배니까 이렇게 했지 우리가. 안 그랬으면은
0: 터질 뻔했어요.
1: 아니 그 라디오 네. 터져 봤자 잘할 거라 한국인 한데 유은이님 와 페스티벌 같아요 했고 홍은수님 문자 좀 읽어주세요 세훈 씨.
2: 키키키키키 아니 세훈님 대장 대장방 기립 경청 너무 귀여워요.
0: 아니 춤을 추시는 거. 별로 괜찮았는데 네. 이렇게 추다가 레퍼토리가 떨어지니까 둘이 멍하니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 타격이 너무 컸어요.
1: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들을 때는요 여러분 반주 없이 고영배 씨 생목소리만 들리거든요.
0: 그러니까, 나 그것도 맞아요. 너무 신경 쓰이는
1: 거야. 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 보면 그래서 어차 이거 마이크 이거 끼고 있으니까 영배 씨는 네. 세훈 씨도 야 진짜 잘한다 막 이랬어요.
2: 맞아요. 그런 대화
1: 깜짝 놀랐었어. 정나나님 두 분 옆에서 제대로 즐기고 계시네요 하셨는데 아.

0: 리듬에 몸을 좀 맡겨봤어요.
1: 리듬 가는 두 뮤지션이 이어폰도 안 끼고 생목소리만 듣고 있다. 아, 근데 생목, 이 상황.
0: 그 생목으로 들으니까 맞아, 더 놀라웠어.
2: 좋던데? 더 좋던데요.
1: 고맙습니다.
0: 되게 와, 너무 신기. 이게 그거구나. 약간 왜 실제로 들리는 그 이게 느낌과 이 앞 조절이라 이런 게 기가 막혔어요.
1: 아, 감사합니다.
2: 역시.
0: 뭔가 영배 씨.
2: 역시 고용배.
0: 득음했네, 득음했어. 아, 너무 좋아요, 진짜. 진짜 리듬감이랑 어쩌고 진짜 완벽했고요. 아, 정세훈 씨 라이브는
2: 네
0: 4부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3: 그렇지.
0: 아, 네. 영배 씨도 이제 몸 좀 푸셔야죠.
3: 아, 그렇지.
1: 윈드밀 돌겠습니다.
0: 윈드밀, 아, 대박. 좋습니다. 아, 은혜님께서 저도 생목 보이스 들어보고 싶다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어. 고영배 그 진짜 무반주 목소리 진짜 미쳤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아무튼 계속해서 고영배 씨 또 정세윤 씨한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문자랑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네.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4부 왔습니다. 와우. 오늘의 초대석은요. 소란의 고영배 씨와 정세훈 씨가 무려 함께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정세훈 씨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1052님 문자를 영배 씨 감정을 살려서 좀 소개해 주세요.
2: 야근 중인 행운 친구가 세훈이 목소리 듣고 힘낼 수 있게 Stupid Love 라이브 들려주세요. 정세훈 가성 미쳤다. 정감이! 피 파지티브
1: 순간 파지티브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좋아요. 세훈 씨.
3: 네.
1: 이제 출격하시죠.
3: 출격하겠습니다.
1: 예예예. 아 스튜피드 러브를 라이브로 불러주실 걸 어떻게 알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2: 그러게.
1: 그리고 행운 친구에서 행운이는 우리 세훈 씨 팬들.
2: 맞아요.
1: 네 행운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그리고 거기 가신 김에 네. 세훈 씨. 스튜피드 러브 어떤 곡인지 살짝 소개하고 해주세요.
3: 굉장히 스튜피드스러운 그런 곡입니다. 아~ 들려드리겠습니다.
2: 설마 했는데 그게 맞네요.
1: 그게 맞고요. 오늘 세훈 씨 아주 좋습니다. 바이브가. 네. 그래요. 우리는 이제 영배 씨 특히 아까 윈드밀 예, 예. 정수리 준비해 주시고요.
2: 예, 예. 스탠딩으로 가시죠.
1: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정세훈의 스튜피드 러브.

0: 우와, 정세훈의 Stupid Love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1: Stupid, stupid, stupid,
0: stupid, not stupid. It's genius. 아, 2993님께서 와, 정감이. 연가시같이 정감이 많네요. 정세훈 가성미 쳤다.
2: 바이브레이션.
0: 아니 사실 영배씨가 슬슬 시동 걸려고 이쪽으로 오다가 네. 세훈씨 쳐둠 딱 뵀는데 갑자기 우와 하더니 바로 지금 앉아버린 거야.
2: 아니 근데 진짜 쉽지 않대요. 노래 집중해서 하는 게.
0: 아, 저 영배 씨가 앉아 있어 가지고 전 제가 흥을 참고 있었어요. 아,
3: 세윤 씨 되게 감사합니다. 오늘 헤어스타일에 이런 네. 의상에 이 노래 이렇게 부르니까 네. 미국 꼬마 같아요.
0: 맞아. 맞아. 약간
3: 음악 천재 미국 꼬마 있잖아.
0: 그래. 약간 저스틴 비버 첫 무대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3: 그러다가 미국 꼬마 너무 귀엽고 음악 너무 잘한다 하고 이제 갑자기 에?
0: 맞아. 갑자기 막
3: 버럭하니까
0: 화가 잔뜩 나시더라고 나중에.
3: 방심하지 못 하게 막. 그렇죠.
0: 이거 어땠어요, 영배 씨? 이거 완전 MR 제거 라이브. 이거 귀하죠.
3: 너무 귀하네.
0: 그 이거 이렇게 집중해서 부르는 거 듣기 들을 일 없잖아요.
3: 그러니까.
2: 재밌죠.
3: 너무 좋네.
0: 그래서 이게 제가 약간 비밀인데 이게 노래를 되게 잘하는 분이 왔을 때는 이걸 살짝 하나씩 빼요. 그냥 딱 들었을 때.
1: 그럼 이제 이거 오픈해서 어떻게 해요?
0: 그거 이제 큰일 났어요. 한 조각만이라도 벗으면은... 그래도 이렇게 해놓고 있어야지 이제 모르게. 자, P로 시작하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세훈이 두 분 보면 안 된다. 견뎌야 한다. 아 왜요?
1: 견뎠어요.
0: 아니 왜? 관객 앞에서 하잖아 맨날.
1: 그쵸. 근데 관객이
0: 왜요?
1: 뭔가 표정들이 너무 웃겨가지고.
0: 웃겨? 우리 얼마나 황홀했지. 우리 진심으로 진짜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1: 최대 안 보려고 노력했어.
3: 조아영 씨가 혹시 두 분이 세훈이 키우셨나요? 아니, 그런 마음이 되더라. 보고 그쵸? 있으니까.
0: 응. 근데 진짜 뭔가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 노래 잘하는 가수 왔을 때 이 저만이 누릴 수 있는 이 기분을 두 분도 체험을 해보셨습니다. 그래요. 이, 거기 그 부분에서는 네. 실제로 어떤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건가요?
1: 아, 약간 이번 앨범 작업하면서도 좀 그런 감정들을 확 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좀 극한까지 좀 끌어놔서 해보자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0: 아, 진짜 우리 세훈 씨가 훨씬 더 자유로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영배 씨는 진짜 연신 우아우아만 하느라고.
1: 아, 너무
3: 잘한다 진짜. 네. 뭐 알고 있었지만 또 무반주 듣는 거 진짜 좋네.
0: 네, 이거 다르네, 좋아요.
1: 감사합니다.
0: 자, 이번에는 두 분의 공통점으로 얘기 나눠볼 거예요. 아, 네. 둘이 MBTI가 같아요?
3: 세훈이 ENFP예요?
1: 아, 저 전직.
0: 그지 바뀌었을 거예요.
1: 네, 전직 ENFP고.
0: I 아니에요?
1: 지금 INFP로.
3: 아, 진짜?
0: 네. 왜 이렇게 실망하세요, 영배 씨.
3: 아, 되게 저랑 갔다 오니까 급히 도망가는 느낌이 들어.
1: 아니.
3: 기분 탓이지?
1: ENFP 출신이야.
0: 그래요. MBTI 연이 그래도 조금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0: 춤 라디오 DJ 경력. 아. 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되게 좀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네요.
1: 그냥
0: 네.
1: 쓱 넘어가려고 했는데.
0: 아무튼
2: 자연스럽고 좋았는데.
1: 예.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0: 아무튼 딱 여기 이 중에서 두 가지만 짚어볼게요. 첫 번째 공통점은 이겁니다. 소통 부자. 아유. 아하. 영배 씨는 진짜 약간 소통 천재인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SNS 소통도 실제로 자주 하시고 그것도 되게 재밌게 해요 소통을. 그리고 라이브도 자주 하는
1: 맞아요,
0: 편이세요?
1: 맞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그리고 온갖 SNS는 다 있으신 거죠? 심지어 이게 다 그 라이브 플랫폼들 네. 다양한 플랫폼에서도
1: 최소 찍먹이라도
0: 그치 그치
1: 해보는 거죠. 아. 요즘에 새로 나왔다던데 한번 해보자. 팬분들 모이세요. 이렇게 한 번씩 해보는 편이죠.
0: 아, 진짜 은근히 부지런하고 똑똑해서 그거를 그냥 어설프게 그냥 뭐 찍먹이라고 하셨지만 어설프게 알고 들어가면은 뭐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데 다 각기에서의 나름의 그 재미를 다 잘 캐치해가지고 그거 센스예요?
1: 틀린 거 있어요.
0: 뭐.
1: 제가 T로 시작하는 거 쓰땡.
0: 아 예.
1: 그거가 쉽지 좋아. 않을 것이다. 막 이런 예견을 예전에 처음에 났을 때 막 했었어요. SNS 네, 전문가로 막 출연해서. 근데 얼마 전에 대만 공연을 다녀왔는데 대만 분들은 그걸 제일 많이 쓰시더라고.
0: 그래.
1: 이게 그건... 와, 저희 예상이 틀렸어요.
0: 아 그건 그리고 아직도 그 미국 미주 쪽에서는
1: 그러더라고요.
0: 큰 플랫폼이에요.
1: 제 예상과 달리 엄청 커졌고 그냥 제가 다른 계정에 쓴 글보다 대만 콘서트 다녀온 소감을 그 쓰땡에 쓰니까 대만 분들이 다 많이 보시고 야 그 아직도 나.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0: 그러니까.
1: 게.
0: 영배 씨는 여기 지금 이제 뿌려놓은 씨앗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이제 앞으로도 어디서 뭐가 어떻게 터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네. 디지털 디톡스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는데
1: 맞아요.
0: 고영배의 슴슴한 도파민 중독 치료 콘서트인데 아니 그때 고영배 씨 누구보다 도파민 가득한 음악 만들면서
2: 그러게요. 나 저도 느꼈던 게
0: 갈수록 도파민력 높아지거든요. 고영배 씨 음악
2: 본인도 필요해서 약간 이런 맞아요. 공연을 또
1: 와, 내가 중독이니까 우리 모두 다 같이 치료하자. 같이 치료하자.
0: 근데 지금 힐링이 문제가 아니라 정미연님이 지금 컴플레인 들어왔어요. 네. 고영배 오빠 티켓팅 망한 소라너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1: 너희들은 강하다.
0: 진짜 진심 해주세요. 너희들 할 수 있다.
1: 아, 이게 사실은 제 예상보다 조금 화제가 돼가지고 팬분들만 오실 줄 알고 아주 작은 이벤트성 공연이고 정식 콘서트도 아니고
0: 뭐 얼마나 돼서 이게
1: 정말 작아요. 그냥 한 100석 정도 되는 공간에서 세 번 이렇게 그냥 작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취지가 좀 생각보다 화제가 돼가지고 그래 좀 당황한 상태입니다.
0: 팬분들만 올 줄 알았다고 하면서 100석도 네. 기만이잖아요.
1: 또 이제 또 다른 콘서트 또 크게 하는 게 있으니까
0: 아이고야 이거는 근데 진짜
1: 아 저도 그래서 너무 못 예매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 상황입니다.
0: 야, 이거 진짜 뭐 도파민 중독 치료하려다가 스트레스 호르몬 중독시키겠어요.
1: 너무 전곡이야. 네. 다 공감하고 계시겠다. 조금 전에 티켓팅이었는데 그게 좀 그랬더라고요. 네.
0: 그래서 너무 귀엽게 고영배 슴슴한 도파민 중독 치료 콘서트를 고슴도치. 이건 시리즈로 해야겠다.
1: 이거를 아예 그치. 입구에서 폰을 걷어요.
0: 그래서 아예 휴대폰 반입 금지야.
1: 걷어버려. 걷고 좋다. 아무것도 안 찍고 박수 함성도 안 하고 한 곡 끝나면 땡 종 칠 거거든요.
0: 잠시만요. 박수 함성은 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1: 다 도파민이요. 그럼 내가 도파민이 터지잖아.
2: 서로 도파민을.
1: 저는 노래 키 낮춰서 부르고 막 가사 낭독하고
0: 코르티스로 올라와.
1: 이런 거 한 다음에 네. 땡 치면 명상 다 같이. 저도 명상. 그리고 땡 치면 종이랑 수첩을 나눠드리면 감상을 적는 거예요. 수기로. 그리고 다음 곡. 이런 공연이에요.
0: 괜찮다.
1: 그리고 포토존엔 지압판, 발 지압판 설치돼 있고 제 얼굴 보면서 지압하시라고.
0: 이런 이거 아이디어가요. 장난이 아니고 진짜 영배 씨는 다채로워. 진짜 정말.
1: 이 경쟁을 뚫고 오신 분들이 아 이게 뭐야.
0: 근데 그런 컨셉이 100석 정도여야 이게 컨트롤이 되고.
1: 그러니까 더 커지는 게 말이 안 되는 이벤트라서 사실은. 천 개를 어떻게 걷어.
0: 여러분이 그러니까 횟수를 늘려야겠다.
1: 한번 좀 적극 고려해보겠습니다.
0: 아니, 횟수를 어떻게 하죠? 아, 소라너분들 저도 이번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1: 아, 저도요. 죄송해요.
0: 아무튼 되게 좋은 취지의 콘서트고 이게 점점 흥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디어 하면 이 세훈 씨도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가 올라왔는데요. 영배 씨가 온라인 쪽이라면 세훈 씨는 오프라인 쪽이라면서 잠깐 이건 아이디어라기보다는 거의 근성 같은데

0: 새 앨범 팬 사인회를 무려 4시간 동안 했다고요?
1: 아, 네, 맞습니다.
0: 뭐 했어요?
2: 저도 봤어요. 엄청 떴어, 이게.
0: 그, 진짜?
2: 네.
1: 이번에 팬 사인회를 제가 또 오랜만에 앨범 내고 하게 됐었는데 막 그 처음부터 4시간 하자라고 해서 뭐 이렇게 한 건 아니었고 그냥 이제 이게 또 제가 데뷔 때부터 여러 가지도 해보면서 팬 사인회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면서 좀 더 이제 그 제 성격에 맞고 좀 더 저도 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고민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길게 대화가 하고 싶었던 거죠. 길게 대화도 하고 이제 제가 거기서 또 더 또 잘 뭔가 만족도 얻고 재미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기획을 했다가 이것저것 이렇게 덧붙이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시간이 네.
0: 와 세상에 그러니까 완전 어떻게 보면 고슴도치 정반대인 게
2: 그러네
0: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런 그 이거 보세요 럭키님이 데뷔 초 팬사인회에서는 혈압제기 길리슈트 공룡풍선 등 이게 팬사인회인가 코스프레 대회인가 싶을 정도로 많은 걸 들고 와준 팬들과 다양한 재미있는 볼거리로 화제가 되는데요 이번 앨범 팬사인회는 4시간 진행 영상 녹취가 가능해서 또 한 번 화제였어요 그러니까 아예 영상 녹취까지 다 열어주고
1: 맞아요
0: 그냥 파티였네 파티
1: 아예 그냥 휴대폰을 대놓고 들고 오셔라 해서
2: 정반대네
0: 진짜
1: 네 들고 와서 이제 아 저 잠시만 녹음 좀 할게요 하시고 이렇게 녹음 누르시고 뭔가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또 했었어요
0: 와 그리고 우리 영배 씨도 약간 극단의 도파민 공연과 완전 이렇게 거의
2: 네 정반대네
0: 그, 네 그 템플스테이 느낌 양쪽 다 좀 해줘 보시는 것도 좋을
2: 그러니까요.
0: 것 같아요
1: 근데 이렇게 해서 진짜 좋았던 게 외국인 분들이 오셨는데 그냥 그 바로 실시간 통역 있죠 그렇지, 그 기능이 있잖아요 휴대폰에
0: 맞아
1: 그렇게 하니까 그분은 이제 그분의 언어를 하시고 저는 또 저 언어로 해서 이제 바로 뭔가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게 참
0: 그래.
1: 좋다
0: 요즘 이런 게 글로벌 그 요새 기술들 때문에 진짜 덕질하기 좋아지는
2: 이게 저도 그거에 화제가 된 그 뉴스랑 짤들을 많이 봤거든요. 단순히 뭐 폰을 가져오게 해줬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순서나 이런 것들이 세훈 씨가 이거는 팬분들이 기쁘기 위해서 준비한 사인인데 진짜 기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한 것들이 되게 많았더라고. 그래서 이 화제가 됐더라고요.
0: 정세훈 폭스야 폭스. 진짜 무심하고 그런 거에 관심 없는 척하는 그런
2: 다 알아.
0: 아예 그냥 한 번에 4시간을 빡. 야 어떡해요 이에 맞서는 뭐 24시간 팬사인회 이런 영배 씨
2: 그 저기 뭐야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팬사인회 필리버스터
0: 영배 필리버스터 괜찮다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정열 씨도 있고 이원석 씨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잠깐 눈 붙여야 될 때는
2: 계속 터치하면서 교대로
0: 007 필리버스터 괜찮다 그리고 SYP님께서 영상통화 팬사인회에서는 셔츠 8번 갈아입었다고.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1: 그 이제 영상통화 할 때는 이제 또 뭐가 이렇게 저도 심심해서 셔츠 같은 거는 그냥 바로 이렇게 갈아입을 수 있으니까 한 이제 또 3분 하고
0: 앞에서?
1: 아니요 3분 하고 셔츠 갈아입고 이제 또 다른 셔츠로 또 3분 하고 또 셔츠 갈아입고 다른
0: 뒤로 가서 셔츠로. 갈아입으시는 거죠?
1: 아니, 영상통화니까. 아 그렇죠.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0: 아니 그게 아니라 폭스가
1: 가려있는 퍼포먼스를 한 줄 알고
0: 그러니까 왜 어깨선 정도 아닌
1: 그
0: 거죠
1: 아니, 그 정도는...
0: 왜냐면 그 행운이 분들이 내가 내 경우에 그런 거 딱 안 좋아하시는데 그 많이 변했나 분위기가
1: 통화를 종료하고 이제 다음 통화할 때 하기 전에 이제
2: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어떤 청취자분도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1: 그러니까 그리고 셔츠도 안에 흰 티 입고 흰 티 입고 이렇게 셔츠를 가는
0: 건데 아 맞네 네, 아,
1: 그쵸,
0: 제가
1: 그쵸.
0: 항상 죄송해요 나 지금 고쳐야 돼
2: 이해를 못했어
1: 아, 저도
2: 무슨 말씀이신지
0: 미안해 아직 대 영포티라 그래 아, 자꾸 이렇게 생각이 아재스럽게 흘러가지고 미안 근데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여러분들 그럴 게 아니라 이게 나훈아 선배님이 이거 해요 무대 위에서 옷 갈아입었어
1: 맞아, 맞아,
0: 근데
1: 맞아.
0: 그거 그림자만 보이게
1: 아 진짜로
0: 막 등근육 막 이렇게 예.
2: 정말 그렇습니다. 도파민 터지는 순서죠
0: 도파민의 끝이죠 네. 아니 진짜 두 분이 이제 점점 더 뭐 이렇게 이제 뭘 해야 되는지 하고 싶은지가 선명해진다라는 게 두 분 시점이
2: 그러네요.
0: 딱 맞은 것 같아요 저희 잠깐 잠시 뒤에 또 돌아와야 된대요
2: 네.
0: 잠깐만요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쏙쏙쏙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7: 파크로쉬 서울안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8: 영국 런던 왕립대학교에서 새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기분 변화를 추적했는데요. 불안과 우울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효과도 순간에 그친 게 아니라 최대 8시간 동안 지속됐죠. 우리 뇌가 새의 지적임을 평화롭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데요. 참새, 까치, 박새 같은 우리 주변 새소리에 귀 기울여보세요. 애쓰지 않아도, 돈 들이지 않아도 마음의 피로가 풀릴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마사회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9: 잠시 후 친한 친구 방송반이 이어집니다.
10: 조금만 더 놀다 가요.
11: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자, 별밤 초대해서 오늘 고영배 씨, 정세훈 씨 두 분과 함께 했는데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토크는 넘쳤고요. 네. 우리 약간 준비했던 주제, 뭐 별명 부자 이런 얘기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팬싸 얘기나 그 고슴도치 공연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자, 근데 이제 보내드려야 될 때긴 한데. 네. 제가 여러분들의 행보를 보니까 팬들을 향한 마음이 진심인 게 느껴지거든요. 뭐 여느 때보다 더. 근데 그거를 행동과 기획으로 보여주는 거가 최고긴 한데, 그래도 말로 한번 제대로 진하게 남겨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클로징이니까 분위기 괜찮거든. 그럼 누구부터 할까?
12: 제가 먼저 할까요?
13: 어, 네.
11: 진심으로 완전 우리 소라너들한테.
12: 하필 오늘 이렇게 또 고생 많이 하신 날이라 조금 더 마음이 그렇긴 한데, 항상 그 제가 너무 기분 좋은 말을 얼마 전에 방송에서 봤는데, 문학이 누군가를 가장 오랫동안 천천히 응원하는, 평생 응원하는 뭐 그런 거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저도 여러분들이 응원해주신 덕분에 항상 힘내고 있고, 저와 저의 음악도 팬분들께 꼭 응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더 서로를 응원하면서 함께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1: 좋았어. 자, 우리 세훈 씨.
13: 네, 일단 그 저는 이제 목표가 올해 음악을 하는 건데, 그 음악을 올해 하는 그 과정 하나하나에 늘 이제 항상 행운분들과 함께 재밌게 시간을 보내는 게 또 제 하나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좀 앞으로도 이제 제가 제 성격대로, 제 스타일대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재미를 또 잘 이렇게 뽑아가지고 계속해서 재밌게 이렇게 활동하면서 좋은 추억 많이 쌓아가고 싶고, 저는 딱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 미지근한, 딱 넘치기 직전의 온도. 여야 약간 좀 계속 오래오래 행복하게 건강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엄청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거를 너무 그 자부심처럼 느끼게 해드릴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응원해 주시고.

0: 좋겠습니다.
1: 여러분들 너무 멋있는 뮤지션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냥 즉석에서 나도 진심으로 그런 게 느껴져서 진심으로 영상 박제로 팬들한테 남겨드리고 네. 싶어서 부탁했는데 둘 다 그러니까 진짜 여기 항상 진심 하나 외에 품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네. 근데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얘기하는데 울컥할 뻔했네. 셀라님 응원해요 두 분 다.
0: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그래요. 자 오늘 참 즐겁고도 저는 또 감동적이기까지 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소란의 사과 하나를 그려를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기술의 윤가영, 박영지,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주의 김이나였고요.
2: 저는 소란 고영배,
0: 저는 정세현이었습니다.
1: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소설가 정지아입니다. 요즘 우리는 타인에게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습니다. 남이 뭐 하나 실수하면 다시는 일어설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 하죠. 그러니 우리 모두 실수하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타인을 향한 엄격한 잣대를 나 자신에게 먼저 들이대보세요. 법이 처벌할 정도의 큰 실수가 아닌 이상 다시 사회로 돌아올 기회를 주어야 우리 모두 덜 피곤하고 더 안전해집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 통증을 어떤 분은 서러운 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서 그 누구도 몰라주고 혼자서만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50견으로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잘 낫지 않고 6개월 이상 지나면서 우울증까지 오게 되고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50견으로 어깨가 점점 더 심하게 굳어져서 심지어는 남편이 머리를 묶어준다는 분도 계실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증을 잠재우고 어깨 주변의 근육을

0: 충분히 이완시킨 상태에서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3일만에도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의사도 환자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MBC 24회 청원 생명살 대청호 마라톤 대회가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청주시 상당구 문이면 체육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청정한 대청호의 바람, 건강한 청원 생명살의 기운, 그리고 함께 달리는 감동까지 최고의 힐링 코스에 전국 마라톤 동호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km 이상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일본 기쿠치시 벚꽃 마라톤 대회 참가 기회와 벽걸이 TV 등 푸짐한 경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6월 19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니 서둘러 주세요. 충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수의 지진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충북도가 보험료를 최대 87%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 공장까지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주택은 무료 가입도 가능합니다. 가입 절차도 간단하고 빠르니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세요.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안전한 충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충북, 대한민국 중심에서다 충청북도와 함께합니다.
2: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질문. 학교에서 친구에게 가장 많이 빌렸던 물건은 무엇인가요? 엄청 많죠. 지우개, 샤프심, 체육복, 교과서 별걸 다 빌리고 빌려줬던 것 같은데요. 그 빌리다는 핑계로 한 번 더 말 걸고 장난치고 그러면서 더 친해지고 마음도 빌려가고 빌려주고 그랬던 거겠죠?
1: 맞습니다. 그땐 참 쉬웠는데 어른이 되면서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빌리거나 기대는 게 눈치 보이고 어려운 일이 돼버린 것 같아요. 혼자 짊어지는 게 익숙해져 버리기도 했고요.
0: 하지만 여기서만큼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우개든 뭐든 다 빌려드리고 어깨도 열어드립니다. 언제든 훌쩍 선을 넘어주세요.
1: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피아노 어머니 태호,
0: 저는 키호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5월 7일 목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오늘 첫 곡은 피어나머니 웰컴 투였습니다.
1: 안녕하세요. 친친방 이달의 DJ 탱디 피어나머니 태호
0: 쿄디 피어나머니 기호입니다.
1: 네, 친한 친구 방송반은요. 학교 방송반 컨셉으로 진행되는 라디오인데요. 야간 자율학습이 있는 오늘은 다른 날보다 좀 더 학교 방송반스럽게 꾸며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착장부터 학생 느낌으로 준비해봤는데 기호 씨는 어떤 학생이에요? 이거 컨셉이.
2: 살짝 똑똑한?
1: 그래요?
2: 학생?
1: 이거 학생 맞아요?
2: 맞아요. 제가 오늘 유일하게 제가 흰색 셔츠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오늘 방송을 위해 꺼내 입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입는 거거든요.
1: 좋아요. 아니 이거 처음 봐 이런 거 입는 거.
2: 아 그래요?
1: 네. 이거 그래요. 뭐 이거 뭐 언제 본 거예요 이거는?
2: 저 제 손에 이거 되게 오래 전에 샀어요. 이거.
1: 그래?
2: 이거 오늘 태호는 어떠세요? 지금 오늘 태호는 그냥 평소 태호랑 비슷한 거 같은데?
1: 아 근데 이게 요즘 또 학생분들이 뭐야 이거 좀 교복 위에 편하게 입는 이런 집업을 많이 입을 거예요. 요즘에
2: 사실 별로 확신 있지 않는데요 지금 방금.
1: 아니 저도 졸업한 지 꽤 돼가지고 요즘 친구들이 무슨 뭐를 입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아니에요. 느낌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0: 잘 어울리세요. 3991님께서 둘 다 공부보단 다른데 관심 많은 학생 같은데 크크크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뭔 소리죠?
1: 그러니까 공부 말고 다른 데 관심 많다고.
0: 아 다음 것도 읽어주세요.
1: 네, 9114님께서 왠지 셔츠가 비파는 느낌이 나더라니.
0: 그게 뭔 소리야?
1: 오래돼 보인다고.
0: 아, 뭐래요? 여기 되게 포샷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지금 저의 모습 보이는 라디오로 확인 가능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또는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보러 와주세요.
1: 네, 자 오프닝도 학교 얘기를 시작을 해봤죠. 학교에서 친구한테 가장 많이 빌린 물건은 뭐였나요?
0: 뭐 사실 학생이라면 당연히 연필이나 뭐 네. 지우개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살짝 까먹기 쉬운 것들 막 차 이런 것들 막 계산기 이런 거 많이 빌렸던 것 같아요. 아 태호 씨는
1: 빌렸다고?
0: 네, 저는 빌렸어요.
1: 아. 전 뭐 나 뭐 빌려줘? 뭐 체육복 이런 거?
0: 아 본인이 빌려줬다고요? 아 뭘 빌렸는지 물어본 거군요.
1: 너는 뭘 빌렸는지.
0: 아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요. 체육복을 빌려줬다고요?
1: 에. 저는 뭐 딱히 빌리지 않았어요. 남한테 뭐 빌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0: 근데 체육복은 빌린다?
1: 빌려줬다.
0: 좀 그건 좀 되게 난이도가 높은 빌림이에요.
1: 그치?
0: 예, 어쨌든 그 땀 흘리고 쓰는 옷인데 그거를 빌려준다고?
1: 네. 오. 빌려달라면 빌려줬습니다.
0: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9019님께서 저는 우산 빌리고 많이 안 갚았어요.
1: 그러면 안 됩니다.
0: 그러면 안 되지. 네. 우산이 제일 빌리기 쉽지만 뭔가 까먹기가 제일 쉬워요. 근데 사실은 금액이 꽤 많이 나가잖아요.

0: 그쵸. 우산이. 그래서 이거 꼭 돌려줘야 됩니다.
1: 맞습니다. 네, 2038님께서 오야호 밥은 먹고 왔나요?
0: 먹고 왔습니다.
1: 저도 먹고 왔습니다.
0: 계란 간장밥 먹고 왔습니다.
1: 저는 다이어트 도시락 먹고 왔습니다.
0: 잘 먹었습니다. 6302님께서 최태형 웃음 참기 금지. 그니까요 여러분, 저희 아까 리딩 했는데요. 아, 태호가 옆에서 계속 웃어가지고 이게 태호랑 같이 할 수 있을까 지금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태호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긴장하는데 더 많이 긴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1: 아, 근데 이게 뭐 사람 사는 게 웃고 그냥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웃으면 더 좋지 않나요?
0: 그래요. 편하게 하시죠.
1: 웃으면서 편하게.
0: 당연히 근데 웃는 거 환영하신다 하셔가지고 네. 편하게 재밌게 PC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 이거 보세요. 이거 279님께서 웃음소리 들으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지네.
0: 아, 오늘 네. 날씨도 좋은데요.
1: 오늘 날씨 기가 막히더라고요.
0: 네. 그래 많이 웃어드릴게요. 209님께서 윤기호 숨쉬어 숨쉬면서 말해. 알았어요. 죄송해요. 오랜만에 해가지고 살짝 지금 이 한국어 읽는 이게 입이 제대로 안 풀린 것 같아요.
1: 아니, 저 DJ 지금 처음 해보잖아요. 네. 이거 읽는데 뭐 뒤에 누구 쫓아와요?
0: 저요?
1: 네.
0: 쫓아오고 있어요 지금.
1: 네, 쫓아오는 줄 알았어.
0: 지금 너의 웃음소리와 이제 네. 이 부담과
1: 압박감이,
0: 압박감이 있는 거죠.
1: 아, 오케이 오케이. 네,
0: 아무튼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1: 네, 리언님께서 긍정적인 마음이 세상을 이긴다. 예. 아, 좋은 말입니다.
0: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야간 자율학습이 있는 오늘은 평소와 코너가 조금 다르죠. 선착순 출석부터 불러볼 거고요. DJ들의 하루 소식도 언박싱 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2부에서는 저희가 가져온 추천곡도 들으실 수 있고요.
1: 네, 3부는 반말 모드로 진행됩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친구가 되어서 문자도 반말로 주고받고 소통도 반말로 하면서 더 친해지는 시간을 만들어 볼게요.
0: 또 오늘은 제가 직접 일기도 써왔습니다. 마지막 코너 교환 일기 시간에 만날 수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1: 그리고 오늘 친친방은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생녹방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문자 많이 소개해드릴 테니까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 이쪽으로 남겨주세요.
0: 문자 번호 샵 8002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그럼 이제 출석부로 가볼까요? 어떤 닉네임이든 정성껏 읽어드립니다.
0: 방송 시작하자마자 문자로 출석해준 선착순 10명 출석 부를게요.
1: 친친방 출석부 엽니다.
0: 먼저 0번 윤기호 아잉,
1: 0.5번 채태양 아잉,
0: 그리고 1번 내가 말했지 오야오 붐은 온다고 내가 말했잖아 오야오 붐은 반드시 올 거라고 오야오 붐은 온다고 오야오 붐은 왔다 오 야호 오야오 붐은 왔다 야호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2번 오야오 덴파 챌린지 해주세요. 친친방 첫방 화이팅.
0: 덴파가 뭘까요? 찾아봐야 되겠다. 3번 기호만의 달링님 안녕하세요 달링님.
1: 4번 태양이 오빠 너무 잘생겼어요. DJ 파이팅. 월요일 저녁도 힘낼 수 있게 오야오 애교 한 번씩 해주세요. 피어나머니 파이팅님.
0: 해주시겠어요?
1: 오야오 하나 둘 셋.
0: 5번 저는 사실 윤기호 안티입니다. 안 보이면 티슈로 눈물 닦음, 안 보이면 티라노사우러스 됨, 안 보이면 티본 스테이크 던짐,
1: 죄송해요.
0: 안 보이면 티셔츠 찍고 소리 지름, 안 보이면 TV 부여 잡고 엉엉 울음, 안 보이면 티타늄 먹방함 님 안녕하세요.
1: 6번 탱디 볼집방 해줘 볼집방님. 이거 보지 마.
0: 아, 모르겠어. 맞는 것 같아. 오케이. 7번 오야오 시작 짱 크게 시작 오야오 빵빠레 불면서 시작 오야오 축제 시작 오야오 클럽 오픈 오야오 클럽 할인 이벤트 시작 블랙 오야오 데이 이벤트 시작 오야오 페스티벌 시작 오야오 입학 오야오 졸업 및 재입학 오야오 복학 오야오 파티 시작님. 너무 길어요.
1: 이런 느낌. 오케이.
0: 이해했어.
1: 네, 8번 태양아 내가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너를 마주쳤는데 그때 네가 이 다음 얘기가 궁금하다면 냐냐냥이라고 해줘. 냐냐냥님.
0: 오케이 해주셨.

0: 했고요. 9번 기호야 널 좋아하는 마음이 엄청 커. 진짜 커. 막 공룡만 해. 제일 좋아하는 공룡이 뭔지 알려줘. 티렉스.
1: 예. 마지막 10번 기호와 태호 더블 DJ 하모니는 천상의 하모니님. 아,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이상 손빠른 10명 출세책 완료. 소개된 분들에겐 선물 보내드리고요.
1: 친친방은 이외에도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합니다.

0: 넘어
1: 클리비아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아니,

0: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개봉해봅니다. 하루 언박싱.
0: 띵동, 기호씨 택배 왔습니다. 빨리 찾아가세요.
1: 오케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의 하루 언박싱. 호텔에서 반신욕을 했는데 거품이 너무 많아서 생각보다 불편했다.
0: 뭔 소리야 이게?
1: 아, 저 오늘 말씀 얘기해줬잖아요.
0: 아, 이거 모른 척 해야지.
1: 아, 죄송해요. 아, 그냥 질문하세요 그럼, 궁금하시면.
0: 네? 뭐예요? 뭔데요?
1: 이거? 아, 그래서 저희가 또 최근에 그 마카오 다녀왔잖아요.
0: 그렇죠.
1: 이제 마카오 호텔에서는 이제 반신욕 할 수 있는 이제 바스탑이 있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버블 베스를 너무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제가 버블을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완전 이렇게 이만큼 올라와가지고 그냥 얼굴에 공격하고 그냥 거품이 너무 많았어요. 네.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좀 많이 불편했다.
0: 뭐 수건 같은 거 찾으러 갈 때 거품 너무 위로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면서?
1: 네, 맞아요. 그래서 막 계속 막 물로 막 계속 거품을 누르고 했는데 거품이 쉽게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네. 자, 그럼 다음 상자 태호 씨 택배도 빨리 열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0: 좋습니다. 네, 태호의 하루 언박싱입니다. 얼마 전에 야외 촬영을 했는데 간만에 밖에 좀 오랫동안 나와 있을 수 있어서 아주 좋았다. 지구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고 느꼈다. 뭔 느낌인지 알죠?
1: 알죠. 네. 이게 확실히 날씨 좋을 때 나와 있으면 해도 좀 느끼고 하면 이게 확실히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0: 맞아요. 이게 지구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는 게 뭔지 잘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보통 이제 스케줄에서 뭐 차 아니면 거의 뭐 실내잖아요.
1: 그쵸.
0: 밖에 있을 시간이 없어서 밖에 좀 나와봤는데 참 날씨도 좋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구는 돌아가고 있다. 내가 이렇게 있어도, 내가 맞아요. 없어도 잘 돌아간다.
1: 그래서
0: 그런 걸 얘기했던 것 같아요.
1: 시간 내서, 시간 있으면 꼭 나가서 그 바람 좀 쐬고 좀 걸어 다닐 필요 있습니다.
0: 나 오늘도 날씨 너무 좋아가지고.
1: 네. 그럼 이어서 여러분의 하루도 같이 언박싱 해볼게요. 3595님께서 오늘 부장님이 퇴근 5분 전에 일을 줬어요. 내일 쉬는 날인데 아직도 퇴근을 못하고 있다니 너무 슬퍼요. 유유유. 화이팅입니다. 5분 전에는 조금 그렇다. 부장님. 예.
0: 그래도 내일 퇴근하면은 내일 쉬는 날이잖아요.
1: 그죠. 푹 쉬세요. 네,
0: 내일을 마음껏 즐기시기를.
1: 네.

0: 네, 1809님께서 몇 년 만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서 샤브샤브 먹고 잔뜩 수다 떨고 집 가는 길에 듣고 있어요. 오야오 친친 화이팅.
1: 아, 재밌었겠다.
0: 좋습니다. 몇 년 만에 고등학교 친구 만나면 재밌죠.
1: 네, 맨날 똑같은 얘기해도 재밌어요.
0: 맞아요.
1: 항상 똑같은 얘기야. 근데.
0: 항상 똑같은 얘기야.
1: 여튼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하는 하루 이야기를 하루 이야기들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갑니다.
0: 네, 악뮤의 소문의 낙원 듣고 올게요.

0: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악뮤의 소문의 낙원 듣고 왔습니다.
1: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0: 자, 그러면 실시간 문자 만나볼까요?
1: 좋습니다. 5424님께서 태양이 오빠 안녕하세요.
0: 왜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8197님께서 출석부 부르고 긴장이 좀 풀렸나요? 탱디 쿄디 소감 어때요? 처음 DJ 됐다는 소식 듣고 어떤 기분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떠세요?
1: 뭐 딱히 저는 그렇게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라서 네, 근데 그렇죠. 오늘은 살짝 어느 정도 긴장감이 있었어요.
0: 아 왜요?
1: MBC니까.
0: 어이
1: 큰 방송이잖아요. 뭐 어렸을 때 TV로나 봤지. 뭐 제가 이런데 와가지고 이런 거 하는 게 신기해가지고.
0: 저도 그냥 뭔가.

0: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네. 어쨌든 한국어 읽는 게 그렇게 능숙하지도 않는데 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긴장한 것 같은데 근데 이거 하면서 많이 늘 것 같고 또 태호 씨도 처음 해보니까 태호도 얼마나 잘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요요대님께서 윤기호 말하면 최태양 웃는 게 진짜 웃긴 그림이다.
0: 저는 지금 집중하느라 옆에 웃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지켜보겠습니다.
1: 너무 웃겨요 그냥.
0: 감사합니다. 2529님께서 탱디 쿄디의 매점 최애 깎아는 뭐였나요? 저는 그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는 그 살짝 빵 같은 거였는데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살짝 매콤하고 매콤 달콤했고 기억이 안 나.
1: 저도 있죠.
0: 뭐예요?
1: 저는 이제 햄버거인데 아마 이름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어마무시한 햄버거 하나 있습니다.
0: 저랑 제가, 비슷한 거였던 것 같아요.
1: 네, 제가 진짜 거의 학교가 잠깐만 2년 반 그래도 3년 다 채웠으니까 3년 동안 거의 그것만 먹었어요. 진짜
0: 와우 많이 좋았나 봐요. 아,
1: 장난. 근데 저는 나이 먹고 아 이건 이거야?
0: 이런 거였어 나도. 맞아 이런.
1: 아 저는 거. 있어요. 저는 있는데 이거 말 예, 네, 뭐 어쨌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거 네. 있고 저는 그래서 나이 먹고 그게 너무 또 먹고 싶어가지고 예. 찾아봤어요 따로 인터넷에.
0: 근데 하나, 지금 먹은 바 없죠.
1: 그런가?
0: 그러면 그 시절에 그 학교에서 딱 매점 갈 시간에 뛰어나가서 딱 그러니까. 샀을 때 그때 먹는 게 맛있는 거지 사실 그게 자체가 맛있는 게 아니라.
1: 너무 뭔지 아시죠? 그때 너무 맛있었어.
0: 네, 연습생 때 먹는 살짝 편의점 소시지 마냥 그런 느낌인 거죠.
1: 좋습니다. 네, TXXLE님께서 윤기호 오늘 완전 17살 같은.
0: 아. 감사해요.
1: 10살 거의 9살을 깎아주셨네.
0: 예, 그죠. 감사해요.
1: 말이 되는 건가요? 이거?
0: 요즘에는 어린 나이 드는 게 기분이 좋아. 옛날엔 별로 안 좋아했는데.
1: 저도요.
0: 예, 이제 좋아요. 아주 좋아요. 6989님께서 오빠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처음 운전했어요. 오! 축하드립니다.
1: 축하합니다. 예, 조심하세요.
0: 예, 되게 큰 도전인데 그래도 오늘 안전하게 잘 마무리했다 했겠죠? 네, 축하드립니다.
1: 네, 325님께서 쿄디 탱디 저 돈 없어서 학원 갈 때마다 인스턴트 커피 타 먹어요. 읽어주세요. 안녕 안녕.
0: 안녕. 인스턴트 커피 맛있어요. 왜 왜? 아,
1: 그냥 타 먹나요?
0: 예? 맛 뭐 당연하죠.
1: 아 그래요?
0: 그 맛이 맛있을 때가 있어요. 예, 네, 그냥
1: 저는 뭐 그런 커피를 잘 안 먹어가지고 그러면은 저희 오늘 MBC에서 325님 저희가 커피 교환권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와우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1: 학원 갈 때 커피 잘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0: 좋습니다.
1: 네,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야간 자율학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저의 추천곡 먼저 들려드릴 거고요. 이어지는 있잖아 젤리 좋아해 코너에서는 서로의 취향도 알아보고 반말 토크도 해볼 겁니다. 저희에게 궁금한 점 있으면 편하게 보내주세요.
1: 문자 번호 샵 8002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그럼 아이콘의 리듬 다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1: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1: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3: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4: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3: 에드블루 블루웨일.
5: 금성 ENC.
6: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자, 조용 조용. 선생님 없다고 떠들지 마. 사랑한 마음에는 죄가 없지만 야자 시간에 떠드는 거는 죄다. 자, 조용히 자습해.
2: 쌤 나가셨지?
3: 그럼 시작해볼까?
4: 야간 자율학습.
5: 교실 공기의 흐름을 바꿔봅니다.
3: 몰래 몰래.
2: 조용 조용.
3: 지금은 야자 시간.
5: 먼저 태호 씨는 야자 해봤나요?
6: 저는 야자 해봤습니다. 아, 네. 딱 고등학교 1학년 때 초반에만 잠깐 해봤어요.
5: 왜 잠깐만 해봤어요?
6: 시켜가지고. 아, 그럴 안 하면 선생님 혼냈습니다. 아,
5: 저는 해본 적 없어요. 뭐 근데 저는 제 친구들도 한 거 본 적이 없는데 그냥 저만 몰랐던 건가?
6: 너만 몰랐던 걸 걸요?
5: 그렇구나. 진짜
6: 근데
5: 몰랐어.
6: 처음에는 초반에는 거의 이제 선생님이 좀 시켜가지고 거의 전 모든 학생들이 거의 다 해요. 근데 그때 추억이 진짜 좋습니다.
5: 근데 재밌을 것 같은데?
6: 너무 재밌어요. 그때는 이제 좀 후반부로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만 이제 좀 남아가지고 야자를 좀 하는 편인데 그 전엔 전부 다 같이 있으니까
5: 그냥 재밌지.
6: 그냥 재밌어요.
5: 아, 그랬을 것 같아요.
6: 그냥 재밌어요.
5: 딱 봐도 그랬을 것 같아요.
6: 원래 야자는 각자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지만 공부를 해야지만 눈앞에 선생님이 없는데 어떻게 공부만 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조금씩 딴짓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5: 그럼요.
6: 자습시간에 딴짓 뭐 안 했다니까 뭐 내가 뭐 할 말이 없네.
5: 그쵸. 전 안 했어요. 뭐 하셨어요 그럼?
6: 저희요? 저희는 뭐 사실 애들끼리 뭐 게임해서 뭐 살짝 뭐 딱밤 맞기.
5: 아 근데 선생님이 안 계세요?
6: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살짝 그 좀 게임처럼 이렇게 복도 이렇게 돌아다니세요. 아~ 그러니까 살짝 이제 올 때
5: 재밌네.
6: 재밌다니까. 이게 아~ 하면 재밌다니까.
5: 재밌네. 아 재밌네.
6: 어. 하면 재밌어요.
5: 아 제가 이런 재밌는 거를 못 경험.
6: 근데 이게 저처럼 이렇게 좀 짧게 해야 좀 재밌.

0: 재밌는 추억으로 남지 아마 아. 계속하는 친구들은 조금 그렇게 좋은 추억은 아닐 거예요.
1: 2958님께서 야자하면 석식 필수인데 먹어봤나요?
0: 당연하죠.
1: 뭐 드셨어요?
0: 아니 뭐 주는 거 먹죠 뭐. 아, 학교에서
1: 맛있는 거 주세요?
0: 그냥 학교 급식이랑 똑같아요. 그 두 번 주는 그 저녁에 주는 밥 그냥.
1: 오케이. 돌아와서 아무래도 야자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딴짓은 이거라고 해요. 몰래 노래 듣기.
0: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야자 시간에 몰래 들어도 좋을 노래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1: 오늘 플레이리스트 주제부터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0: 죽이지 때깔, 때깔 좋은 노래.
1: 때깔 죽이는 저와 태호 씨가 자랑하는 저의 플레이리스트 속 때깔 좋은 노래들 골라왔습니다.
0: 기호 씨가 생각할 때 때깔 좋은 노래는 어떤 느낌이에요?
1: 피어나면이 그냥 때깔 생각이 나는데요. 왜요?
0: 맞아요?
1: 맞아요. 딴따란 이런 신나는 느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0: 아까 두고 가져온 거 보니까 편하면 때깔 없던데.
1: 그건 너무 그렇잖아요, 솔직히.
0: 너무 대놓고니까.
1: 너무 대놓고니까. 근데 때깔처럼 좀 신나고 조금 흥이 넘치는 살짝 이런 노래 좀 준비해왔습니다.
0: 때깔 좋죠.
1: 네, 태연님요.
0: 저요? 때깔 좋은 노래. 뭐 그 딱 들었을 때. 그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거 오케이. 나올 수 있는
1: 오케이. 이것도 궁금합니다. 요즘 어떤 장르 즐겨 들으세요? 탱디의 밴드 사랑은 여전한가요?
0: 여전합니다. 뭐 아직도 거의 밴드 노래 듣고. 근데 요즘 자꾸 하도 인터넷이 발달해 가지고 이거 영상들 짧은 영상들 내리면은 이것저것 나오는 노래도 들어보고 아이돌 분들 노래도 요즘 좀 떠가지고 들어봤어요.
1: 그렇군요. 네.
0: 이런 취향에 저희가 골라온 노래 이제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그러면 태효씨 추천곡부터 만나볼까요?
0: 제가 선곡한 곡은요 크라잉넛의 밤이 깊었네입니다.
1: 왜 그거를 선곡하셨죠?
0: 일단 예상을 했어요. 이걸 밤에 찍으니까 밤에 들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게 되게 옛날 한국의 거의 인디밴드의 거의 시초 거의 완전 좀 시작을 문 여신 분들의 노래인데 되게 좋아요. 감성 있어요.
1: 오케이, 저 기대하겠습니다.
0: 그 코리아 감성이 있어. 너 모를 수도 있어. 아쉽지만.
1: 무시를 하네 막.
0: 한번 들어봐봐.
1: 전 좋아요. 전 오픈 마인드입니다.
0: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도 노래 들으면서 저희 선곡 어땠는지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바로 들어볼까요? 크레잉넛의 밤이 깊었네.

0: 태우 씨의 추천곡 크라잉넛의 밤이 깊었네 듣고 왔습니다.
1: 네, 3802님께서 코리아 감성 이거지.
0: 예스. Yes. Yes. 제대로 느꼈습니다. 찌개빔님께서 밤이 깊었네 이거 때깔 좋은 곡 인정. 태양이 뭘 좀 안다.
1: 그럼요. 예. 아 근데 이거 들으시는 우리 팬분들은 다들 어릴 텐데 이 노래를 다들 아는군요.
0: 아는 척하는 걸 수도 있어요.
1: 아 다들 나이대가 좀 있으신가 봐.
0: 아 그럴 수도 있고. 예. 다음 거 읽어주세요.
1: 네, 2529님께서 캐네디언도 리듬 타게 만드는 탱디의 선곡 굿굿입니다.
0: 아 근데 막 너무 낯선 바이브는 아니었어요. 아, 아까 안 들려서 그렇지. 근데 되게 뭔가 장르나 느낌은 되게 뭔가 완전 옛날 바이브스긴 하지만 근데 완전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1028님께서 야자 시간에 들을 노래라면서요. 밤이 깊었네 듣다가 흥나서 어깨 나오면 어떡해요. 유유유유. 그러면 느끼는 대로 하시죠.
1: 흔들어.
0: 네, 흔들어 그냥.
1: 그래도 돼요 사실.
0: 흔들어 그냥.
1: 흔드세요 그냥. 마음껏 흔드세요. 네, 9961님께서 탱디가 부르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나를 두고 떠나지 마라 이 영상 유명하잖아요. 친친에서도 시원하게 한번 불러주실 수 있나요?
0: 아 불러본 적 있으세요?
1: 네, 저 개인 방송할 때.
0: 아니
1: 이게 그 부분은 그냥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나를 두고 떠나지 마라 이렇게 불렀어요.
0: 아니 근데 들어보니까 그 태호 목소리는 좀 비슷해요. 그 네 이거 할 때
1: 밤이 깊었네.
0: 거기가 되게 태양이 목소리는 좀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1: 감사합니다.
0: 네. 2458님께서 태양님 콘서트 이거 부르시오.
1: 아 이거 부르면 솔직히 신나긴 하죠.
0: 좋을 것 같아요.
1: 좀 따라할 수 있는
0: 완전 느낌. 컨셉쇼라고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장르가 하나 아니고 좀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1: 네가 뒤에서 그 코러스 넣어주고 아까
0: 아 내가? 나랑 지웅이? 오케이 좋아
1: 좋습니다. 네. 자 선곡 이어가 보겠습니다.
0: 이번엔 제 차례인데요. 제가 가져온 때깔 죽이는 노래는 Zara Larson이 피처링한 타일러의 She Did It Again 입니다. 이 곡이 나온 지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요. 네. 제가 워낙 타일러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신곡이 나와가지고 딱 들어오는데 막 갑자기 이게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1: 들어봤어요 저도 이거.
0: 들어보셨어요?
1: 네.
0: 어떻게 들어봤대요?
1: 그냥 어쩌다 들어봤어요.
0: 아 진짜요? 태호 씨가 완전 태호 씨랑 좀 먼 노래라고 생각했는데.
1: 먼 노래 은근히 들어요.
0: 아 그래요?
1: 계속 안 들을 뿐이지.
0: 아 오케이 그냥 한 번만.
1: 네.
0: 오케이 그러면 이 신나고 자동으로 몸이 움직이게 하는 7295님께서 되게 좀 어이없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타일러의 지 드래곤이요?
1: 아니야 타일러의 지 드래곤이요?
0: 뭐라는 거예요 그게?
1: 아 그러니까 너의 영어 발음 너무 발음 너무 굴렸어.
0: 자라 라슨
1: 한번 다시 읽어보죠.
0: 오케이 자라 라슨이 피처링한 타일러의 She Did It Again.
1: Yes.
0: Again.
1: Yes.
0: 그럼 바로 들어볼까요?
1: 좋습니다.
0: Let's go.

0: 기우 씨의 추천곡 잘 알았으니 피처링한 타일라의 She Did It Again 듣고 왔습니다.
1: 네, 0112님께서 이거지 원래 야자 땐 이런 웨이브 나오는 노래 웨이브 나오는 거 들어야 돼요.
0: 아 이분 좀 느낌 있으신가 보다.
2: 건반하면서.
1: 하는 거지.
0: 아, 좀 느낌 있으시네요.
1: 예, 좋아요, 좋아요.
0: 3917님께서 타일라의 지드래곤 이거 좋다. 플레이리스트 저장이에요.
1: 아, 아 많이 들어주세요.
0: 너 덕분에 오늘 새로운 곡 딱 알아갔다.
1: 그러네, 좋네. 기어 어린이님께서 야자 시간에 이렇게 어깨 나와도 돼요. 유유유. 왜? 안 될 이유가 뭐가 있는데요.
0: 이 세상에 안 되는 건 없습니다.
1: 예.
0: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1: 느끼는 대로.
0: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십시오. 5229님께서 나도 타일라 누나 만나보고 싶어.
1: 아. 좋아요. 한번 만나보세요. 저희도 만난 적 없으니까요.
0: 네. 예, 사실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데요?
1: 아, 내한을 하셔야죠.
0: 아, 아니면 네. 우리가 보러 가거나.
1: 예, 그쵸, 그쵸. 한번 만나, 저희 한번, 저희 뉴욕 있었을 때 똑같은 날 공연하신 거 알아요?
0: 아, 그래요?
1: 저희랑?
0: 어디서?
1: 뉴욕에서.
0: 아, 그때 그 페스티벌?
1: 예, 페스티벌. 아, 거기서 하셨어요. 아무튼, 딴 얘기고요. 잘 모르겠 떠염님께서 서로 노래 취향 너무 달라서 너가 이걸 들을 리 없다는 중.

0: 맞아요. 완전 다르긴 하죠. 근데 다르니까 하죠. 좋은 거죠.
1: 맞아요.
0: 예. 네. 다이라이리.
1: 네?
0: 다채로움. 넘어가세요.
1: 오케이. 네, 오늘 친친방 선곡표는 저와 기호 씨가 직접 골라온 요즘 이 노래 때깔 너무 좋다는 노래들로 채우고 있는데요. 기호 씨 한 곡 더 추천해 주세요.
0: 아, 네. 제가 골라온 다음 곡은요. Underscores의 Tell Me입니다. 아, 저는 솔직히 이 전 노래보다 이 노래를 더 좋아해요. 이 노래 처음 들었었을 때 와. 천재구나.
1: 진짜 이런 그런 노래들 있죠.
0: 어, 딱 프로덕션이 그냥 미쳤어요. 이 노래는 딱 들으면서 막 진짜 웨이브 아니고 이번 노래는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1: 아, 그렇게.
0: 예예. 예.
1: 오케이, 오케이.
0: 기대해 주세요.
1: 오케이, 한번 들어볼게요. 예. 들으면 알 수도 있어요.
0: 아, 그렇게 유명한 노래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예, 그럼 예. 모를 수도 있어요.
0: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뭐를?
0: 아, 다. 아,
1: 그럼 이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언더스코어스의 Tell Me. Livy thinks that I'm in over my head, dropping all the inches, changing my hair. Manny says that I'm not on the right track. Your hate look.

0: 미분당.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

0: 파스텔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

0: 맞습니다. 2105님께서 좀 딴 얘기긴 한데 오빠들 쌀국수 좋아하시나요?
1: 너무 좋아하죠.
0: 어.
1: 너무 좋아하죠.
0: 저는 뭐 그냥 크다.
1: 저는 쌀국수는 살짝 그런 음식이에요. 저한테 그냥 아 오늘 뭐 먹지 생각이 안 나면 쌀국수.
0: 아 그거 엄청 좋아하네.
1: 네, 그냥 막 뭔가 뭐 딱히 먹고 싶은 거 없으면 막 뭐 먹어야 되지 그럼 쌀국수. 아니면 쌀국수뿐만 아니라 그런 뭐 태국 뭐 베트남 음식 이런 쪽에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저는.
0: 네. 좋습니다.
1: 태호는 그 뭐야 그 죽이잖아요.
0: 그 뭐야? 아, 그 옛날이고. 아, 옛날에. 딱히 먹을 거 없으면 저는 웬만하면 그냥 햄버거 먹어요.
1: 아, 네. 그래요. 3344님께서 이거 들으면 야자 감독쌤도 진짜 잘 노네라고 함. 왜요, 왜요?
0: 아, 야자 감독쌤이 이거 듣고 야, 너 진짜 잘 노네.
1: 안 혼내고 그렇게 말할 것 같다.
0: 아,
1: 어. 맞아요. 솔직히 잘 놀면 오히려 감탕하실 수도 있어요.
0: 아, 야자쌤.
1: 예, 오, 와.
0: 야너 진짜 잘 노네. 야너 이런 느낌으로.
1: 예예 예, 그럼요.
0: 좋습니다. 현장이님께서 저 야자 하면서 듣다가 공부 못하고 리듬 타고 집 갔습니다. 그냥 책임지세요. 아 이건 변명입니다.
1: 오
0: 변명.
1: 어 그래요.
0: 집 가고 싶었던 거.
1: 현장이님 여기 되게 여기 엄격해요 여기. 조심해.
0: 솔직히 그냥 집 가고 싶었어.
1: 자 오늘 찐찐방 선곡표는 기호태호 선정 때깔 좋은 노래로 채우고 있는데요.
0: 마지막 추천곡은 제가 골라왔습니다. 바로 신인류의 송곳니인데요. 이 곡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요즘 신인류 분의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앨범도 쭉 듣는데 너무너무 좋고 저는 그 중에서 이 노래가 좀 좋은 것 같아서.
1: 송곳니.
0: 그렇습니다.
1: 그 종섭이 생각나네요.
0: 맞아요 맞아요 그 송곳니. 네. 맞아요. 그거를 들어보시죠.
1: 좋습니다. 그럼 이 곡을 2부 끝으로 들려드릴게요.
0: 3부도 야간 자율학습은 계속됩니다. 있잖아 젤리 좋아해 부터 시작해볼 건데요. 요즘 푹 빠져있는 것은 무엇인지 취미는 무엇인지 저희에게 여러분들의 취향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1: 이 시간은 무조건 반말 모드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희를 친구라고 생각하고 반말로 사연 보내주세요.
0: 소개된 분들에겐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1: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태호씨의 추천곡 신인류의 송곳니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반가워. 나는 최태양.
1: 나는 윤기호야. 너네랑 친해지고 싶어서 우리 지금 블루베리 맛 젤리랑
0: 포도 맛 젤리 가져왔는데 이거 같이 먹을래? 별로야? 그럼 너는 뭘 좋아하는데?
1: 20살 박박이가 보내줬어. 오늘 마트 갔는데 수박 나왔더라. 너네 수박 좋아해? 나 수박 진짜 좋아해. 올 여름에 수박 100통 먹기 도전할 거야.
0: 좋지.
1: 나는 수박 두 번째로 제일 좋아해. 1등은 망고고 2등은 수박이야.
0: 꼭 그렇게 얘기해야 돼?
1: 반말로 해야 된다.
0: 그냥 반말하면 왜 음절을 넣어?
1: 오케이. 아, 이 노래가 나와서 이 노래
0: 이 노래 맞춰서 오케이.
1: 오케이. 미안해.
0: 나도 수박 엄청 좋아해. 이번에 100통은 좀 무리고 한 50통 정도 도전해 볼게.
1: 오케이.
0: 2492가 보내준 문자 볼게. 태양이랑 기호랑 요즘 취미가 궁금함. 내 요즘 취미는 수업 끝나고 혼술.
1: 아,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좀.
0: 아, 왜 그래? 좋다는데.
1: 아, 조금 더 건강한 취미를 갖도록 해.
0: 아니, 근데 이게 좋을 수도 있어.
1: 어떻게?
0: 그냥 딱 내가 딱 끝났어. 근데 이제 위스키 같은 거. 딱 한 잔. 그런 취미들 있잖아.
1: 오케이. 그래.
0: 그런 거 있으면 좋을 수 있지.
1: 존중할게.
0: 그럼 존중해줘.
1: 그래, 너의 취미는 뭐야?
0: 나의 요즘 취미는 요즘 야구 보기?
1: 아, 맞아. 많이 보긴 하지.
0: 요즘 나의 좀 취미는 야구 보기.
1: 나는 요즘에는 뭐 딱히 없는 것 같아. 그냥 요즘에 그냥 음악 많이 듣는 것 같아. 요즘에 진짜 많이 듣는 것 같아. 평소보다 많이 듣는 것 같아.
0: 계속 그냥?
1: 계속. 끝니지 않아. 끝니지. 오케이. 4307님께서 4307이 보내줬어. 요즘 날씨가 좋아서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길거리 산책하는 취미가 생겼어. 좋다. 무작정 이어폰 꽂고 돌아다니니까 엄청 좋더라고. 오빠들도 산책 자주 해? 아! 이거 보니까 생각났다. 나 요즘에 자전거 탄다?
0: 네?
1: 한강에서?
0: 뭔 소리야?
1: 밤에.
0: 진짜?
1: 어.
0: 새벽에. 그 새벽에 끝나고?
1: 어.
0: 야, 대단하다.
1: 아니, 근데 그래서 나 한번

0: 한번 되게 무리한 적이 있어. 이게 자전거 탔는데 한 시간 좀 넘게 탔어. 근데 내가 할 때는 별로 안 힘들었거든. 내려오니까 막 갑자기 식은땀 나고 막 제대로 못 걷고 막 허벅지 터지려고 막 그랬어.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 어 진짜 날씨가 좋으니까 진짜 좋더라. 진짜로.
1: 8812가 보내줬어. 내가 요즘 진짜 푹 빠진 건 기집하는 영상. 커다란 덩어리 빠질 때 쾌감이 엄청난데. 어디 말 못하겠어서 여기에만 은밀하게 말함.
2: 아니야 아니야.
1: 너 좋아하잖아.
2: 나 되게 좋아해. 8812님. 야. 아 미안.
1: 야는 아니고.
2: 아 미안 미안. 어. 8812 야, 친구. 이렇게. 친구야. 나도 너무 동의해. 나 진짜 그런 영상 좋아해. 막 그런 것도 좋아하고 나 그냥 진짜 다 좋아해. 그런 거. 쾌감 있는. 막 아 여기까지 얘기할게. 여튼 어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해. 존중해.
1: 옛날부터 엄청 많이 보여줬어.
2: 어 맨날 막 와 애들아 이거 완전 쾌감 와 이러면서 애들한테 보여줬는데 부끄러울 필요 없어.
0: 진짜 쾌감 좋아. 오케이. 오늘 우리랑 얘기해줘서 고마워. 문자 보내준 네 명한테는 젤리도 선물로 보내줄게.
1: 이제 같이 노래를 들어볼까? 프로미스나인의 DM 준비했어.
0: 있잖아. 넌 젤리 좋아해? 나는 너를 좋아해.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히 함께하겠습니다.

0: 한인제약.
1: 친한 친구 방송반 있잖아 젤리 좋아해 에 이어서 프로미스나인의 DM 그리고 광고까지 듣고 왔어.
2: 3부는 계속 반말 모드로 가는 거 알지? 문자 더 볼게.
1: 7295님께서 7295가 어머나 DM 노래 너무 산뜻하고 사랑스러워서 태호랑 사귀고 이 노래로 축복받고 싶네.
2: Doesn't matter. 어색할 때 그냥 불러주는 거. 오케이. 1028님께서 젤리 싫어한다고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젤리 좋아요 진짜예요.
1: 뭔지
2: 왜 큰일 나요? 왜
1: 큰일 나? 네가 무섭게 읽어가지고. 마지막 멘트를.
2: 아 내가 그랬어? 싫어해도 돼. 괜찮아. 나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1: 네, 러브가 피지 짜는 건 어때?
2: 피지 짜는 거?
1: 뭔 소리야?
2: 아, 너무 좋지. 여드름 짜는 거.
1: 아, 영상.
2: 최고지. 난 다 봐. 진짜로 그냥 여러 생각하는 거 그냥 다 봐. 난 진짜. 다 봐. 다 좋아. 공이님께 공이가 보내줬어. 야구 요즘 보면 안 되는데.
1: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야구 선수님들 응원해줘야지.
2: 그럼 응원 한번 해줄까?
1: 그럼 언제나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수분. 제가 이번에 또 시구하고 왔어.
2: 그러니까 잘했던데.
1: 시구 너 안 봤구나?
2: 아니 잘 못한 거 알고 있어. 근데 나도 지금 잠깐 봤어. 근데 뭔지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해먹는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봐서 먹어보도록 할게. 왜?
1: 그래.
2: 그래. 3755님께 아 되게 어렵네 이거. 3755 친구가 이제 곧 체육대회 시즌인데 기호랑 태영이는 체육대회에 관한 재미있는 추억 있어? 체육대회? 뭐 한 거 있나?
1: 나는 뭐 항상 계주 나갔고.
2: 아!
1: 아 깜짝이야. 너 왜 이렇게 마이크 터지냐 이거 자꾸.
2: 미안. 내가 유독 가까워. 너보다 훨씬 더 가까워.
1: 소리 좀 줄여 이거 써.
2: 아니 애매. 영어로는 track and field라고 해. Track and field. 이제 그 100m 이 막 400 뭐 50. 1800.
1: 1800도 뛰어?
2: 1800도 뛰어.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리고 running long jump, standing long jump 막 뛰고 막 뛰는 거.
1: 그런 것도 한다고?
2: 다 하지. 그리고 무거운 공 가지고 이걸 던지고 에? 제일 멀리 던질 수 있는 사람. 다 해. 그러니까 하루를
1: 거의 올림픽이네 거의.
2: 진짜로. 그래서 모든 이제 그 나이에 맞춰서 다 하는 건데 나는 잘 못해서 난 유일하게 잘한 거는 그 무거운 공으로 던지는 거야.
1: 너가?
2: 그니까.
1: 그러니까.
2: 근데 그게 법이 있어. 그냥 공 던지듯이 던지면 안 되고 밀어서 던져야 돼. 그리고 진짜 무거워 생각보다. 근데 뭐 내가 유일하게 상 탄 거는 그거야.
1: 상까지?
2: 네, 1등까지 8등까지는 줘. 근데 내가 한 6등 했나? 아무튼 그래.
1: 좋아. 자 수수가 기호 개주했다고?
2: 개주는 근데 필수 항목이었어요. 무조건 해야 됐었어. 무조건 해야 됐어. 근데 이제 200m, 뭐 400m, 1000m, 1800m 이렇게 중에서 하나만 고르면 돼.
1: 너 몇 메달 했어?
2: 나 200 했던 것 같아. 왜냐면 그냥 한 번에 짧게 끝내도 되잖아. 근데 1800은 이제 그 스트래티지가 있어야 되잖아. 그 스트래티지가 한국말로 뭐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경략. 아 뭐래?
1: 경락?
2: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전략이 필요하니까 막 천천히 뛰다가 마지막에 막 뛰고 막 이런 거 있어야 돼요. 난 그런 것까지 생각할 수 없고 여튼 빠르게 했습니다. 근데 상은 받은 적 없습니다.
1: 네. 그럴 수 있지.
2: 1638 친구가 보내줬는데 우리 운동회 영혼 잡기 했잖아. 너무 재밌었는데.
1: 아주 재밌었지.
2: 실내로 해야 돼서 좀 아쉽긴 했었지만 맞아. 그래도. 재밌긴 했어.
1: 다음엔 야외에서 좀 더 많은 인원들과 도전해보는 걸로. 4056 친구가 나 지금 고양이랑 같이 보고 있어. 후추야 안녕 인사 한번 해주라.
2: 후추 안녕. 아 귀여워. 귀엽네. 아 나 요즘에 진짜 고양이한테 사랑에 빠졌거든.
1: 귀엽지.
2: 나 원래 고양이 강아지 둘 다 좋아했는데
1: 이 사진 너무 마음에 드는데.
2: 이 사진?
1: 응.
2: 아, 귀엽네. 나 원래 고양이랑 강아지 둘 다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휴가 다녀오면서 이제 길고양이를 너무 많이 봤는데 길고양이 보면서 고양이 파가 조금 더 가까워졌어.
1: 고양이만의 그 매력이 있다고.
2: 진짜 너무 귀여워.
1: 완전 매력 있지.
2: 2105 친구가

0: 기호 태오 나 개주 나간다. 크크크크 달리기 꿀팁 전수해주라.
1: 아,
2: 아 있었는데.
1: 사실
2: 몇 미터인데? 그 미터 따라 다른데.
1: 한국 보통 400.
2: 400. 네,
1: 보통 400.
2: 그럼 반이네 반.
1: 그렇지 반 돌고 이제 다른 애한테
2: 넘겨주고. 오케이 오케이.
1: 아, 400 다 돌라나? 이거는 안 떨면 돼.
2: 400이면 그냥 눈 감고 그냥 최대한 빨리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
1: 그치. 어, 겁나게 떨려.
2: 전략 없이.
1: 잘할 수 있을 거야.
2: 화이팅.
1: 6725 친구가 난 지금 엄마랑 같이 보고 있는데 어머님 안녕하세요도 해줘.
2: 어머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어, 목소리 왜 그래?
1: 그래도 좀.
2: 아니야 원래 어머님들은
1: 아,
2: 밝은
1: 거 좋아요.
2: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아, 이 친구 되게 밝고
1: 귀여워 안녕.
2: 아, 그런 거지 이렇게. 그런 거지 그런 거지. 오케이. 9077 친구가 나는 피구 시대회 출신이야. 공을 무서워해서 피하다 보니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스타일. 어 피구가 다즈볼.
1: 이런 것도 있구나.
2: 응? 그 도즈볼.
1: 뭐라고?
2: 다즈볼. 아 공 그냥 계속 상대방 그냥 던져서 아웃시키는 거. 그게 피구지.
1: 어.
2: 아 오케이 오케이.
1: 맞춰서 아웃시키는 거.
2: 아 나도 피구 진짜 좋아했는데. 나 어렸을 때 진짜 좋아했었어.
1: 막 어렸을 때 다 좋아하지 뭐.
2: 피구만큼 재밌는 게 없어서.
1: 맞아. 자, 5235 친구가 채태양 나랑 사귀어줄 수 있어? 안 되면 내일 다시 물어볼게요. 라고 그럼 내일 다시 물어봐줬으면 좋겠고 친친방 친구들 문자 만나보고 있고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올게. 피어나모니의 I see you. I see you, my baby. Oh, that's true. No, baby. 내 보는 only one.

0: 피어남니의 ICU 듣고 왔고 문자 계속 소개해볼게. 8545 친구가 기호 선배 관심 있는데 DM 보내도 돼요?
1: DM 막혀있어.
0: DM 막아놨잖아.
1: 막혀있어. 아쉽게도.
0: 아쉽게도 다른 방법.
1: 다른 방법. 편지로 보내줘. 2803 친구가 기호야 태양아 편의점 알바하는 중이라 귀가 심심했는데 친친방 틀어놓으니까 좋다. 손님들도 방광제로 듣겠지.

0: 아니 근데 이걸 하면서 확실히 어쨌든 한국에 있어도 스케줄 그 이런 거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
1: 그치 그치.
0: 계속 뭔가 보여줄 게 생기니까.
1: 맞아.
0: 들려줄 게.
1: 목소리도 생기니까.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0: 2958 친구가 기호태오 서로의 취향은 얼마나 잘 맞는 것 같다. 10점 만점 중에 몇 점 정도?
1: 취향? 취향은 취향? 1점이지 뭐.
0: 취향? 우리 취향?
1: 취향은 아니 존중할 수 있는데 취향이 맞진 않지.
0: 아, 그치 취향은 안 맞지.
1: 어 존중은 하지. 아 이런
0: 뭐에
1: 취향도
0: 따라 다르지 뭐. 아닌가?
1: 예를 들어 찍먹 분먹 하나 둘 셋 찍먹. 아, 뭐 그런 것들은 뭐 그러면 어 좀 겸손하게
0: 짬뽕 3점? 짬뽕 짜장 하나 둘 셋 짜장.
1: 바다님 산 하나 둘 셋
0: 바다.
1: 어? 5점.
0: 5점.
1: 그래.
0: 5점 정도.
1: 0572 친구가 쿄디랑 탱디 카페에서 항상 시키는 메뉴 뭐야? 카페 요새 컵빙수 많이 나오던데 그런 거 먹어? 오 처음 들어보는데?
0: 컵빙수 뭔지 알겠어?
1: 그냥 빙수인데 컵에 넣는 거 아니야? 맞아. 그냥 작은 버전?
0: 맞아.
1: 좋다. 왜냐면 하나 큰 게 너무 좀 그러니까. 많잖아.
0: 먹기 힘들지.
1: 나는 카페에서 웬만해서는 그냥 시키고 조금 저녁이 됐다 아니면 아침이 안 됐고 커피 마시기 좀 그렇다 하면 좀 달콤한 거 항상 망고 들어간 거 좀 먹는 거 같아. 너는?
0: 난 카페 얼마 안 먹어.
1: 진짜? 아 그런 거 같아. 음료수를 별로 안 마시네.
0: 시킬 때도 난 단체로 시킬 때도 거의 안 시키고.
1: 어? 그럼
0: 잘 안 시켜.
1: 그럼 뭐 마셔?
0: 나 요즘 물 먹어.
1: 오이 좋은 발전이다. 물이랑, 철이 물이랑, 들었네.
0: 물이랑 보리차.
1: 어 잘했어 잘했어. 응원할게.
0: 감사합니다. 자 269 친구가 나 너무 피곤한데 기호야 내 밥 좀 차려주시겠어요?
1: 어 제가요? 나는 밥을 차려 뭐 하면 할 수 있는데 근데 맛은 보장할 수 없어.
0: 아 그럼 뭘 차려줄 거야?
1: 뭐 라면? 라면
0: 라면 뭐 좋지.
1: 시리얼 정도? 그래,
0: 저녁에 먹는 라면 제일 맛있다고.
1: 어 그치 라면 그리고 그 금색 그 금색 그릇에 그
0: 냄비 말하는
1: 냄비 냄비 냄비 냄비 어그 금색 냄비로 해드릴게요. 오케이 내가 읽어야 되나? 아 민소월 친구가 안녕 쿄디 탱디 나는 지금 연극 공연이 3일을 남기고 아주 분주하게 무대 셋업을 하고 있단다. 나중 아 그 중에서도 나는 조명과 음향을 담당하는데 태양이 어릴 적 꿈이 조명 엔지니어였다는 게 생각나서 사연 보내보아. 서강대학교 신방연극회 반야 아저씨 파이팅 해주라. 오, 반야 아저씨 파이팅.
0: 반야 아저씨 파이팅.
1: 오,
0: 되게 좋은 학교 다니시네.
1: 그니까.
0: 아주 좋은 학교.
1: 어렸을 때 이런 거 한 적 없어? 어렸을 때?
0: 난 이런 거 뭐 사실 한 적 없지. 전문 이렇게 전문적으로 해본 적 없지.
1: 나는 캐나다에서 그 이제 예술학교 나왔으니까 항상 뮤지컬을 이렇게 뭐 연극까지는 아닌데 뮤지컬을 진짜로 세트 부터 의상부터 안무부터 노래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쇼를 아예 진짜로 만들어.
0: 그리고 너네가?
1: 우리 학생들이.
0: 어 거의 대학교처럼 하네.
1: 어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학생들한테 돈 받아서 이제 진짜 쇼를 해 한 몇 주 동안 진짜 뮤지컬처럼.
0: 어 괜찮네.
1: 어 그래서 거기서 막 노래 부르고 했었어.
0: 그런 것도 추억에 남지.
1: 살짝 반야 아저씨처럼. 화이팅!
0: 반야 아저씨 화이팅. 어 잠깐. 지금 선생님 오는 소리 들린 것 같지 않아? 어 조용히 하고. 노래 듣고 오자.
1: 그래 선생님 몰래 노래 하나 듣고 올게. 에리 투 메이저의 Need That Bass.

0: 에리트 메이저의 Need That Bass 듣고 왔어. 친친방 친구들과 조금 더 편해지는 시간, 야간 자율학습 함께하고 있는데 문자 더 볼까?
1: 좋아. 1417 친구가 태호 기호 안녕, 어제 진돗개의 날이었거든. 나는 우리 집 진돗개랑 같이 보고 있어. 이름 불러줄래? 최씨 집안이라 이름이 고야. 최고야 라고 한번 불러주라. 최고야.
0: 최고야. 아, 귀여워. 귀엽네. 아,
1: 나는 진짜로 진돗개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 난 귀엽지. 진짜로 진돗개 너무 귀여워. 나중에 나도 키워야지.
0: 왜 왜? 아직 뭐 로봇 같았어.
1: 아야, 그냥 진짜로 영혼을 담아서 말한 거였어.
0: 그런 거였어. 알았어. 2529 친구가 다들 학창 시절에 무슨 동아리였어? 나는 가야금 동아리 야금야금이었어. 아,
1: 응? 뭐였어?
0: 나는 이제 밴드부랑. 밴드부 했고 처음에는 모델 동아리.
1: 오, 스웩. 나중에 워킹 한번 부탁드릴게요.
0: 아, 근데 난 그런 거 하나 배운 거 없어 진짜.
1: 아, 그치. 뭐 동아리는 뭐 배우, 뭐 그냥 하는 거지 뭐. 나는 그냥 성가대.
0: 성가대.
1: 아, 왜 막 이런 거 막 하고 그랬었어. 자, 이 문자를 끝으로 아쉽지만 이제 야자도 마치고 반말 모드도 마칠 시간이래.
0: 근데 그렇다고 집에 가면 안 되는 거 알지? 아직 30분밖에, 아직 30분 남았으니까 우리는 다시 4부에서 만나자. Say My Name의 UFO 듣고 올게. 이따 봐.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장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미래보다 뚜렷한
2: 태호 이목구비
1: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2: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1: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경기고등학교. 와우.
2: 기호씨가 졸업한 학교죠? 역사와 전통이 서려있는 학교라고 들었는데, 자, 교과제창 시작!
1: 어? 교광제창이 뭐야? 미안.
2: 학교 노래, 학교 노래. 아, 모르지 너?
1: 어, 몰라. 잠깐, 우리 그런 거 있었어?
2: 아, 당연히 있지. 어? 모를 수 있어요, 괜찮아.
1: 왜, 뭐지? 학교의 노래?
2: 솔직히 나도 고등학교 때 기억 안 나.
1: 아, 내가 그냥 기억 못하는 거겠지?
2: 난 초등학교 때 것만 기억나.
1: 어,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럼 오늘의 급식력 퀴즈 들어갑니다. 내 급식 메뉴 중 숨겨진 하나를 맞춰주세요.
2: 5월 8일 금요일 내일 경기고등학교 점심 메뉴입니다. 연탄불고기 비빔밥, 아욱, 된장국, 옛날 떡꼬치, 시금치 무침, 배추김치, 요구르트, 그리고 이것, 전인데요.
1: 오늘 마지막 메뉴 법상치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메뉴 범상치 않습니다. 급식 먹으러 온 친구들의 심장을 쿵하게 만드는 메뉴인데요. 미리 찾아보니까 하트 모양 햄으로 만든 전이더라고요.
2: 그렇다면 이것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심쿵 햄, 2번 자꾸만 심쿵해 널 보면 볼수록 가슴이 쿵쿵해 꼭 안기고 싶어.
1: 정답 보낼 곳 문자 번호 샵 8002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2: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을 뽑아서 학교, 회사, 동아리, 학원 어디서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단체 간식 선물 카페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와우. 하겠습니다.
1: 누구와 함께 먹고 싶은지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겠습니다. AOA의 심쿵해 듣고 올게요.

0: 내일 급식 뭐더라에 이어서 에어의 심쿵이 듣고 왔습니다.
1: 5229님께서 이 노래 완전 최태형 윤기호 헌정곡이잖아.
0: 맞아요. 반말 이제 안 해야 된다는 걸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1: 맞습니다. 제가 이 노래 지금 계속 들으면서 엄청 노래 좋다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0: 네, 아 너무 좋아요 진짜로. 1060님께서 에어웨이 선배님들 커버 무대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제발요. 아
1: 한 번 더 하면 재미없어 근데.
0: 그렇죠. 한 번 했으니까.
1: 이번 그쵸? 저희 이번 여름에 아주 재밌는 또 팬미팅 하는데 거기 오시면 더 재밌는 커버 무대 보실 수 있습니다. 꼭 와주세요.
0: 네 좋습니다. 네,
1: 그럼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 퀴즈의 정답은
0: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 1번 심쿵 햄전입니다.
0: 내일 경기국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연탄 불고기 비빔밥, 아욱 된장국, 옛날 떡꼬치, 시금치 무침, 배추 김치, 요구르트, 심쿵 햄전.
1: 와우.
0: 와, 너무 배고프다.
1: 아, 실제로 이렇게 생겨가서 심쿵 햄전이라고.
0: 아, 근데 제가 진짜 경기국 다니면서 네. 와 급식 진짜 잘 나온다 생각하면서 다녔었어요. 진짜로.
1: 아니 진짜 급식이 진짜
0: 한번 금요일에 럽스터 테일 나온 적도 있어요.
1: 아 여기 서울이 다른가 보네.
0: 럽스터 테일도 나오고 한번 막 도넛도 막 나오고 막 진짜 와 여기 진짜 잘 나온다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1: 왜냐면 서울 쪽에서 다른가 봐요 뭔가.
0: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되게 급식도 너무 좋았고 맛이 없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1: 아 급식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때 그 당시에 다닐 때는
0: 응? 저희가 다녔을 때?
1: 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봐봐 이게 지금 우리가 아무도 누군가 밥을 차려주는 사람이 없고 알아서 이제 배달로 시켜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챙겨주면 지금에서야 좋다고 느끼는데 그때 그 당시 학교 다닐 때는 급식이 싫지 않았어요?
0: 아니 맛있었는데요? 전 진짜 좋았어요.
1: 희한하네.
0: 아 근데 진짜로 그래서 와 여기 급식 진짜 잘 나온다 생각했어. 안 그래도 왜냐면 그때 이제 다른 동갑인 친구들 학교 다니면서 막 아 급식 뭐 이런 얘기 막 나누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 급식은 되게 좋은데 생각하고 있었거든. 안 그래도. 아무튼 1638님께서 급식에서 제일 좋아했던 메뉴 궁금해요. 전 급식 계란말이 굿굿. 아 계란말이 맛있죠. 나는 뭐 제육볶음.
1: 저도 제육인 것 같은데.
0: 제일 무난하고.
1: 아니 그 학교 제육 있어. 그 살짝 좀 더 달짝지근한.
0: 맛있어.
1: 간만에 먹고 싶으면
0: 맛있지.

0: 가마에 먹고 싶습니다. 네, 7694님께서 어른 되니까 급식 먹고 싶어서 눈물 남. 이게 맞다니까 진짜로.
1: 근데 요즘에 살짝 그런 이제 배달도 막 옛날 도시락 이런 거 막 아, 시킬 맞아, 수 있잖아. 맞아, 맞아, 맞아. 막 멸치도 있고 막 햄도 들어가 맞아. 있고 막 그런 것도 맛있던데.
0: 근데 그 자극적이야. 아. 그 옛날 급식에서 먹던 그
1: 좀 덜 자극적이어야
0: 돼. 좀 덜 자극적이어야 돼.
1: 아, 오케이. KBN님께서 아 맛있겠다. 근데 경기고 남고라 가지도 못함. 아 맞네. 맞아요. 저의 남고였어요. 였어요가 아니고 남고예요. 네, 남고였습니다.
0: 우따따님께서 학교 스파게티도 맛있습니다. 아 저는 싫어요.
1: 왜? 콜드 스파게티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그 그냥 그, 스파게티?
0: 어. 아 뭔가 내 스타일 아니야?
1: 귀여웠나?
0: 그냥 우리 귀여웠나? 가끔씩 거기 뭐야 뮤비 같은 거 찍을 때 나와.
1: 아 너무 좋아.
0: 급식 차려서.
1: 난 너무 좋아.
0: 아 뭔가 나는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퀴즈 맞춰준 분들 중 행운의 당첨자 뽑아봐야죠.
1: 좋습니다. 6576님께서 저의 회사원인 아 저의 회사 인원 1000명 넘으니까 안 맞출게요.
0: 아 감사합니다.
1: 어, 좋아요.
0: 이해했어?
1: 아 이게 1000명이 넘으니까
0: 아 그렇지.
1: 일부러 안 맞추겠다는 맞아, 맞아. 거잖아. 어 좋았어요.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단체 근데 사실 뭐 우리랑은 뭐 어차피 MBC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응. 네, 저희랑은 뭐 딱히 괜찮아요.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됩니다. 네 단체 간식 선물 받을 주인공은 두구두구 해주세요.
1: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0: 0572님 축하드립니다.
1: 정답과 함께 사연 남겨주셨어요. 1번이요. 저 재수 중인데요. 같이 재수하는 친구랑 카페에서 같이 공부하고 싶어요. 유유유유 라고 하셔서 이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0: 축하드립니다. 카페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카페에서 맛있는 거 먹고 공부도 화이팅 하십시오.
1: 그러면 저희는 문자 조금 더 보고 갈까요?
0: 5537님께서 나 방금 돈벌레 잡았어요. 아직도 심장이 벌렁벌렁벌렁. 혼자 살기 힘드네. 탱디 쿄디는 벌레 잘 잡나요?
1: 절대 못 잡.
0: 기절하죠.
1: 네, 못 잡죠. 근데 저도 캐나다 살았었을 때 제가 제 방이 지하층에 있었거든요. 이게 자고 있을 때 이제 딱 불 끌라 하면 항상 돈벌레가 바닥 밑에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요. 진짜 이만한 거.
0: 아, 그거 너무 징그러운데. 진짜. 다리 너무 많고.
1: 근데 그럴 때는 잡기도 무서워가지고 그래, 넌 잘 살아라. 그냥 너는 날 괴롭히지 말고 나도 널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그냥 우리 그냥 행복하게 함께 살자 이 생각으로 그냥 살게 해줬어요. 전
0: 마인드 좋다.
1: 그럼 걔네도 살아야 되는데
0: 다 먹고 살자는 건데.
1: 어, 그럼 그리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돈벌레 있어야 돈이 들어온다 뭐 그런
0: 맞아, 거. 맞아 그런 거
1: 그래서 있지. 돈벌레 아니야? 맞죠?
0: 맞대요.
1: 그렇습니다. 네, 아 제가 이거요. 아, 2931님께서 에어에 했으니까 이번에 팬미팅에서 테티서 하자. 아 근데 너무 여러분 너무
0: 야, 이렇게 예상... 얘기해버리면은 어, 또 재미없기 때문에
1: 아, 예상 너무 가지 않나요? 조금
0: 저희가 말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할지는 직접 와서 확인해주세요.
1: 예, 좋습니다.
0: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4291님께서 오빠들 저 수건 접고 있는데 수건 잘 접는 꿀팁 알려주세요. 아 난 수건은 잘 모르는데
0: 나 그냥 접는데
1: 그치 그냥 뭐 접지. 나는 티셔츠는 좀 잘 접어.
0: 아 난 티셔츠 진짜 못 접어.
1: 아 난 티셔츠는 잘 접는데
0: 그냥 접어.
1: 그 팔부터 안쪽으로 접고 그다음 밑으로 이렇게 접으면 딱 앞에 보이게 이쁘게 네모나게 접혀집니다. 어 나의 티셔츠 접는 나 접어. 꿀팁. 오케이 아무튼
0: 7295님께서 라디오 참 좋네요. 저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인데 지금 태욱이랑 같이 있는 것 같아서 같아요. 사랑해 얘들아.
1: 아, 아 화이팅입니다. 혼자 일하는데 힘들 텐데
0: 이런 거 참 좋군요.
1: 화이팅.
0: 네 문자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 일기로 갑니다.
1: 오늘은 제가 직접 일기를 써왔습니다. 더 플러스의
0: 더 폴스
1: 더 폴스의 에코 먼저 듣고 일기 교환하러 돌아올게요.

데뷔 이후로 처음으로 긴 휴가를 다녀왔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아주 신기하게 느껴진 순간이었다. 쉬고 있을 땐 시간이 엄청 천천히 지나간다고 느껴졌는데 돌아오니까 그 2주가 하루 안에 다 끝난 느낌이었다. 나의 기분 그리고 하루를 어떻게 채웠는지에 따라 다 똑같은 시간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게 흥미로웠고 신기했다. 거의 시간 여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기분? 그만큼 똑같은 24시간이라도 내가 어떻게 채우는지에 따라 달라지니까 활용을 잘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쉬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 똑같은 24시간 안에 쉴 틈 그리고 행복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너가 채워줘.

0: 브루노 메이저의 A Strange Kind of Beautiful 듣고 왔고요.
1: 쿄쿄0927님께서 기호 너무 기특함 안아줄게.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교환 일기는 바로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직접 일기를 써왔는데요. 제가 원래 평소에 뭐 올해 2026년부터 이제 일기를 좀 많이 쓰기 위해 특별한 일기장도 사고 좀 자주 쓰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써온 일기가 제가 진짜로 휴가 다녀와서 쓴 일기 내용이었는데, 뭐 저는 일기를 영어로 쓰긴 하지만 오늘 라디오를 위해 그걸 조금 한국어로 좀 번역해서 진짜 휴가 갔다 오면서 제 생각을 좀 써온 걸 좀 공유했습니다. 일기는 원래는 뭔가 크게 생각하면서 쓰진 않고 그냥 딱 자기 전에 열고 그냥 오늘 뭐 느꼈을까 생각을 조금 하다가 쓰게 되면 그냥 그 이후는 그냥 굳이 생각 안 하더라도 그냥 완전 자동적으로 그냥 내가 그냥 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좀 써져가지고 네, 좀 여러분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0: 이 마지막 말 좋은데요?
1: 뭐요?
0: 쉬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 똑같은 24시간 안에 쉴 틈 그리고 행복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1: 그럼요. 왜냐면 그 하루들이 길게 느껴졌던 이유가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어쨌든 쉴 때는 이제 걱정도 없고 부담도 없고 그냥 마음껏 쉬어도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하루가 훨씬 더 꽉꽉 채워지게 느껴지고 훨씬 더 길게 느껴지는데 뭔가 해야 될 게 많고 고민도 많고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 하루가 계속 그 시간에 쫓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더 짧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 24시간 다 똑같은 24시간인데 왜 어느 날은 길고 어느 날은 짧게 느껴질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을 때 아, 이 행복이랑 이 쉴 틈을 못 찾아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좀 확실히 든 것 같아서 네, 좀 그런 시간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좋습니다.
1: 어떻게 쉴 틈 어떻게 채우고 있어요, 태우 씨는?
0: 저요? 근데 뭐 쉴 틈이라기보다 뭐 솔직히

0: 그렇게 짧게 느껴지는 날도 있고 길게 느껴지는 날도 있겠지만 그냥 좀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인드 컨트롤 좀 해야 어느 마인드 정도 컨트롤. 어느 정도 좀 해야 인생 살아가는데 편하더라고요.
1: 좋습니다.
0: 네, 자 교환 일기 오늘의 일기는 쿄디 일기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 인사 나누겠습니다.
2: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0: 참 빠르네.
1: 아까 말한 실트.
0: 아 실트. 와우 참 빠르네요. 어땠어요?
1: 아 재밌게 잘했던 것 같아요. 기대한 것보다.
0: 예, 처음에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조금 여유를 찾은 것 같아서 확실히 좀 재미를 느낀 것 같습니다.
1: 앞으로 좀 계속 해야 되니까 네.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0: 네, 잘 지켜봐 주세요.
1: 좋습니다. 요요대 이이사님께서 오야오 DJ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다.
0: 와우.
1: 감사합니다.
0: 그러기 쉽지 않을 텐데 기대 넘다는 게.
1: 아 근데 저희 좀 잘한 것 같아요.
0: 예, 괜찮게 한 것 같아요. 처음 치고. 1670님께서 안녕히 계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
1: 되게 쿨하시네 저분.
0: 안녕.
1: 되게 쿨하십니다.
0: 네, 내일은 내일은 손동표 씨와 우리끼리 함께합니다.
1: 좋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많이 많이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0: 그럼 오늘 끝곡 PH1이 피처링한 민호의 깨우지 않을게 들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1: 지금까지 영상의 김혜영,
0: 연출의 김현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저는 DJ 피원하는 이키오
1: 태호였습니다.
0: 또 봐 여기서 기다릴게.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를. 1600-0255 포스코 ENC.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천상에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1: 아니, 그렇게 말고 사적으로요.
0: 사적으로? 뭐 옛날에 조금?
1: 뭐 옛날에 조금은 아닌 것 같던데? 작가님, 어제 백상예술대상 안 봤죠?
0: 네, 안 봤어요.
1: 한번 보세요. 영화 부문 특별상 천상현 대표 수상 소감이요.
0: 왜 뭘 했는데?
2: 안녕하세요, 영화사 제비 대표 천상현입니다. 영화라는 작업이 크리에이터 분들의 어떤 재능과 열정의 산물인데 제작자인 저에게도 약간의 지분이 있다면 지금까지의 지분을 다 합쳐서 제 인생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준 나의 친구 류은중에게 고맙다는 말 영향을 준 나의 친구 류은중에게
0: 뭐래?
3: 네가 멀쩡한 게 싫어.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 너처럼.

0: 작가님 혹시 천상현 대표 아세요?
1: 영화사 제비 천상현이요?
0: 네.
1: 알죠.

0: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은중과 상현 사운드 트랙에서 노트 앤 펜슬, 서리의 노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은중과 상현이라는 그 긴 이야기의 첫 시작이었죠. 백상예술대상, 갑자기 백상예술대상 수상 소감에서 나한테 고맙다니, 이게 뭔 소리야? 동시에 이걸 보기 시작하는 관객 역시 이게 대체 무슨 관계야?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를 궁금해하는 게 이 에피소드 15개로 구성된 시리즈의 첫 번째 에피소드의 오프닝이었습니다. 영 씨가 이 작품 보시고 사연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은중이에게 입했다가 조금 있다가 상현의 마음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이 나를 세우고 싸울 때는 각자 왜 그러는지 알겠어서 누구의 편도 들지 못해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작부터 엔드 크레딧까지 펑펑 울면서 봤어요. 아, 은중과 상현, 이 드라마는 아무에게나 추천하지는 못하겠어요. 다만 드라마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와 사랑의 이해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감독님입니다. 조영민 감독님. 저에게는 황인래, 김원석 감독님에 이어 세 번째로 믿고 보는 한국 드라마 감독의 조영민 감독님이 계세요. 좋은 대본을 알아보고 아름답고 힘있는 영상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송혜진 작가의 글, 그리고 조영민 감독의 연출, 그리고 김고은, 박지연 두 배우의 연기, 모든 게 참 잘 맞아떨어졌던 은중과 상현이 바로 오늘 저녁에 열리는 62회 백상예술대상 방송부문 최다 부문 후보작입니다. 7개 부문 후보에 올라 있어요. 아, 과연 몇 개의 상을 받게 될지, 드라마 작품상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여자 연기상에 나란히 후보에 오른 김고은, 박지연, 이게 원래 같은 작품에서 두 배우가 오르면 표가 좀 분산이 돼서 불리하다고는 하는데 둘 중에 한 명이 받게 될지, 혹시 뭐 공동수상? 보통 공동수상을 제가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은중과 상현의 공동수상이라면 수긍할 수 있어요. 뭐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아니 뭐 상은 받지 못하지만 가장 많은 부문의 후보에 오른 작품으로 인정을 받을지, 만약에 상을 받게 되면 그 수상소감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이 은중과 상현의 오프닝과 연결되는 느낌이에요. 백상예술대상 수상소감이 작품의 시작이었는데 그 작품의 진정한 마무리가 또 백상예술대상에서 이 작품으로 상을 받는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저녁에 열립니다. 62회 백상예술대상.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는 뭐 은중과 상현을 응원하고는 있습니다. 네, 순전히 뭐 개인 취향이니까.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써 간다, 장까지 간다.
2: 3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5: 하이엠 솔루텍
4: 1544-8777.
5: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 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5: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6: 아니,

0: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움직여. 그럼 참 신비롭게 느껴진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어.
1: 손가락을 움직여서 신청곡을 보내보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드라마 미지의 서울 사운드 트랙에서 나의 시간 어딘가 일레인의 노래였습니다. 제가 또 재밌게 본 또 다른 드라마 미지의 서울도 함께 백상예술대상 드라마 부문 여러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6개 후보예요. 제가 아까 은중과 상현을 7개 부문 후보라고 그랬죠. 살짝 헷갈렸어요. 부문은 똑같이 6개예요. 미지의 서울도 6개 부문의 후보, 은중과 상현도 6개 부문의 후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 연기상에 김고은, 박지원 두 명이 올라갔기 때문에 은중과 상현이 6개 부문의 7개 후보라서 최다 후보작이 된 거고, 부문으로만 따지면 미지의 서울과 은중과 상현이 같습니다. 6개 부문. 가장 앞에 있는 투톱. 제가 그 투톱 드라마를 다 재밌게 봤네요. 아, 미지의 서울도 재밌었는데, 아, 마음 약해져요. 저에게 투표권 있으면 안 돼요. 저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함께 후보에 오른 다른 주요 드라마들 보면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파인 촌뜨기들, 또 포근의 셰프 등등등 이런 드라마들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영화 부문, 아, 예상대로 왕과 사는 남자 7개 후보, 어쩔 수가 없다 7개 후보, 세계의 주인 6개 후보. 이렇게 세 작품이 가장 좀 눈에 들어오는데, 아, 왕가 사는 남자와 어쩔 수가 없다가 거의 모든 부문에서 같이 후보에 올라 있어서 이거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뭐 주로 이 세 작품이 언급이 되겠지만 FM 영화음악 청취자분들은 이 작품 말고도 사람과 고기라는 영화가 세 개나 후보에 올랐다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3670이라는 독립 영화도 후보에 올라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영화 부문에서는 휴민트 그리고 굿뉴스 이런 작품들이 후보에 올라있어요. 파반느, 얼굴, 또 3학년 2학기 만약에 우리 이런 작품들도 여러 부문 후보에 올라있고요. 그래도 올해는 지난해에 비하면 그래도 작품들이 조금 좀 편수가 좀 눈여겨볼 만한 작품 편수가 늘어난 것 같아서 좀 다행이다 싶어요. 최근 한 1, 2년, 2, 3년 동안 참 많이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 영화 산업이 이제 좀 다시 좀 반등하나라는 기대를 하게 만드는 그런 좀 작품 구성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왕가 사는 남자의 스코어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달파랑 감독님을 만나서 유이치 사카모토 다이어리 GV를 함께 했기 때문에, 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달파랑 음악 감독이 그날 왕가 사는 남자 얘기도 조금 했는데 마지막 엔딩 장면에 그 강물의 그 마지막 그 순간의 장면이 원래는 지금보다 편집이 조금 짧았대요. 그런데 달파랑 음악 감독이 이 관객의 감정을 이렇게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음악적인 어떤 좀 작업을 발휘하려면 장면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해서 뒷부분을 장은중 감독이 좀 늘린 거래요. 그래서 훨씬 좀 길어진 장면에 맞게 차곡차곡 감정을 끌어올리는 이 음악을 완성을 한 거죠. 영화 왕가 사는 남자의 스코어 준비했습니다. 달파란 음악 감독, 그대 나를 건너가게 해주오.

왕과 사는 남자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리며 어떤 감상에 젖어 있는데 갑자기 이 음악이 나와서 당황하셨나요? 예고 없는 더블스코어였습니다. 두 음악 모두 달파란 음악감독이에요. 이렇게 다른 영화 음악을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스펙트럼이 이 정도입니다. 왕가 사는 남자의 그대 나를 건너가게 해주오에 이어서 영화 독전에서 소금 공장 마약 제조 달파란 음악감독의 스코어 이어드렸습니다. 제가 그날 만났을 때 감독님 곡 잘 틀고 있어요. 근데 곡 제목 소개할 때마다 좀 움찔한다고. 소금 공장 마약 제조. 곡 제목 때문에 움찔하긴 하지만 덕분에 좋은 음악 잘 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아, 달파란 음악 감독의 영화 음악들이 저는 특히 2000년대, 네,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로 이어지는 한국 영화 르네상스 시기에 어떤 색깔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 색깔을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달파란, 장영규, 방준석 이런 새로운 세대의 감독들이 합류하면서 한국 영화 음악이 굉장히 다양해졌다고 생각해요. 아, 그리고 신유일 씨가 방송 잘 듣고 계신데 궁금한 게 있어서 사연 남긴다고. 제가요, 인디애나 존스, 미션 임파서블, 스타워즈, 007 테마 이런 거 엄청 좋아하는데요. 세윤 DJ님 생각에 야, 너 이거 한번 들어봐. 깜짝 놀랄 거다. 이거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거다. 라고 할 만한 영화 음악 있을까요? 미국에 인디애나 존스 주제가가 있다면 우리나라엔 이게 있지라고 말하실, 그에 필적할 또는 버금갈 그런 영화 주제가. 여기서 주제가라는 건 약간 영화 테마의 느낌으로 쓰신 단어니까 그런 영화 테마, 스코어 있을까요? 저는 별로 아는 게 없는데 DJ님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면 가르쳐주세요. 제가 식견이 아주 얕아요. 있다면 좋은 곡 하나 소개 부탁드립니다. 적당한 날, 적당한 때. 그게 저의 신청곡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게 주로 좀 규모가 있는, 우리가 보통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라고

부르는 장르의 그 힘 있는 음악들을 좋아하시네요. 인디아나 존스, 미션 임파서블, 스타워즈 007. 이런 스타일의 음악이 한국 영화에도 물론 있죠. 지금 문득 떠오르는 건 베테랑 테마 같은 뭐 그런 느낌? 한국 영화 스코어도 한번 언제 한번 왕창 몰아서 한번 네. 쫙 한번 해봐야 되는데 추석 언제죠? 추석? 추석 때 한번 몰아서 해야 되나? 오늘 제가 그래서 골라본 건 인디아나 존스 미션 임파서블 스타워즈 007의 스코어랑은 분위기가 다르지만 뭔가 한국 영화의 좀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던 제가 좋아하는 그런 좀 특색 있는 스코어 두 개를 떠올려봤어요. 한국 영화가 춤곡 있죠. 춤곡. 뭐 왈츠도 있고 뭐 라틴의 리듬도 있고 묘하게 춤곡을 잘 써요. 영화에서 그렇게 막 춤출 만한 아주 흥겹고 무슨 그런 뮤지컬 영화를 많이 만드는 나라가 아닌데 역설적인 느낌으로 춤곡을 잘 쓰거든요. 그게 좀 하나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국 영화에 왈츠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오죽하면 왈츠 특집도 한번 하지 않았겠습니까? 올드보이부터 시작해서 한국 영화 곳곳에 숨어있는 왈츠들. 그렇게 춤곡을 좀 영화에 다양하게 쓰는 게 저는 한국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두 곡을 골라봤어요. 달파란 음악감독이 장영규 음악감독과 함께했던 영화 달콤한 인생 사운드트랙에서 슬픈 나의 밤 그리고 영화 마더에서 이병우 음악감독의 춤 에필로그.

더블 더블 스코어네요. 아까 달파란 음악 감독의 스코어 두 곡 이어드렸고 이번에는 영화 달콤한 인생과 마더의 스코어를 하나씩 두 개를 이어봤습니다. 달콤한 인생에서 슬픈 나의 밤 그리고 마더에서 춤 에필로그였습니다. 한국 영화 스코어 더 많이 좀 신청해 주세요. 저도 더 많이 선곡할게요. 또 몰아서 언제 한번 특집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극장가에 다큐멘터리 한 편이 꽤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명세 감독의 란 12.3, 란 12월 3일 뭐 이렇게 읽어야 될까요? 지금 관객이 20만 명 이미 넘었죠? 30만 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작품을 보신 분들이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진희 씨, 이명세 감독님의 첫 다큐멘터리라고

하던데 역시 이명세 감독이 만들면 다큐멘터리도 나의 사랑 나의 신부나 인정사정 볼 것 없다나 형사 더 듀얼리스트처럼 눈을 사로잡는 작품이 되네요. 2024년 12월 3일 하루 일과를 모두 마무리하고 잠들기 전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던 그 밤에 들려온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뜬금포 개엄령 바로 그 대국민 방송 장면으로 시작하는 그날 밤의 기록입니다. 국회로 뛰어나간 시민들이 직접 찍은 영상, 그 생생한 기록들, 그리고 팝아트 같은 애니메이션으로 이미지화된 시민들의 그날 밤, 이후 실제 조사에서 밝혀진 녹취 등을 구성해서 계엄이 해제되기까지의 기록이 속도감 있게 펼쳐집니다. 이 영화의 엔드크레딧에 글쎄요, 체감상 한 10분 넘게 이어지는 것 같은 이 영화 제작 펀딩에 참여한 시민들의 이름이 계속 촤악 올라갑니다. 뭔가 자부심이 느껴지는 대목이었고요. 그냥 다 떠나서 한 편의 영화로 봐도 너무 재밌습니다. 추천합니다. 많이 보고 계속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잊혀지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 더 기억해야죠 라고 하셨고, 윤한호 씨도 이명세 감독님의 란 12.3 보셨다고 하시면서 그날 촬영된 동영상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또 AI 생성 이미지 등이 아주 훌륭하게 조합되어 극영화 못지않은 긴장감과 속도감으로 꽉 채워져 있더라고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도 극장 객석이 꽉 찬 것도 뭔가 뿌듯했어요.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중계 장면에서는 박수가 객석에서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해외 영화제에도 많이 알려져서 대한민국의 다큐멘터리 그리고 K-민주주의가 널리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영화 보는 내내 긴장과 이완 토닥토닥을 함께해준 조성우 음악감독의 음악도 정말 좋았습니다 하시면서 신청곡은 말로의 곡을 신청해 주셨어요. 이거 음원사이트에 공개되었더라고요. 괜찮다는 말. 저 아직 못 봤어요 이 작품. 저도 빨리 봐야죠. 이명세 감독의 다큐멘터리는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란 12.3에서 말로의 괜찮다는 말

란 12.3에서 말로의 괜찮다는 말에 이어서 말로의 노래 하나 더 들어봤어요. 개여울. 영화 모던보이에서는 김혜수 배우가 직접 부르기도 했던 그 노래 개여울까지 듣고 왔습니다. Goodbye my love. 마지막 곡은 오경훈 씨의 신청곡입니다. 5월 8일이 가수 등려군의 기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녀의 곡 재견 아적 애인 Goodbye My Love 신청합니다. 영화 천밀밀에서 소군과 이호가 차 안에 어색한 침묵 속에 듣던 곡이자 이후에 사인까지 받게 되는 그 애틋한 장면의 노래죠 라고 하셨어요. 반갑네요. 5월 8일이 어버이날일 뿐만이 아니라 천밀밀의 재회가 이루어지던 그 등려군의 기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분이 또 계시다니. 저에게 5월 8일은 천밀밀의 날이거든요. 등려군의 재견 아적 애인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88.7MHz.

며칠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